0: 귀싸대기를 쳐라.
1: 예.
0: 요것밖에 소개를 못 했는데, 이 귀싸대기를 쳐라라는 희곡, 처음 어떻게 해서 쓰게 되신 거죠?
1: 예, 뭐, 2001년도에 썼는데요.
0: 네.
1: 그때 친하게 지내던 연극하는 그 후배가 있었는데,
0: 네.
1: 그 후배가, 창작극을 해보고 싶다.
0: 창작극을,
1: 예,
0: 예.
1: 그런데 예산도 없고,
0: 아.
1: 주변에 글 쓰는 사람도 없고,
0: 예.
1: 그래서 형이 한번 좀 써줬으면 좋겠다.
0: 예.
1: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연극 마니아였습니다. 고등학교
0: 예.
1: 때부터. 뭐,
0: 원래 연극을 좋아하셨구나.
1: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하기도 했었고, 그 뒤로도, 뭐, 소개팅이나 미팅을 나갈 때도
0: 네.
1: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연극을 먼저 보고 그 뒤에 이제
0: 아하.
1: 만나는
0: 예.
1: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만큼
0: 예.
1: 저는 연극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0: 예.
1: 특별하게 어떤 공부를, 희곡 쓰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연극을 본 그걸 기회 삼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0: 예, 연극을 많이 본 것이 희곡 쓰는 공부였네요.
1: 예, 그렇게
0: 네.
1: 되더라고요. 예.
0: 그 귀싸대기를 쳐라 작품이 제목이 참 특이한데
1: 예.
0: 꽤 유명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예. 그 작품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조직해서 그 잘못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귀싸대기를 치고 딱 돌아오는 그런
0: 예.
1: 소시민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작품을 창작극회의 모 단원이
0: 예.
1: 실수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0: 작품 대본 파일을
1: 예, 대본 파일을.
0: 예.
1: 그런데 이제 그 대본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좀 다운받아서 자기 카페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0: 예.
1: 곳곳에 퍼져가지고 무슨 연기학원 홈페이지에도 있고
0: 예.
1: 뭐 곳곳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연되는 작품으로 오히려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됐죠.
0: 실수로 잘못해서 올린 게 마케팅이 돼버렸네요. 그럼
1: 예.
0: 그걸로 뭐 수입 좀 되셨나요?
1: 예, 대학생들이 워낙 많이 한 작품이어서
0: 예.
1: 오히려 이제 제가 지원금을 주기도 했고 또 이제
0: 하하하.
1: 기상극단이 할 때는
0: 예.
1: 돈을 받기보다는 특산품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특산품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0: 특산품을요?
1: 예.
0: 기억나는 특산품이 있습니까?
1: 오징어입니다.
0: 오징어요.
1: 예.
0: 속초에서 했나요, 그건?
1: 예, 강원도 쪽인데요. 그래서
0: 아.
1: 그 오징어를 먹으면서
0: 예.
1: 2005년도에는 정의랩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0: 아하. 예. 그 무대 공연으로 올려진 작품들 보니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또 창극, 음악극, 합판꽃, 총체극, 또 영상극 장르가 이렇게 참 다양한데 지금까지 본인이 집필한 작품이 몇 편이나 될까요?
1: 예, 보통은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한 100편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몇 편을 좀더 썼으니까,
0: 예.
1: 아마 한 120편 정도 되지 않을까.
0: 120편 정도.
1: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0편 정도의 그 극작품 대본을 썼으면 거기서 수입도 꽤 올라왔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런가요?
1: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0: 예.
1: 예, 오히려 다행인 게, 그 중에서 많은 작품들은, 조금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단체들과 했던 작품들이 좀 많아서,
0: 예.
1: 오히려 이제 공짜로, 아니면
0: 오히려
1: 굉장히
0: 공짜로.
1: 적은 돈으로,
0: 예.
1: 뭐, 이렇게 써준 작품들이 많아서요.
0: 예.
1: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예. 그래도 이제 장르를 보니까 이 다양한 장르. 뭐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1: 예.
0: 많은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극의 마술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1: 아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0: 네.
1: 아직은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제 작품이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들에서 많이 공연을 한 만큼,
0: 네.
1: 오히려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들이 뭐, 연극뿐 아니라 마당극, 뮤지컬, 창극, 음악극, 칸타타,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장르의 무대극에 도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고, 또 본인도 정작 처음에 희곡을 배워본 적이 없다 하셨는데 이 분야의 여러 장르를 어떻게 보면 개척하는 측면도 있겠어요?
1: 처음에는 개척이긴 했는데요. 이걸 뭐 혼자 할 수는 없었고,
0: 예,
1: 제가 마당극이나 뮤지컬이나 창극이나 이런 작품, 장르의 작품들을 쓸 때는 그 연출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연출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작품을 썼죠.
0: 연주자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1: 예, 그렇죠.
0: 예.
1: 그게 이제 두 편이 되고 세 편이 되고 하면서
0: 예.
1: 저 나름대로의 각 형식을 좀 갖추게 되고,
0: 네.
1: 이제 오히려 지금은 제 형식에 맞춰서 연출가들이
0: 예.
1: 좀더 가깝게 저에게 다가와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연극협회 회원이신가요?
1: 예, 몇년 전에 가입했습니다.
0: 예, 몇년 전에?
1: 예.
0: 그전에는 왜 가입을 안 하셨는데?
1: 예, 뭐 저는 그냥 작가이기 때문에
0: 예.
1: 제가 지금 전국작가회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0: 네, 그렇죠.
1: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0: 예.
1: 예, 그래서 연극협회까지 무슨 가입을 해?
0: 예.
1: 뭐 그런 생각을 그냥
0: 그
1: 했었죠.
0: 가입하면 회비 내야 되니까.
1: 아니 뭐 회비 정도야
0: 회비
1: 충분히 제가
0: 정도야.
1: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튼 제가 좀더 연극 배우들이나 또는 스태프들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0: 예.
1: 협회에 가입해서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아, 뭐 경조사 같은 것도 빠뜨리지
1: 예,
0: 않고.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많은 작품 활동을 해오는 동안에도 또 지역의 문화 연구자로서 또 활동해 오셨어요. 문화 연구 창, 혼불 기념 사업회 이런 일도 하셨고. 이 문화 연구 창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던데
1: 예.
0: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1: 5만 가지 문화 활동을 다 하는
0: 5만
1: 곳인데요.
0: 가지, 딱 5만
1: 예.
0: 가지입니까?
1: 2007년도에
0: 예.
1: 8명의 문화인들이
0: 네.
1: 뜻을 합쳐가지고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뭉쳤어요. 그런데
0: 예.
1: 여기에서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무언가는 그 8명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서로 도와주자라고
0: 아하.
1: 하는 거였습니다.
0: 예.
1: 그래서 뭐 이런저런 평가들도 하고 또 한옥마을 내에서 특별한 문화 사업을 하기도 하고
0: 예.
1: 또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예.
1: 뭐 그렇게 힘을 합쳐서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0: 문화연구 창이 해온 활동 중에 가장 뭐 크게 예를 들어서 할 수, 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1: 예, 뭐 예전에는 뭐 효자문화의 집이나 지금 현재 부채문화관을
0: 네.
1: 운영하고 있고 또 그전에는 저 문화바우처 사업을 한 10여 년 정도
0: 문화 바우처 사업.
1: 예, 그걸 하기도 했었고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개별 개별 사업, 그래서 문화 수장들에게 들어보는 이야기,
0: 아하.
1: 또는 부부가 문화 예술인인 경우, 뭐
0: 예.
1: 그분들 초청해서
0: 예.
1: 이야기를 듣는다라든지,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작은 사업들, 또 유명한 문화, 각 문화 시설이나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가장 막내들만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뭐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0: 예.
1: 생각했던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거꾸로 바라보면서 진행하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네요, 이게.
1: 예, 그리고
0: 예.
1: 그 처음에 소속됐던 8명, 그리고 지금 있는 뭐 20몇 명 정도까지 전부 다 문화 단체나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현장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속속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빈틈을 메워보고 또 뒤집어 보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기름칠라는 역할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아, 예.
0: 최명희 문학관에도 오랫동안 상근하셨어요.
1: 예, 18회를 있었습니다.
0: 18회.
1: 예.
0: 예. 18회 있는 동안에 이 나중에는 이제 관장도 하시고 뭐
1: 예.
0: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최명희 문학관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점들이 이런 평을 받을까요?
1: 그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0: 네.
1: 문학관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부터 시
0: 네.
1: 외곽에 있고
0: 예,
1: 또
0: 그렇죠.
1: 어려운 행사를 많이 하고
0: 예.
1: 재미없고
0: 예.
1: 이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명희 문학관은 최소한 전주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주의 인문학을 전해주는 그 발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0: 예.
1: 생각을 했고요. 또 단순히 최명희나 그의 작품인 혼뿔을 알고 오거나 모르고 오거나 상관없이 혹은 문학에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0: 예.
1: 그리고 최명희 문학관에 왔으면 최명희나 혼뿔을 알아가기 이전에 그냥 마음에 닿는 단어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0: 아.
1: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마음껏 떠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굳이 거기에서 조용히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는 그 전시장 텍스트들을 소리내서 읽어라.
0: 아하.
1: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예. 많이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문학관.
1: 예.
0: 더군다나 이제 천명희 문학관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의
1: 예.
0: 중심부에 있어서.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30만 정도가
0: 예.
1: 방문을 했었거든요.
0: 예.
1: 1년에.
0: 예.
1: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학관들이 많아요. 춘천의 김유정 문학관이나
0: 네.
1: 평창의 이호성 문학관이나
0: 네.
1: 뭐 이런 것들은 규모 자체도 이제 대단한데
0: 그렇죠.
1: 전국에 있는 120여 개의 문학관 중에서 최명희 문학관은 크기나 예산이나 이게 굉장히 작고 적은 문학관에 속합니다.
0: 예. 예.
1: 거꾸로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예. 실제 방문객이나 문화 행사 횟수 숫자 횟수 측면에서는 상위 3위 안에 드는
0: 예,
1: 그런 문학관으로 꼽혔었죠.
0: 예. 그런데 그 현재는 그 문학관을 다른 단체에서 위탁받았다가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들었어요.
1: 예, 좀 많이 안타까운 예. 일입니다.
0: 네.
1: 지금은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0: 예.
1: 지금 최명희 선생의 유족분들로 구성이 된 최명희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0: 예.
1: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
1: 예.
0: 빨리 정상 운영이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1: 예.
0: 우리 최기호 작가님은 지금 요즘 완산 시립도서관에 주로 많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예.
0: 예. 작가의 서재인가요? 그게?
1: 예. 예쁘게 얘기하면 이제 작가의 서재라고 할 수 있겠고,
0: 예.
1: 뭐 거기 행정 용어로는 입주 작가입니다.
0: 입주 작가.
1: 예.
0: 입주 작가는 어떤?
1: 예. 고맙게도. 전주시가 몇 년 전부터 도서관을 앞세운 도서관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0: 예.
1: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 또 출판을 위한 공간을
0: 예.
1: 앞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12명의 작가에게, 기성 작가들에게 집필실을 내어주는
0: 예.
1: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와서
0: 예.
1: 저도 지금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최기호 작가님은 집에 집필실 갖고 있지 않나요?
1: 예, 저희 집에, 저희 집은 2층 집인데요.
0: 예.
1: 2층을 예. 통째로 제가 쓰고 있죠.
0: 2층을 통째로 쓰고 있는데 뭐하러 도서관으로 가셨어요?
1: 예, 도서관에 가면,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0: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1: 예. 예. 같이 어울려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0: 예.
1: 또 우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또 그 어떤 단어로 내 글을 채워야 되는지가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어서,
0: 예.
1: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0: 입주 작가로 가 있으면은 그 뭔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1: 예. 매달 전주와 관련된 글을 한 편씩 써내야 되고요.
0: 예.
1: 또 있는 기간 6개월 중에서 1회 특강을 또 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번 기수에서 제가 하는 특강은 동화로 읽는 전주 전북 이야기입니다.
0: 동화로 읽는 전주 전북 이야기.
1: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동화라고 하는 장르가 전라북도에 굉장히 강한 장르가 되었어요.
0: 네네.
1: 좋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그분들 중에는 전주나 전라북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거나
0: 예.
1: 또는 천주교나 부채나 뭐 이와 같은 주요 콘텐츠들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아하, 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도 참여할 수 있나요?
1: 아유, 좋죠. 각 프로그램들마다
0: 예.
1: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른들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0: 네.
1: 완산 시립도서관, 전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12분의 작가.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한데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 찾아가면 작가님들을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나요?
1: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하시면 뭐
0: 아,
1: 그런
0: 그렇게.
1: 기회가 예. 있을 수도 있겠죠.
0: 예. 뭐 집필실로 직접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마을 극작가 최기우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월이면 가슴 한쪽에서 아득하게 떠오르는 노래. 5월의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연주로 듣습니다.

0: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극작가 최기호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최기호 작가님, 극작가이면서도 또 지역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 설화, 인물, 언어 등을 소재로 방대한 작품과 기록물을 남겨왔습니다. 스스로 글쓰기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언제 왜 이렇게 글쓰기 노동자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1: 예, 제가 최명희문학관에서 일을 하면서
0: 네.
1: 소설가 최명희 선생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글을 쓰게 되었고
0: 네.
1: 뭐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쓰면서 특히 연극인 박동하
0: 예.
1: 극작가인 박동하 선생의 삶을 또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희곡을 쓰면서 아,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글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절대로 글 쓴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 앞에서 뽐을 낼 일도 아니고,
0: 예.
1: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글을 쓰는 일과 관련이 있고, 또 제가 뭐 다양한 장르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다 글과 연관이 있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나도 그냥 노동자이다.
0: 예.
1: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노동자.
0: 예.
1: 그리고 나의 선배 글쓰기 노동자는 소설가 최명희,
0: 예.
1: 또 극작가 박동하 선생과
0: 예.
1: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삶을 나도 좀 쫓아가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하에 글쓰기 노동자라고 쓰게 됐습니다.
0: 네. 글쓰기 노동. 고통스러운 노동일까요? 아니면 즐거운 노동일까요?
1: 예, 한때는 저도 글을 쓴다라고 할때좀 째를 내보고 싶어서
0: 아하.
1: 괜히 원고지에다 쓰고 원고지를
0: 예.
1: 구깃구깃해서 버리기도 하고
0: 예.
1: 창작의 고통 때문에 머리를 막 쥐어 뜯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 10여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0: 예.
1: 바뀌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내가 쓴 작품을 읽거나 또는 보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0: 네.
1: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고통받은 그 느낌이 그대로 그분들에게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0: 아하,
1: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부터 재미있어져야지.
0: 예.
1: 나부터 즐거워져야지. 그런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글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글 쓰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내 관객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
0: 예.
1: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창작의 고통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써나가는 즐거움이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그 즐거움이 또 독자들에게 또
1: 예.
0: 연극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또 전달이 될수 있겠네요.
1: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미 작품을 다 썼는데
0: 예.
1: 무대극은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남자 셋, 여자 셋이 딱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자 배우가 못하겠다고 빠져나가고
0: 예.
1: 여자 배우가 하나 들어왔다.
0: 예.
1: 그러면 그 작품을 싹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예, 남자로 설정했던 걸 여자로 이제 바꿔야
0: 예.
1: 되고 그럴 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쓸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즐겁더라고요.
0: 네.
1: 예, 그러면서 아, 나도 많이 성장했구나. 뭐 이제
0: 아하,
1: 이런 생각을 하기도
0: 예.
1: 했습니다.
0: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네.
1: 예.
0: 희곡지 필뿐만 아니라 지역의 원형을 기록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셨어요. 꽃심 전주, 뭐 전주들에게 걷기 이런 책들을 보니까, 아, 우리 최 작가님은 정말 탁월한 지역 스토리텔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공조도 있고 책임 집필한 것도 있는데, 한 20권 넘습니까? 이런 책들, 입문서들이?
1: 예, 실제로 따지면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한데요.
0: 예.
1: 우선 뭐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 20여 권 정도 되죠.
0: 네. 네. 이런 책들을 쓸 때에는 좀 어떻게 수입이 좀 되나요, 이게?
1: 되는 것도 있고요.
0: 예.
1: 오히려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수입을 주기 위해서 제가
0: 오,
1: 하기도 하고,
0: 예.
1: 어떤 작품 할 때는 저보다 사진 작가의 수입을 먼저 생각하면서 쓰기도
0: 네.
1: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쓰면서 단순히 이책 집필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0: 네.
1: 이책 집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무대극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0: 아, 그렇게.
1: 예. 예.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책을 쓰는 게 전혀 손해볼 일 없는 장사입니다. 예.
0: 1차 사전 작업이 되기도 하고.
1: 예,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꽃심전주라든지 뭐 전주의 재발견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특히 전주의 재발견에서 뭐 서예, 공예, 흙, 쌀 예. 뭐 이런 장르들은 예. 저하고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만 네네.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0: 예, 그렇군요. 이렇게 그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서 현대적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기록의 힘.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제 최기호 작가의 작품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시간. 이게 2023년에 낸 다섯 번째 희곡집인데요.
1: 예, 예.
0: 어떤 내용을 담으셨죠?
1: 이름을 부르는 시간은 최근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0: 예.
1: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0: 예.
1: 또 옥구농민항쟁,
0: 예.
1: 그리고 5.18, 보통 5.18을 이야기할 때는 광주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주에도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꼭 이름이라도 불러줘야 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0: 예, 이 이름을 부르는 시간 다섯 번째 희곡집 중에 다섯 번째 작품이 아 다시 살아.
1: 예,
0: 예, 여기에는 이제 그 전주의 5.18 당시에 예. 숨진 5.18 최초의 희생자 이세종 열사가 있죠.
1: 예, 그렇죠. 네.
0: 1980년 당시에 전북대 농학과 2학년이었는데
1: 예.
0: 그해 5월 18일 새벽에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뒤 옥상에서 떨어졌고 44년 만에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최초 희생자로 이세종 열사를 명기한 바로 그분입니다. 최기호 작가의 희곡집 이름을 부르는 시간 중에 아 다시 살아 중 한 대목을 우리 최기호 작가님과 함께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 예.
0: 1980년 전주의 5월 그날의 참혹한 상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심장 깊이 아로새겨 있다. 비참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날의 정체는 우리의 역사에 모든 국민에게 기억되어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1: 나는 이세종입니다. 한반도의 쓰린 상처를 온몸으로 떠안고 서 있는 이 땅 민주의 넋, 민주의 불꽃입니다. 이 땅에서 민주라는 단어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살아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0: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 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는 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산자로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1: 아,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 당신을 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0: 네. 최기우 작가의 희곡집 이름을 부르는 시간 중에 다섯 번째 작품, 아, 다시 살아. 고 이세종 열사의 목소리가 담긴 대목이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보고 노동자의 손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기우 작가님,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작은 기록들이 역사가 되는 마법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기호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책 읽는 마을 글 쓰는 노동자 극작가 최기호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지만 고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며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푸른 꽃그 이름. 저 행인이 작사 작곡하고 가수 박희수 씨가 부른 노래 푸른 꽃그 이름 들으면서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란두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입니다. 이 곡을 작곡했던 때는 1802년 그의 나이 33살 때인데요. 이때 그는 귓병으로 인해 청각장애와 그로 인한 정신분열을 겪으며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은 신이 자신을 보다 높은 임무를 위하여 선택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비서 안톤 슌들러는 베토벤에게 이 소나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라는 말에 베토벤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읽어보라 라고 했답니다. 이러한 연고로 베토벤 사후에 피아노 소나타 17번을 템페스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템페스트는 라틴어 템페스타스에서 유래되었고 폭풍우라는 뜻입니다. 알프레드 브랜들의 피아노 연주로 시간 끝까지 들으시겠습니다.

0: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쉴 수 없었던 공무원, 교사 등도 이제 당당하게 휴식을 보장받게 되었는데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덕분에 5월 5일까지 꿈같은 황금 연휴를 보낸 분도 계시죠.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날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혹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경계 바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여전히 유급 휴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휴일로 정한 노동절인데 누군가에게는 남들이 쉬는 날 혹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노동이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정작 자신의 노동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 되는 기묘한 고용 형태. 일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노동자는 아닌 사람들. 법은 왜 그들을 노동자라고 이름 붙이길 주저하는 것일까요?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휴일이 될 노동자를 꿈꾸며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들의 삶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지난 한 달 4월 동안 전북 지역 노동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십시오.
1: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 현실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난달 장애인 날을 맞았지만 우리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33.8%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취업해도 대부분 저임금과 또 단순 노동에 그쳐 진정한 의미의 그 경제적 사회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그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올해로 46회째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우리 지역에 아까 낮다고 했는데 퍼센테이지로 그럼 고용률이 몇 퍼센트?
1: 33.8%니까.
0: 33.8%.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다른 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 다른 부분은 저희들보다 조금 좀 높은 네. 상태에 있고 또 전북도의 그 공공 일자리 역시 2천 자리 정도 네네네. 또 대부분 또 규모가 작고 급여도 월 58만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차명 일자리
1: 장애인에게 그렇죠. 단순 환경 네네. 정비에 네. 치중되어 있고
0: 네네. 33.8%인데 네. 그나마 그 안에 보면은
1: 참여형이나 네. 환경 정비
0: 월 예. 58만 원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1: 그렇죠.
0: 네. 아이고 참 그렇죠. 우리 사회 일단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해마다 장애인을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참 개선이 더디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들도 그 뭐랄까 각자의 저는 그 빛나는 적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1: 단순한 그 고용률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로는 좀 부족하고 이분들의 직무를 좀 다양화해서 또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용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뭐라고 돕는 뭐 징검다리 역할
0: 네.
1: 이런 정책 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무튼 통계상으로 제주나 충북, 충남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1: 훨씬 낫죠.
0: 예, 훨씬 낫다고 예. 하는 것은 좀 경각심을 가질 일이라고 저는 좀 보이네요.
1: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1: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미래,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전북 연구원에 발표한 청년 고용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받는 평균 임금과 또 청년들이 그 희망하는 임금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약 75만 원의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 뭐 청년들의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1: 75만 원 차이니까 네. 그 네네네. 금액 차이가 상당한 격차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0: 기사 보니까 네. 이게 293만 원을 받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1: 293만 원.
0: 근데 이거는 사실 정규직이 이럴 것 같고
1: 그렇죠.
0: 대부분 청년들 비정규직은 이마저도 못 받을 텐데 이거 상당히
1: 격차가 굉장히 큰 그런 차이를
0: 희망하고 그렇군요.
1: 근데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이 거기는 담겨져 있고 또 청년 절반 이상이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고 또 유연 근무제나 시차 출퇴근 도입을 또 간절히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들이 우리 전북에 뿌리를 내리고 네. 또 살아가려면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를 넘어서서 또 삶과 또 일 균형을 보장하고 또 미래 성장의 꿈을 꿀 수 있는 질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0: 올해 저도 이제 전북 노동통계 보니까 작년에도 청년들이 많이 전북을 떠났더라고요.
1: 그렇죠. 심각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그게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고령층의 일자리는 이제 뭐 취업률은 높아지고
1: 높아지지만 질은 굉장히 네. 저하된 상태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질적으로 조금 일자리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거는 해마다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일부 이제 정규직 자리를 제외하고는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자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1: 함께 고민해야 할
0: 네, 과제로 이렇게 뭐 정책 과제로만 내지 않고 실제로 좀
1: 그렇죠 네.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이 네. 나와서 전북이 이제 뭐라고 인구 감소에 네, 심각한 네. 어떤 지역이잖아요.
0: 네.
1: 그래, 특히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전해주시죠.
1: 예, 세 번째 소식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네. 연구 네. 결과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대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기업의 생산을 유미하게 늘리고 또 전반적인 내국인 임금에도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산업에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기업인 저도 네. 만났는데 외국인 없으면은 이제 이주 노동자 없으면은 운영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쟁으로 유가 상승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 노동자들
1: 입이 못으로
0: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막 뭐 고창군에서는 뭐 그 차질 없이 하겠다 신문 기사도 난 거 보니까 이제 시골
1: 절실한 거예요. 네,
0: 너무 이제 이게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게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나 이제 임금 우리 내국인 고용의 임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쨌든
1: 공식 통계에 의하면
0: 그렇죠. 예. 예, 단순 이제 그렇죠. 건설업이나 농림업 예.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1: 그렇죠.
0: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뭐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비숙련 이게 저 뭐라 할까 분야의 지역의 어떤 그 취약계층 일자리하고 약간 좀 네. 경쟁이라고 할까? 네. 아, 그런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외국인 인력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분명히 있다. 네. 네. 그다음에 실제로도 절실도 필요하고 네. 저도 그 산책을 하다 보면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네. 보게 되는데 에, 그분들의 그 역할들이 우리 지역에 구석구석에 많은 역할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0: 네,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네. 또 좀 그 노동에 대한 존중 의식도 높아져야 되는데,
1: 그렇죠.
0: 사실 이제 발생하는 사고들이
1: 너무 안타깝죠. 네,
0: 체불임금도 더 많아지고 네.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것이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유입을 이제 제도로서 이제
1: 유입을 외국인, 네, 했는데. 책임 있게 이제
0: 어, 맞아요. 네, 책임 있게, 있게. 그분들도 네. 이제 노동 존 이제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좀 분석이 그 많이 돼서 우리 그렇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각 산업 현장에 어떤 수에 맞는 네. 세밀하고 또 네.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네, 네,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산업 구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그 배려 대안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대학교 이제 교수가 함께 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냈다니까
1: 그렇죠.
0: 저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습니다.
1: 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인 건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 여건이라든가 또 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뭐 이어지는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네 번째 소식도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가 맞다 있는데요. 전북 지역 이주민들의 체불 임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0: 아, 네, 반가운 네. 소식이네요.
1: 네. 내국인 임금 체불액은 소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민들의 체불 신고 건수는 무려 두 배 이상 네. 체불액은 44%나 네, 네. 급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낯선 땅에서 체류 자격의 불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을 떼고도 정말 눈물만 삼키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0: 네. 아니, 통계상으로도 어쨌든 24년에 비해 25년 체불임금 진정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1: 네.
0: 이주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두 배 이상 늘었다. 늘었고 이거는
1: 체불액도 44%나.
0: 네, 그러니까요. 매우 심각한 건데 네. 우리 지역도 이런 상담이 저희 센터로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1: 그렇죠.
0: 저도 이제 속상한 경우가 네. 많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최근에도 몇 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소식을 보니까 14개 나라의 어떤 네트워크가
1: 네, 공식 출범을 해서 또 이제 고민하는
0: 네, 네. 같이 또 이 네트워크를 함께 네. 구성하기로 했다고 네. 하는 소식인데 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벡, 키르키스탄 네. 뭐 트르키에 네. 러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 태국까지 이렇게,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네. 14개의 커뮤니티가
1: 그러니까요.
0: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1: 그리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나라의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다가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 네. 사실은 홍보 대사거든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네. 있는 동안에 네. 우리의 좀 좋은 모습, 네. 또 성숙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이제 네트워크가 출범됐으니까 네. 네, 체불임금도 좀 줄었으면
1: 확
0: 좋겠어요.
1: 줄겠죠?
0: 네, 정말 네. 이제 우리 또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최소한 임금을
1: 그럼요. 예, 일을 시켰으면 그렇죠. 임금은 줘야 된다.
0: 네, 네.
1: 이것은 상식인데. 예,
0: 그래요.
1: 그 숫자가 44%나 급증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신고된 건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네, 네, 네. 해요. 그래서 이번 이주민 그 체불임금 제로 네트워크 네. 출범이 억울한 이주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네. 또 따뜻한 그리고 단단한 손길이 네. 예,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활동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십시오.
1: 예, 예. 다섯 번째 뉴스는 참으로 아픈 지금 가슴 아프게 했던 소식인데요. 전주 페이퍼 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박정현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 2년 만에
0: 2년 만에
1: 예, 마침내 예.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0: 와, 2년 만에 네, 2년 결정이 되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요.
1: 그러니까요. 당시 현장에서 그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측정기에 그 초과할 만큼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측은 개인 지병 탓을 하며 진실을 네. 덮으려 했는데요.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또 차가운 거리에서 또 진실 구명을 외치었던 어떤 유가족의 고통 이런 것이 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0: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이제 전주페이퍼 앞에
1: 천막 예, 치고
0: 예. 그 추모 공간도 만들고 예. 유가족분들이 정말
1: 너무 했었죠.
0: 예, 비도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합의하고 이제 산재도 이제 그때 그냥 뭐 산재는 처리 결과를 보는 걸로 했는데 2년의 시간을 또 유가족분들이 또 예. 예, 합의 후에 이렇게 보내서 이제라도 결론이 나서
1: 그렇죠. 예, 자식을 일찍 보낸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또 행정적인 어떤 네.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네. 너무 길게 간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측의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 네. 또 책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질 것야 되고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고인의 평안을 또 안식을 빕니다.
0: 네, 저도 같이 빕니다. 네, 다음 소식.
1: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해마다 5월 이렇게 달력을 보면은 속상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0: 아 왜요? 네. 빨간 날이 많아서 다.
1: 62년 만에 이름을 네. 되찾는 노동절이 있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죠. 오늘 뜻깊은 날이기도 그렇죠. 하죠.
1: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네. 존엄이 쌓여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쌓아온 시간의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노동절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랄까 이게 일을 어떤 수단이 아니라 어떤 삶의 존엄으로 바라보는 네. 저는 약속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여전히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 아직도 네네네네. 안타까운 또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이번 매일노동뉴스 기사던데요. 네. 직장갑질 119에서 뭐 이 노동절 유급 휴무 보장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1: 10명 중에 3명이 예. 예, 여전히 노동절이 쉬지 못하고 있다고 예, 통계가 예, 있습니다.
0: 35%가.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요.
1: 특히 그 특수고용, 네. 프리랜서 노동자, 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0: 시점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1: 예, 아,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예. 이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고, 예. 예, 오늘 지난달 소식 또 많이 전해 주셨는데, 예.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세계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 휴일이어서 관공서, 학교 등은 쓰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더 확대되어서 관공서 등 모두 쉬는 법정 공휴일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각지대가 있죠. 노동절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혹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노동자들입니다. 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대리운전 노동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로 일하시는 최장윤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기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최장윤입니다.
0: 네, 대리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고 뭐 이제 워낙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뭐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20년이 훌쩍 지나셨다고 그랬는데 네. 정확히 기억이 나세요? 언제 딱 처음 운전대를 잡은 뭐 그 순간이?
2: 제가 20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네. 2000년도 4월 달부터 대리운전을 했으니까요.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26년째입니다. 아, 26년째.
0: 2000년 예. 4월에.
2: 네. 네. 처음에 대리운전을 첫 오다를 받아가지고 네. 손님 차를 만나서 90도로 절을 하고 네.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첫 운전을 하면서 엄청 떨기도 하고 네네네. 했죠. 그래도 하루 이틀 이게 지나다 보니 이제는 아주
0: 베테랑
2: 베테랑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네네.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0: 아, 말씀하시는데 그때로 네. 돌아가서 막 떨리시는 네. 것 같아. 네, 그때 그렇습니다. 생각하니까
2: 예, 그 조금 네. 그 감회가 잘 느껴지고
0: 그러니까요.
2: 예 그렇습니다.
0: 26년 예. 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 26년 긴 시간 동안 예. 크게 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많이 네. 네.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옛날보다는 변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2: 옛날에는 그 우리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음주를 거의 그 만취 상태로 많이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뭐 어떤 고객을 하루에 세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할 정도로 약주들을 좀 과하게 드시고 하셔서 제가 운전하는 도중에 잠이 들어서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난다 할지 아니면 괜한 시비를 붙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애를 먹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음주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고객들이 약주를 드시는 그 횟수도 적으시고 그리고 옛날같이 포금도 안 하셔서 지금은 좀 옛날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고객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아니 세 번 만났다는 게 그러면 네. 여기서 여기 이동해서 1차 하고 그렇죠. 막 이런 건가요?
2: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옮길 때마다 대리운전을 예, 예. 해가지고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2: 네. 와. 근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네. 고주망태가 되도록 약주를 드시면서도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0: 약주를 많이 드시면 급한 마음에 운전대에 가서 앉는 게 기본인데 그 아주
1: 네.
0: 그런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1: 그러니까요.
0: 생각합니다. 예.
1: 네. 그런 면은 좋아졌고,
0: 네네.
1: 뭐또 혹시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혹은 좀 이건 안 좋아졌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0: 이게 이제 그 대기업이 즉 카카오 그 티데리 뭐 이런 기업들이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면서부터 일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접근성이 좋아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 쉽게 접근해서 많이 생겨나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뭐그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그 삶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이 대리운전이나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역시 젊은 시절에 40대 시작을 해서 현금을 만지고 자유로운 것 때문에 결국 26년을 해왔듯이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한번 대리운전에 빠지면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과거에 한 1,500명이었던 전라북도 대리운전 기사가 제가 지금 직계한 바로는 한 5,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1: 그래요?
0: 그래서 경쟁력이 아주 치열한 뭐
1: 네.
0: 전쟁터 같습니다. 예.
1: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까 카카오나 뭐 그런 대기업의 시장 진출 때문에 그 이유를 꼽으셨는데, 그 이유가 대기업 시장 진출인 것이 원인인 그런 어떤 이유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과거에는 대리운전을 하려면 이 숙달된 사람으로부터 많은 지도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할수 있었지. 지금은 앱을 통해서 너무 쉽게 손님의 위치, 손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이런 것들이 앱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아, 누구나 이제
0: 예,
1: 할수 있,
0: 그렇습니다.
1: 앱만 깔면 할수 있도록.
0: 그렇습니다.
1: 예전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였습니까?
0: 옛날에는 오래된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동안을 일지를 매일매일 적어서 어디에서 손님을 모시고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이랄지 아파트랄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외워놓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랄지 이런
1: 네.
0: 것들이 편안하게 쓸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대리운전 하기가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1: 네, 아, 그래서, 근데 뭐술 드시는 분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0: 많이 줄었죠?
1: 네, 술
0: 맞아요.
1: 드시는 분은 줄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3배로 늘고, 그러면 수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과거의 수입보다 아주 빠릇빠릇한 젊은이들은 과거의 수입보다 좀, 수입이, 늘어난 구조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대체로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수입이 반토막 이상 났다. 더군다나, 계엄 이후로, 문화가 바뀌어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은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토막 이상, 그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1: 지금 그런
0: 돼 있습니다.
1: 실정입니까? 네. 계엄 이후에
0: 그렇습니다.
1: 네, 술을 아니 이제 지갑이 안 열린다.
0: 그렇죠.
1: 네.
0: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1: 지금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식당 가서 한 잔만 먹으려고 해도 이제 정말
0: 많이 힘들죠.
1: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그런 변화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뭐 노동 정책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뭐 현장에서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게좀 있습니까?
0: 노동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벌써 이제 대표적으로 어느 정부도 시행하지 못한 세계 노동절, 즉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제정한 것부터 이재명 정부의 그 노동 정책은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저희가 그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뉴스들 전반적인 거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그렇습니다.
1: 아직까지 네.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제 우리 대리 노동자들,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미치지 못한다 했는데 네. 5월 1일 노동절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0: 네.
1: 그 이제 대리운전 하시면서 뭐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소속 업체가 있을 텐데 네.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건지 뭐 어떠신가요?
0: 전혀 그런 혜택은 이제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현실과는 뭐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이제 카카오, 쿠팡, 배민 등 이 플랫폼 업체들이 이 지배하는 노동 현장에는 아주 꿈 같은 얘기입니다.
1: 네.
0: 쉴 수 없이 많은 일을 그 해야만이 원활하게 다음 오더를 배정받고
1: 네.
0: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휴일 같은 것도 아주 꿈도 꾸지 못할 정도 네. 이런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논리가 우리는 그냥 뭐 앱만 제공하지.
0: 네.
1: 아무것도 그럼 우리는 관여한다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0: 저는 좀 관심이 네. 이런 쪽에 저는 그 뭐 소식적에 그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생활을 했었고
1: 네.
0: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 이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이건 이제 중소기업 과거에만 해도 제가 그 현대라는 대기업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 육성 그 업종이 있었어요.
1: 네네네. 네,
0: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 그 지역 경제에 또는 아주 소규모 업체들 이런 데를 보호하려고 그런 그 방법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접근을 못 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대리운전 시장까지 이렇게 다 파고들면서부터 지금 대리운전 지방의 업체들은 그 거의 도산할 지금 지경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시장은 다 대기업 체제로 넘어갔고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도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지탱할 수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네, 옛날에도 막 대기업이 골목 상권 장악한다,
0: 네네.
1: 빵집까지 뭐 다 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그것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0: 네.
1: 이제 지역 그 대리운전 지역 업체들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건가요?
0: 네, 도산 입장이에요. 거의 도산 입장이에요. 예.
1: 업체가 몇 개나 혹시?
0: 전라북도에 그래도 나름대로 한 15개 업체들이 있는데,
1: 네네.
0: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환경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업체에서는 우리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힘약한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갑질하면서 열심히 속된 말로 그 빨대를 꽂고 이렇게 해서 네. 생존하고 있습니다.
1: 본인들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이게 뭐 대리뿐만 아니라 퀵도 비슷하겠네요.
0: 똑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지역 업체가 힘들어지니까 더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 그리고 퀵 서비스 노동자도 이제 힘들어지는데. 이제 어쨌든 사용자성이 분명해지면 법정 네. 공휴일 책임도 분명하게 요구할 네. 수 있을 텐데 네. 돈은 돈대로 벌고 책임은 네. 책임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참 현실인 것 같고 네.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이 네.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니까
0: 네.
1: 저희도 뭐 추정제 노동자 추정제 뭐 이런 것이 막 얘기는 되고 있는데
0: 네.
1: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 느낄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거의 그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이 대리운전업이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 진출하면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이마저도 지금 대기업에 자꾸 침탈당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저는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자율주행 차 시대가 오면은 또 그것도 또 고민이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직종 자체가.
0: 예.
1: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거는 아직 좀 먼 미래가인 것 같고.
0: 그래야 되겠습니다.
1: 운전까지 예. 일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 저희들이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지자체들이 그 소외받는 플랫폼 노동자들란 그들을 위한 그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아직은 뭐 예산 등 중앙정부 지원이 좀 미약해서 실질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수입은 뭐 욕심이고 최소 일터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최저 생계비 정도는 챙겨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이렇게 그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작년부터 그 시내버스 승강장을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나신 11시 이후에 그 이동 노동자의 그
1: 휴게 공간
0: 간이 휴게 공간으로 전주시에 그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전주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몇 개 38개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노숙자가 거기에서 자고 있다. 그래서 그거 없애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대리운전 기사들이 거기서 너무 떠들어 뭐라고 불평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직하면 저희들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오직하면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진 11시 이후에만 저희들이 그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했던 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좀 그 너그럽게 좀 이해하시고 좀 불편함이 있어도 좀 참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아이고, 네, 정말 그래야죠. 혹시 38개 그 저기 휴게 공간에 안내판 같은 게 있습니까?
0: 아직 그런 것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1: 아, 이곳은 네. 뭐 11시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0: 예, 그런데 네. 그게 좀 그 정리가 되어서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늘 전주시에 뭘 요구하면 네.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게 사실 그 이번에 버스 정류장 네, 네. 이걸 그 한겨울에 네. 온돌이 설치된 온돌이 전기를 좀 공급해서
1: 네.
0: 한 11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한 네. 5시간만 가동을 해 주십사 이랬는데 시가 전기세도 될 재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1: 아이고, 안타깝네요. 예. 아니 그래도 머리가 너무 좋은 게 이제 안 쓰는 시간에
0: 네, 그렇죠.
1: 이동 노동자들이 새벽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연계형으로 네. 한 건 너무 머리가
0: 네, 그렇죠.
1: 좋은데
0: 네.
1: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네.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네네. 제대로 된 공간이 안 되고 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야, 이거 이번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네. 이건 정말 전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안내판도 붙여서
0: 네.
1: 아니 사실 진짜로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정말 갈 곳 없는
0: 네.
1: 진짜 이동 노동자들 비도 오고 네. 눈도 오고 추울 때 더울 때 그때 진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0: 네. 네.
1: 되는데 저희 비정규 센터도 네. 네, 목소리를 같이
0: 네 감사합니다
1: 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이동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0: 네.
1: 퀵서비스 뭐 대리운전은 좀 덜할 수 있겠는데 산재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데
0: 네. 네.
1: 대리운전도 이제 이동 간에는 또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밤에 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어떻습니까?
0: 지금 저희들이 그 아 이것도 또 자꾸 오늘 어쩌다 보니까 대기업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는데요.
1: 우리 대기업은 좀 이렇게
0: 네. 비판, 아, 비판 받아도 되죠. 네,
1: 됩니다.
0: 네. 그런데 네. 지금 그 모든 플랫폼 노동자 즉 저희들이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또 그 택배 기사들까지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교통사고 자기가 주행하는 오토바이 또 네네. 손님차 또는 자기가 배달하는 자동차까지 그런 교통사고가 사고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 제가 들은 통계로는요. 그리고 또 그 산재사고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네네네네. 실제로 옆에 동료들도 이렇게 보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그 카카오 저희 이제 제가 대리운전했으니까 대리운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카카오 배차 시스템이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서 많이 탄 기사한테 자기네 오더를 많이 해소한 기사한테 우선 배차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0: 그러다 보니 한 개라도 더 얻려고 좀 정신없이 네. 운전을 하거나 정신없이 쫓아다니거나
1: 네.
0: 이런 상황들이 되고 제가 이건 비단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퀵서비스 네. 기사들한테도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요금이 형편없어도 한 개라도 더 치워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오더를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요금이 형편없어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삐 서둘러 보니까 과속, 신호위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이래서 교통사고 또는 산재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이 공정한 배차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문제 제기를 좀 몇 번 했는데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끊임없이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알고리즘 자체가
0: 네.
1: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방식이니까
0: 네.
1: 서로 더
0: 그렇죠.
1: 예, 일을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0: 네,
1: 그렇죠. 시스템이군요.
0: 네, 네, 그렇죠. 예.
1: 네, 그러면 앱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알고리즘을 제공하면 사용주죠.
0: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1: 본인들이 그리고 참 그런 문제들이 모든 그 플랫폼 노동에서 대리운전도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좀 놀랐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어떻게 얼마나 혜택을 보고 좀 계신가요?
0: 일부 이제 그 고용보험을 일부 혜택을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1: 네.
0: 대리운전을 못할 상황이라면
1: 네.
0: 그 고용보험 지급 대상으로 몇 명이 승인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내는 고용보험료가
1: 네.
0: 아주 형편없이 적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그 금액들이 너무 적어서
1: 네.
0: 뭐 이걸 받고
1: 네.
0: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전혀
1: 네, 네.
0: 이걸 받으려면 일을 전혀 하면 안 되는데
1: 네.
0: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 고용보험으로만
1: 생활을
0: 한시적으로나마
1: 네.
0: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고용보험을 접수하는 사례가 네. 많이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네. 제도 자체가 어쨌든 뭐 이게 한 건이라도 일을 소득이 잡히면은
0: 네.
1: 또
0: 그렇죠.
1: 수정할 수
0: 네.
1: 없으니까
0: 네.
1: 아예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0: 네.
1: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0: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정 부분에 고용보험도 물론 사용자도 사업자도 내고 저도 저희들도 내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그 지원을 해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돈을
1: 네.
0: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정부가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건 이제 사업주가 되는데
0: 네.
1: 여기 특수고용직은 이제 노동자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0: 네네네.
1: 이것도 사실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0: 네.
1: 다른 데는 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0: 네.
1: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건데 네.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내게 네.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때요? 이 현장에.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노동정책이 좀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이런 현장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게 대단히 좀 아쉽고
1: 네네.
0: 뭐 이번에 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랄지 뭐 이런 것들 속에 그 이런 것들이 좀 다 맞아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좀 귀를 좀 많이 기울여지고 관심 있게 바라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0: 네네.
1: 법이잖아요.
0: 네네.
1: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0: 네.
1: 뭐 여러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네. 좀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제 법을 만든다는 게
0: 네.
1: 취지인데
0: 네.
1: 뭐 일각에서는 뭐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하면 되지 왜 따로 법을 만드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0: 네.
1: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대보험, 산재보험이나
0: 네.
1: 이런 것도 실제로는 좀 제대로 좀 고용보험도 좀 최소 생계도 지금 현재 다른 노동자들하고 차별이 되니까
0: 네.
1: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은 하게 돼 있지만 뭔가 예, 온전히
0: 예.
1: 예,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법에 담겨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좀 뭔가 기대가 있어요?
0: 아,
1: 실제로?
0: 그럼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뉴스로 몇 번 접하고
1: 네네네.
0: 저희 동료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네네네.
0: 그런데 이제 다들 뭐 얼마나 해주겠어라는
1: 네.
0: 식으로
1: 네.
0: 좀 그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데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법을 제정 전에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는 노동자의 그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프로그램을 좀 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제대로 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좀 제대로 그 이야기해서 좀 풀어내는 이런 역할들이 누가 책임 있게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0: 네.
1: 예, 제정 시기부터
0: 네.
1: 그걸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지금 뭐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랑 6월 달에 특수고용직 타운홀 미팅을 좀
0: 네.
1: 준비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때 또 우리 네. 또 여러 프리랜서 직종들이 네. 참가해서
0: 네.
1: 함께 의견을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
0: 네. 네.
1: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가 이미 800만 원이 넘어섰다고 해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 5월인데 끝으로 시민이나 뭐 시민들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그 플랫폼 노동자를 그냥 노동자로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적 그 논의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군가 지시를 받고 규제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업무를 받아서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함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00만 그 플랫폼 노동자도 이제는 엄연한 한 개의 직종으로 자리 잡아간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 노동자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좀 그 우리 플랫폼 노동자를 보는 시각들이 아직은 너희들 무슨 노동자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과 정부 모두가 우리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개선해서 앞으로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목소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26년 동안 대리운전을 해오신 우리 최정윤님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무 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러 모두가 자는 밤에 팡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 방만에다 걸핏하면 주먹 따짐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가로달라 바팀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 나는 행복일 터.
3: 얼씨구!
2: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 터.
3: 그렇지!
2: 존중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려 안 그려?
4: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 필수가 지켜지는 세상 같이 만들어 보아요잉
1: 이번 코너는 일할 땐 이 노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고 추천해 주신 음악도 함께 듣거나 현재의 이슈나 역사 속의 노동의 한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완주 삼례까지 매일 시내버스 여행을 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청년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버스에서 앉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전주에서 삼례까지 왕복 2시간 시내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로 위에서 보내 고되다는 걸요.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창밖 풍경은 참 예쁜데 내일 때쯤 되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실 요즘 제 마음속에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이제는 정말 차를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지갑을 열어보려니 겁부터 납니다. 이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경력도 길지 않아 모아둔 돈도 넉넉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출퇴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직장인 분들과 이 곡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를 신청합니다. 가사처럼 저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고 싶네요.

네, 전주에서 완주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2시간입니다. 아, 그것도 정말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인데요. 사연 주신 분이. 사실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전주에는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뭐 2만 5천 명 정도가 매일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더군다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네요. 자동차를 사기 전에 혹시 같은 방향의 카풀을 먼저 찾아보셔서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장시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예, 대중교통의 차 안에서 혹은 자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또이 사연 주신 분도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계절을 느끼고 음악을 듣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고 현재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게 될 테지만 그날이 오면 아마 오늘 29 출퇴근 버스 창가에 기대어 보냈던 시간이 그리워질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때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마땅합니다.

0: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1: 제가 제 목소리가 문제가 돼요.
0: 아, 그러시군요. 예. 언제부터요?
1: 시작. 아니면
0: 핸드폰에
1: 들을 수 있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0: 예.
1: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지영이고요.
0: 저는 이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1: 오늘 영화 대 영화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0: 같습니다.
1: 제가 네. 이 프로그램 이제 이백희 씨하고 진행을 하면서 늘 그 어떤 초대 손님이든지
0: 예.
1: 모셔가지고 이렇게 영화 얘기하는 게 꿈이다 제가 얘기해요.
0: 그렇죠. 예예. 예.
1: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분이든지 좀 모시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0: 예.
1: 뭐 기꺼이 나와주신 분도 있고 지금도 우리 그
2: 아, 이 마이크였군요.
0: 예.
2: 아니, 일본 마이크가 그 마이크였어요?
0: 아, 그렇군요.
2: 아,
0: 예, 예.
2: 네. 드디어 예. 제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0: 아,
2: 여러분.
0: 그렇군요.
2: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예. 드릴게요. 저는 그게 일본 마이크인 줄 알고.
0: 아, 예. 예. 들으시는 분들.
2: 네, 양해해 예. 주시고요. 그래서 늘 어떤 초대 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영화 이야기하는 게
0: 예.
2: 늘 소망이었는데 모시고 싶은 분이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2: 저희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2: 저희도 이제 그중에 한 일원이고
0: 예, 예, 예.
2: 근데 그 제작자분들을 참 모시고 싶었어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인지
0: 맞습니다.
2: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도 나누고 싶었고 늘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가 다 본업이 있는 분들이라
0: 그럼요.
2: 이 오전 11시 네. 시간대에 나와주시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0: 진짜 쉽지 않죠, 정말.
2: 참 힘들었는데 특히 모시고 싶었던 이분이
0: 네.
2: 연차까지 써가면서
0: 아,
2: 오늘 이 자리에
0: 감사합니다.
2: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마음 그늘 터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는 보현심 씨.
0: 예.
2: 예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2: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실래요?
3: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전에 햇살 가득 프로그램 전주 공동체 라디오 힐링 프로그램인 보현심의 마음 그늘 터의 DJ 보현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끄적임의 노트가 몇 권이 있는데요.
0: 예.
3: 매일 쓰고 지우고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전주 시민들의 마음의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제작에 도전을 했고요.
0: 예.
3: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저는 되게 그 꽂힌 문장이 뭐냐면
0: 예.
2: 끄적임의 노트가 있다는 그 말이었거든요.
0: 보통 그럼 우리 낙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 예. 네. 그러면 끄적임의 노트라는 것은 나름대로 일기를 쓰시는 건가요?
3: 일기도 쓰고요. 일반적인 이렇게 감정이라던가 그거를 수시로 제 감정도 체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체크해서 그것을 메모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진짜 펜으로 쓰세요? 아니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펜으로 옮기시나요?
3: 종이로 이렇게
0: 종이로.
2: 어머 어머 가지고 오셨네요.
0: 네.
2: 아, 저런 그렇죠. 노트 정말 좋아하거든요.
3: 좋아해요.
2: 이게 스프링 달린 노트 있잖아요.
3: 네.
2: 그럼 그걸 이렇게 네. 다 펜으로 기록, 쓰시는 거예요?
3: 네. 글씨는 뭐 예쁘진 않지만 그래야 제가 나중에 원고를 쓸 때도 그렇고
0: 예.
3: 제가 이제 뭐 SNS 할 때도 그렇고 그게 되게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걸 알았어요.
2: 네. 대단하다.
0: 그야말로 저는 작가분이세요. 작가.
2: 저는 네. 적자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는 자가 생존한다.
0: 야,
3: 감사합니다. 네.
0: 그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틀리는 거 아니에요?
2: 틀리죠. 아니 근데 그 끄적임의 노트가 얼마나 된 걸까요? 몇 년부터 쓰신 걸까요?
3: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막상 여기 사실은 제가 DJ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2: 네네.
3: 그런데 이제 시민 라디오 프로그램 여기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게 되고 이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원고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2: 네네.
3: 이제 그러면서 제 원고를 찾다 보니까 싸이월드에 기록됐던 제 노트부터 그리고 제가 의외로 많이 제가 내성적인데 글로 많이 해소를 했던 끄적임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0: 예.
3: 그래서 그런 글들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
2: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내성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거를 조금 들춰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같이 교육받던 분들이 글도 괜찮고 목소리도 괜찮다고 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진짜. 너무 잘하셨네요.
2: 백희 씨 아, 네. 우리 손 들고 있어요.
0: 정말요.
2: 네. 우리는 맨날 입만 가지고 네. 와가지고
3: 대단하세요.
2: 영화로 막 입으로만 아. 털고 원고도 그러니까요. 없이 예. 이분은 세상에 싸이월드면 90년대 그렇죠?
0: 네, 2000년대 아, 초반 기준이니까
2: 아니 그거 잘 해가지고 언제 네. 책으로 한번 내세요.
0: 이미 책 내신 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0: 아직은
2: 아니에요. 아니 진짜 책으로 한번 내세요. 그래가지고
0: 아 책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아. 책 준비하는 생각들
2: 아니 요즘은 무슨 뭐 네. 대단한 사람만 책 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예. 네. 네. 독립서점이나 출판사도 워낙 많으니까 네. 저는 꼭 한번 이게 남기 위해서.
0: 아, 그럼요.
2: 남기기 위해서라도, 예, 기록이라는 예. 걸 위해서라도,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0: 예, 그런데 예. 이름부터 예. 질문이 있어요. 네. 보현심이라고 소개하셨는데 또 보현이라고 줄여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보현심 그러면 현심이라고 네, 이렇게 네. 불릴 것 같은데 네. 보현이라고만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3: 이게 제가 어떤 이제 오디오북을 사실은 내기는 했었어요. 네. 다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라디오 네. 웹을 통해서 했을 때 이제 한번 내보게 됐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 이름 원래 이름을 제가 밝히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네, 쑥스러워서 네, 네. 부캐라는 캐릭터를 좀 가져보자 그래서 보편적이고 예. 보통적이고 평범하게 심심한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아~ 의미로 보현심이라 제 스스로 제가
2: 예. 그런 잘, 의미가 있어요.
3: 예, 그런데 찾아보니까 뭐 보현보살, 보현심 막 그런 네네. 게 있더라고요.
2: 아, 약간 불교 영역
3: 영역이 야. 그래서
0: 실제로 신자
3: 예, 신자는 아니지만 예. 종교를 굳이 택한 저는 저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아, 해요. 예, 그래서 제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불교 방송 아니에요 하시는 예. 분들도 간혹 계신데
2: 그러니까요.
3: 그 종교적인 영역은 아니고요. 나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편적인 예.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한테 좀 심심한 위로가 되고자 하는 네. 제가 직접 장명한 것도
0: 네.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2: 이름도 네. 이렇게 깊은 뜻이
0: 그러니까. 보현심이랑 소개하고 보현으로 네. 불러달라고 네. 하시니까
2: 네. 매달 첫주 금요일 11시
3: 네. 네. 네.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 재방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아니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을 제작한다는 게 저는 어마어마한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3: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못 쓰는 것 자체가. 네.
0: 어떻게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3: 구성은요. 예. 이제 저 나름대로 왜냐면 게스트 모시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 나름대로 네 개의 코너로 준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 예. 두 번째는 월간 보현심. 그다음에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 예. 그다음에 마음 그늘 더 찾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 이 코너 제목들도 다 지으신 거예요?
3: 제가 한 예. 거예요.
2: 아. 아니 그냥 방송 작가를 하세요.
0: 아니, 작가 하시면서
3: 너무 부끄러워. 네.
2: 아니 왜냐하면 네. 이 작가들이 코너 네이밍하는 거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뭐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네. 이름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0: 그래요. 이름이 전부죠. 이름이,
2: 이름이 전부예요. 우리가 영화 프로그램 하니까 이름이 전부예요. 우리가 영화 프로그램 하니까 그냥 우리 영화 네. 대 영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 코너의 이름을 보니까 대충 네. 알 것 같아요.
0: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 네. 월간 보현심

0: 문장이
1: 문장이
0: 머무는
1: 머무는
0: 비누이자.
1: 비누이자. 되게
0: 와.
1: 쉬운 말로
0: 네.
1: 어떤 그 정서를
0: 네.
1: 전달하는 게 있어요.
0: 그러면서도 뭘할것 같은지 알것
1: 네.
0: 같잖아요.
1: 이 비누잔을 제가 안고 싶기도 하고.
0: 감사합니다. 예,
1: 오,
0: 맞아요. 네.
1: 예.
2: 스스로가 앉을 수 있는
0: 네.
2: 감정을 좀 드러내보고 싶었었고요. 거의 이거는 제 사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다 담겨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0: 네.
2: 네.
0: 그러면 그렇게 글과 함께 이제 음악도 또 같이
2: 네.
0: 이제 선곡을 하시잖아요.
2: 네.
0: 선곡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2: 제 글하고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0: 네.
2: 그 글하고 가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0: 아.
2: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위로를 받고 있고
0: 네.
2: 그 글을 보고 또 보이지 않는 음악을 발견하는 기분도 있어요.
0: 네,
2: 네.
0: 맞아요.
2: 그래서
1: 그렇죠.
2: 거기서 저 나름대로 힐링을 해서 저를 또 보고 제 글과 가사고 제 글과 가사를 보고 듣는 청취자분들도 같은 결을 느끼셨으면 바라는
0: 뭐 이런 거
1: 바람.
0: 있잖아요. 딱 글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1: 네.
0: 아, 이 이제 그다음에는 어떤 노래가 나오면 어울리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딱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럼 통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네.
1: 너무 매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아,
0: 근데 이 선곡도
1: 그러니까요.
0: 진짜 머리 아우, 이게
1: 아,
0: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아, 가사 검색하고 내용
0: 네.
1: 검색하고
0: 또
1: 그
0: 어떤
1: 감정적인 연결선이
0: 그러니까
1: 있어야
0: 이게 또
1: 되니까.
0: 색깔이 맞아야 되고 분위기도
1: 그러니까요.
0: 통해야
1: 네.
0: 되잖아요.
2: 근데 너무 보이지 않는 음악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1: 아,
2: 많아서
0: 그
2: 저는
0: 찾는
2: 그
0: 작업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2: 일단은 검색을
0: 예.
2: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사를 다 정독을 해요. 예,
0: 아,
2: 그래야 그 작사 작곡하셨던 분들의 마음이 읽히기도 하고 또 다른
0: 네.
2: 또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얻어가는 팁들이 많은데 좀 그거에 대한 재미를 제가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어렵기는 해요. 되게 어려워요.
1: 어렵죠.
2: 어려워요.
0: 근데 진짜 이 좋은 노래를 찾아가고 그 알아가는 그러면 그 비로소 이제 내 노래가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1: 그럼요.
0: 들잖아요.

0: 이제 앞으로의 이 공동체 라디오에서의 활동, 뭐 계획, 뭐
1: 네.
0: 포부라면 너무 거창하니까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있겠죠?
1: 꿈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성실함으로 제가 이 방송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방송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하는 거를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그런 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한몇개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음악 같은 거를 발견을 했을 때 어떤 가수는 포기하고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시는 가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0: 네.
1: 그런 분들, 내노래가 나오네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발견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오래오래 하세요.
2: 그럼요.
0: 네, 저희는 또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2: 네네네.
0: 오래오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2: 맞습니다. 예.
0: 그 라디오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게.
2: 그럼요.
0: 그죠?
2: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있어요. 쑥스럽지만.
0: 프로그램 시간대랑
2: 예.
0: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2: 네.
0: 예.
1: 저희 프로그램은, 제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번 방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매달 첫달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0: 네. 매달 첫주 금요일 오전 11시, 재방송은
1: 두
0: 두 번째
1: 번째.
0: 주 똑같이 11시인가요?
1: 네.
0: 네. 그렇게 다시 듣기가
2: 그럼요.
0: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꼭 생방송으로 아니더라도,
2: 네.
0: 네, 다시 듣기로 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제작 진행하고 있는 우리 방송인
2: 네.
0: 보현 씨. 오늘 영화 대 영화의 멋진 그 손님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 네.
0: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영화 얼마나 좋아하세요?
1: 저 많이 좋아하는데요.
0: 네.
1: 이렇게 뭐 과격한 뭐 이렇게 공포 그런 것보다는 되게
0: 에에에에.
1: 잔잔하고
0: 아,
1: 그런 로맨스 좋아합니다.
0: 드라마나 로맨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1: 네.
0: 딱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딱 봐도 액션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액션 스릴러를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백희 씨는 어떤 영화 좋아할 것
2: 저는
0: 같으세요?
2: 다 좋아하실 것
0: 다
2: 같아요.
0: 좋아. 저도
2: 그러니까.
0: 장르를 가리지
2: 네.
0: 않는데. 근데 정말 뭔가 이렇게 막 드라마로서 막 울림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를 딱 좋아하실 것 같아서.
2: 그러면 막그 영화 보시다가 울기도 좀 하세요?
1: 저 많이 울어요. 특히
2: 예.
1: 더시가 안 울었었거든요. 근데
2: 예.
1: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계속 눈물이 나요.
0: 네.
1: 그래서 왕의 사남 이번에 그거를
0: 왕사남,
1: 보고 저희 신랑이랑 오랜만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혼자 진짜 계속
0: 계속
1: 웃으면서 신랑이
0: 울고,
1: 창피할 정도로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0: 그렇죠.
1: 울고 나와.
0: 극장에서 막 너무 울며, 막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눈물이 멈추질 않으니까.
2: 아, 그래서 저도 되게 이상한 걸 느낀 게 저도 그 영화에서 뭐에서 처음에 눈물이 터졌냐면 왕과 서민들이 함께 밥
0: 밥 먹는
2: 싸는 이야기
0: 장면.
2: 나누는데 전혀 슬픈 장면이 아니거든요.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2: 아 뭐가 지금 잘못됐는데 내가
0: 아,
2: 지금
0: 그건
2: 하는 생각을
0: 그랬어요. 갱년기, 갱년기.
2: 그래서 오해를 받았는데 옆에 보니까 안심했어요.
0: 다 울어,
2: 아,
0: 다 울어.
2: 이미
0: 이미
2: 잔잔하게
0: 다 눈물바다야,
1: 훌쩍거리고 계시더라고요.
0: 이미.
1: 콕콕 하고 우시더라고요.
0: 이미.
2: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는
0: 네,
2: 생각도 좀
0: 맞아요.
2: 해봤습니다.
0: 그러면 영화는 얼마나 뭐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요즘은 뭐 극장에
2: 네.
0: 안 가도
2: OTT도
0: 다
2: 있으니까.
0: 안방 극장이 있으니까.
1: 저는 완주군에 사는데 그
0: 네.
1: 완주군에 영화관이
0: 아,
1: 있어요. 거기
0: 있어요.
1: 너무
0: 네,
1: 좋아해요.
0: 저도 가봤거든요.
1: 예, 그래서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0: 그걸
1: 가서
0: 무슨
1: 봐요.
0: 시네마라고 하던데?
1: 휴
0: 야, 휴
1: 시네마.
0: 시네마. 맞아요, 맞아요.
1: 예.
0: 가격도 저렴하고.
1: 저렴하고요.
0: 네.
1: 스크린도 크고요.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2: 아, 좋네요.
0: 그래서, 아우, 진짜 완주 이거 참 잘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또 OTT를 통해서 영화 보시고. 네. 그럼 좋아하는 배우 있으세요?
1: 시무나 좋아해요.
0: 아,
2: 이야, 네,
0: 시무나.
1: 손님 너무
0: 남자
1: 좋아합니다.
0: 배우는 누구 좋아하세요?
1: 남자
0: 예.
1: 배우는
0: 잘생겼으면 다.
2: 네.
1: 아니요, 저는
0: 그럼요.
1: 한석규 같은 배우를
0: 한석규.
2: 좋아해요.
0: 그러면 뭐 8월의 크리스마스가
2: 그렇죠.
0: 나의 최애 영화겠네요. 그죠?
1: 네. 그리고 미술관
0: 네,
1: 동물원을 그걸
0: 맞아요.
1: 주제로 가지고
0: 아,
1: 나온 영화입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2: 아, 저는
0: 그러면
2: 한석규 연기 가운데 넘버3도
0: 네.
2: 되게 좋았거든요.
0: 넘버
1: 저도
0: 쓰리.
1: 봤어요.
2: 누가
0: 네.
2: 넘버3야? 넘버2야?
0: 맞아요. 그 이렇게 한석규는 막 오버하고 까불어도 어울린단 말이죠. 드라마에서도 막 되게
1: 맞아요.
0: 막 오버하고
2: 그렇죠.
0: 까불잖아요. 막 코믹한 연기하고 막 과장된 표정을 하고 그래도 어울리고 그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0: 아주 그냥 감정이 없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해도 어울리고 참 매력 있는
1: 네.
0: 배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그런 분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신 거죠?
0: 남편과의 싱크로율은 어떻습니까? 그 싱크로율은 얼마나 될까요?
1: 안경
0: 남편의
1: 쓰고 키큰거 똑같으면 품새가 곰같이 생긴 동건이나 제가
0: 아,
1: 살고
0: 그러면 그냥
1: 있습니다.
0: 한석규가 그냥 살이 좀 쪘거니 이렇게
1: 에이, 에이.
0: 생각하면서
1: 그래도 자상한 남편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0: 아유 똑같네요. 한석규도 자상한 남자니까. 예.
1: 빨리 넘어가네요, 이 부분.
0: 아, 그러면 영화를 이렇게 막그볼 때, 이제 보려고 이렇게 선택할 때 기준이 뭐 주위에서 추천받은 거? 뭐 어떻게 나름대로 그냥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1: 저 제가 제목
0: 왜?
1: 보고 판단하는
0: 제목이요?
1: 것 같아요. 네.
0: 어,
1: 제목
0: 예를 들면 제목이
1: 중요하죠.
0: 어떠면?
1: 요즘 최근에 지금 드라마 한창
0: 네.
1: 무가치에 대한 그게 되게
0: 네네네.
1: 나오잖아요.
0: 모자무쌍?
1: 예, 모자무쌍. 그런 드라마. 그다음에 조금 저는 천천히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을 천천히 바라보는 거를. 그래서 제목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 좀 잔잔한 영화, 그리고 일본 뭐 가족 그런 드라마적인 거.
0: 바닷마을
1: 네. 예,
0: 다이어리.
1: 맞아요.
0: 예,
1: 너무
0: 뭐 이런
1: 그런
0: 영화
1: 예,
0: 좋아하시겠네요.
1: 잔잔한.
0: 예. 아, 딱, 예. 성향이 어떤지 알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
0: 예.
1: 보통은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고 싶지만 한 1, 20분 안에 뭔가 사건이 팍 터져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서
0: 네.
1: 끝까지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좀 보시는 것 근데
0: 같아요.
1: 그게 마지막에 터지니까 그
0: 아,
1: 기다림이
0: 그걸
1: 있는
0: 기다리는군요.
1: 거잖아요. 그
0: 맞아요.
1: 기다림이 있는 것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 할때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진짜 막 이미 압살당할 것 같잖아요. 책이
1: 그렇죠.
0: 두께
1: 두께
0: 때문에. 예.
1: 때문에.
0: 근데 처음에 그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이 책의 진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1: 자.
0: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네,
0: 막
1: 그러니까.
0: 요즘은 3시간짜리 영화도 있고 막 3시간
1: 네,
0: 반짜리 영화도
1: 맞습니다.
0: 있는데 그런 앞부분의 지루함을 견디지 않으면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는 끝내 모르게
1: 맞아요.
0: 되는구나라는 게 많잖아요.
1: 네. 아, 저는 그래서 집에

0: 하는 거니까 그런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힘이거든요. 견뎌내야 되는 그
1: 맞습니다.
0: 힘이
1: 네.
0: 있어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요즘 같이 쇼츠로 다
1: 아유,
2: 맞아요.
1: 금방금방. 예.
0: 뭐 드라마도 다 쇼드라마만 보고
1: 네네네.
0: 이런다는데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잔잔한 드라마를 볼수 있는 힘을 길러낸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1: 그러니까.
0: 생각하거든요. 네.
1: 저 오늘 시간을 통해서
0: 네.
1: 우리
0: 보현심,
1: 보현님께
0: 보현님께, 예.
1: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힘을
0: 그러니까요.
1: 좀
2: 건강입니다.
1: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미술관념 동물원 가져왔다고
2: 네.
0: 살짝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 심은아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1: 네.
0: 텐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2: 일단은 저는 심은아 배우를 너무 좋아했고요.
0: 네.
2: 저에게 심은아 배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이제
0: 아까
2: 40대
0: 40대 중반이라고
2: 없는데요.
0: 이미 하셨어요.
2: 81년생이에요.
0: 아.
2: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저희 마지막 승부 아시잖아요.
1: 그렇죠.
2: 네. 이제 거기 드라마를 보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남자 배우 열망하는데 저는 그 다슬이요.
0: 다슬이.
2: 그
1: 너무
2: 너무
1: 매력적이죠.
2: 예뻤어요. 그래서 그냥 왜 좋은 데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그 배우한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0: 잠깐만. 다슬이하고 누구요? 장동건이었나요?
2: 장동건
0: 손지창. 그러니까
1: 손지창.
0: 저도 맞아요. 아니 그 OST도 그거 나오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2: 신나고.
0: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손지창 장동건보다 다슬이한테 그렇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2: 맞아요.
0: 그러면서 아니 어쩜 저렇게 예쁠 수 여잔데도
1: 그러니까요.
0: 내가 반해버린 것
1: 심지어는
0: 같은.
1: 선수도 아니에요.
2: 맞아요.
1: 역할 자체가.
2: 네.
0: 맞아요.
1: 그런데도 그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0: 네.
1: 하거든요.
0: 아니 그리고 어쩜 저렇게 생겼지?
1: 외모 때문에.
0: 사람이 아닌 것
1: 네.
0: 같은 뭐 이렇게 뭐 거의 선망의 대상이 돼버린
1: 그렇죠.
0: 네.
1: 네.
0: 아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2: 저도
0: 그 당시에 그 모두의 다슬이 아니었습니까?
2: 맞습니다.
0: 남학생들은 특히 어땠어요?
1: 아, 너무 좋아했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을 것이다. 네, 그런 여성,
0: 다슬이 같은 여자애가
1: 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런 걸 좋아해주는 그런 외모의 성격의 그런
0: 다스리가
1: 분들을 만난다. 이게 어디 갔죠? 다 어디 가신 거죠?
0: 이 드라마를 너무 현실로 아니 우리도 손지창 정동건 찾았거든요. 근데
1: 우리는
0: 없더라고요.
1: 농구공을 들고 그냥 나갔거든요.
0: 웬 오징어들만 그냥. 이제 그러면 심은아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완전히 성공한 다음에 찍은 영화가 이 영화인가요?
1: 그렇겠죠.
2: 그렇죠. 그 선상에 있었던 것
1: 그렇게
2: 같아요. 왜냐면 몇
0: 네.
2: 년 지나서 이제
0: 네.
2: 이 배우도 이제 그 신입에 좀 나이대를 벗고
0: 네.
2: 했을 때 그게 더 이쁘고 더
0: 네.
2: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여기서는 다스리는 약간 새침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엄청 털털하고 뭐 그렇잖아요. 막 양말도 빨기 싫어서 안 신고 다니고 엄청 집안도 막 청소도 안 하고 디딘데만 디디면 돼뭐 이러잖아요.
2: 맞습니다.
0: 예.
2: 근데 보통 그런
0: 예.
2: 상황이 더 많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2: 저도 뭐 점점 세포가 없어서.
0: 맞아요. 근데 되게 막 털털하고
2: 네.
0: 그러니까 배우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작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근데 마침 딱 그런 작품을
2: 맞아요.
0: 만나서 이 작품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그 일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0: 네.
2: 그 안에 그한 장면 한 장면이 디테일하게
0: 어.
2: 볼 수,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감정선, 뭐 짝사랑 감정, 설렘 그런 것을 지금 보니까 너무 잘 표현을 해줬고 영화를 두편 보는 기분이었어요.
1: 그렇죠.
2: 왜냐면은 시나리오 작성하면서
0: 네.
2: 거기에 또 저희들이 좋아했던 안성기 배우님도 나오고
0: 네.
2: 송선미 씨의 풋풋한 모습들도
0: 맞아요.
2: 나오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속을 두 개를
1: 액자의 모습으로.
2: 보면서 저는 두 개의 영화를 보면서도 되게 힐링되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책도 보면은 한살한살 먹을수록 그 책이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1: 그렇죠.
2: 이 영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0: 아, 맞아요. 저는 미술관 옆 동물원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해서
1: 네.
0: 다시 봤잖아요. 제가 분명히 본 영화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완전히 몇 장면 빼고는 다 처음 보는 장면인
1: 다시,
0: 것
1: 예,
0: 같은 거예요.
1: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 희한합니다, 정말.
0: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1: 맞습니다.
0: 분명히 본
2: 저도
0: 영화거든요.
2: 그랬어요.
0: 근데 이거 왜다 처음 보는 것 같지? 백희 씨는 어떤
1: 처음 본거 아니에요, 혹시?
0: 뭐, 어떤 느낌이?

0: 하셨어요?
1: 아, 저는 지금 비슷한 느낌을
0: 네.
1: 받았고, 이런 작품이 왜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을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예, 이 정서를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네 하는 느낌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굉장한 속도로 이제 막
0: 네.
1: 액션도 그렇고 드라마의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0: 네.
1: 한명한 명의 생각을 천천히 표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 감정을 우리가 왜 불과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도 금방 놓고 있었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미술관 협동물원,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접속 이런
1: 맞아요.
0: 영화들이 주는 그 감정선
1: 네. 아니,
0: 이런 것
1: 대사에도 그게 아예 있어요.
0: 네.
1: 이 사랑이 원래 그냥 물 들어가는 건데,
0: 맞아요.
1: 이렇게,
0: 스며드는
1: 이렇게 읽히는
0: 건데
1: 건데,
0: 네. 막
1: 몰랐다고
0: 벼락
1: 그런 얘기
0: 맞는 게
1: 예.
0: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면 좋은 대사도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노랫말 좋은 가요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대사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1: 그렇죠.
0: 그리고 아 그게 시였나?
2: 맞아요.
0: 그죠? 그뭐 계절이 옮겨가듯 내 마음도 옮겨가길 바란다. 그게 시예요? 예.
2: 저는 정말 여기 DJ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1: 예.
2: 제가 저도 이 초대를 받고 영화를 다시 봤는데
1: 예.
2: 너무 정성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0: 네.
2: 저도 여기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지점이 뭐였냐면
1: 네.
2: 거기에서 이제 시가 나와요. 그 철수를 위로한다, 실연당한 철수를 위로한다고 춘희가 읽어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안한 거예요.
0: 저도요.
2: 그리고 제가 10번 이상을 봤거든요. 근데 순간 그 시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 시인이 저희 지역의 시인 그
0: 김용택 시인이에요?
2: 박시님의 시였던 거예요.
0: 제목이 뭐예요?
2: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시였어요.
0: 아,
2: 근데
0: 이렇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1: 등잔 밑이 어두운 세상,
2: 근데
1: 항상.
2: 이게 또 전북 시인 되게 유명한 시인이시잖아요. 반가운데 그거를 너무 뒤늦게 발견한 것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전문 읽으면 되게 긴
0: 아,
2: 시더라고요.
0: 그래요?
2: 되게 긴
0: 그러면 그
2: 시였어요.
0: 일부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2: 그래서 근데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
0: 아니, 진짜
2: 드릴게요.
0: 좋잖아요.
2: 네.
1: 뭐 소개해 주셨으면 소개해
0: 네.
1: 주세요.
0: 혹시 일부만이라도 읽어주실 수 있나요?
2: 너무 길더라고요.
0: 기니까 그냥 한 구절만, 뭐두 구절
2: 그러면
0: 정도만 하셔도
2: 거기
0: 되고요.
2: 영화 나왔던
0: 네,
2: 것
0: 영화에
2: 중에
0: 나왔던 네.
2: 춘희 대사 중에 좀 읽어볼게요.
1: 네.
2: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을 것은 잊어야겠지요. 그래도 마음속의 아픔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계절이 옮겨가고 있듯이 제 마음도 어디론가 옮겨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0: 아, 저도
2: 부분이
0: 너무 좋아요.
2: 이 대사가 그 빗소리도 나오고 그 빗소리를 보면서 철수가 그 무심히 그 누구죠? 춘희를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춘희는 해막 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야 하고 막 읽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약간 철수도 그 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약간 머금는 그런 표정들이 되게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네.
0: 진짜.
1: 아, 이런 거
0: 아니,
1: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또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언어의 가격이 매겨진다면 제가 하는 언어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고 지금 이런 대사들은
0: 너무
1: 굉장히
0: 너무
1: 그 가격이 높은 예.
0: 고급스러운
1: 잘 정제되고 정확하고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한다 하는
0: 그러니까요.
1: 느낌들을
0: 그러니까
1: 갖거든요.
0: 이제 우리는 뻔하게 저 사람 떠나갔으니까 아이 그래 잊어 뭐이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2: 맞아요.
0: 여기서는
1: 그런데
0: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을 것은 잊어야겠지요. 계절이 옮겨가고
1: 옮겨가듯이
0: 있듯이
1: 그치.
0: 제 마음도 어딘가로 옮겨가길 바랄 뿐. 어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똑같은
1: 제가
0: 마음인데.
1: 10대였으면 눈물
0: 네.
1: 흘릴 만한
0: 그니까요.
1: 그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2: 저 10대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1: 지금 갑자기 반성문 쓰시는 거예요?
0: 아, 정말
1: 네.
0: 좋습니다. 그게 김용택 시인의
1: 그러니까요.
0: 사랑이라는 시의 구절을 그 영화에서 이렇게 또잘 살렸군요. 아,
1: 그렇죠.
0: 저도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네, 꼭
0: 예,
2: 추천드립니다.
0: 이번 기회에 전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또 마음에
1: 네.
0: 남는 대사? 장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2: 이제 춘희는 뭐 이렇게 깊은 사랑을 거기서는 안 하고 약간 짝사랑을 많이 한
0: 안성기를
2: 분위기로
0: 짝사랑하는,
2: 나오잖아요.
0: 네.
2: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시를 읽어주고 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너한테도 기쁜 일 아니니? 네가 진정 사랑했다면 말이야. 안 그래? 만약 네가 아직도 다혜 씨를 보내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집착이야. 결국 넌 그 사랑을 했다기보다 사랑에 빠진 네 감정을 사랑했던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곡을 좀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난 다 퍼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 올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결국엔 이별하고 나오면 약간 서로 내가 너한테 사랑을 더 줬지? 막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나는 계산하지 않았어라는 그렇게 맞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하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0: 우리 그랬잖아 흔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맞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한 만큼 너도 나한테 줘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네. 사실은 그게 사랑에서는 통하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1: 뭐 그럴 수도 있고 입장이 또 다르니까 또. 예.
0: 아, 근데 네. 진짜. 근데 우리 이제 이 대사에서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데 그녀는 이제 사랑이 끝났다고 떠났어요. 네. 그러면 집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붙잡고 싶잖아요.
1: 그럼요.
0: 네.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저는 이제 붙잡을 때까지 붙잡는 스타일이라고 스스로 이제 결혼 전에 생각하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친구들이 굉장히 찌질하다.
0: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1: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에게.
0: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소리를 들을 네네네. 정도로.
1: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또 제 사랑에 대한 그 최선
0: 예의 아, 예의 나지 만다 내 사랑은 이거야라는
1: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깔끔하게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0: 아니 근데 또 어느 때는 여자는 안 잡는다고
1: 아, 그걸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0: 아니 다섯 번까지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1: 다섯 번이요? 한 15년 걸리는데
0: 보혜주 씨는 어때요? 네.
2: 그게 그러니까 이 대사가 한편으로는 춘희는 어쨌든 짝사랑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얘기니까 저도 친구들한테는 제가 사랑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막 쏟아놨던 것 같아요. 네. 야 굳이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책으로 봤을 때하고 네. 내가 직접 그럼요. 감정을 그럼요. 했을 때는 이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상대방한테는 너는 왜 남의 일처럼 쉽게 얘기하니 네.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이게 내 일이 되면은 비와도 쫓아가고 싶고 붙잡고 싶고
0: 아, 그럼요.
2: 미련이 나오고 네. 근데 또 그거 그 감정 또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진짜 저는 사랑은 네. 유치한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럼요. 네.
0: 네. 그 유치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유치해질 수밖에 네, 없고 네. 찌질해지고 유치해질 수 왜냐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1: 아, 저는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대전제가 되잖아요. 네. 뭐냐면은 휴가 나온 군인이 찾아갔는데 네. 이제 그 집이
0: 이미 방을 빼서 가버리고
1: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10대 20대 때 네. 어떤 문학 작품도 그렇고 네. 주변에 듣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렇고
0: 연락도 없이 헤어지자는 네. 말도 없이 그냥 네. 일방적으로 막 사라져버리는
1: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네. 인터넷이 없었어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부재를 부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0: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네,
1: 지금은 문자나 네, 카톡으로도 뭐, 이별이 되니까 네. 즉시 통보 받잖아요. 네.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내 선택인데 상대가 부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네. 이곳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셨던가요?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0: 특히 이제 군대가 있으면 더 그렇게 될 수밖에
1: 그렇고,
0: 없죠.
1: 예, 그리고 예전에는 누구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네. 많았어요. 약속 장소가 어디 가면은 거기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네. 다반사였고.
0: 네, 맞아요. 네,
1: 그래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연애할 때 네. 그녀의 집 앞에서 대여섯 시간 안 기다려본 남자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냥 보고 예전에는. 싶어서 일방적으로 가서 그냥 네.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근데 지금은 그렇게 네. 되기는 네. 어렵겠죠. 네. 약간 범죄 같은 그쵸, 느낌도 좀 있고.
0: 아, 맞아요. 네. 스토킹 같은
1: 생활
0: 느낌이 있어서.
1: 문제도 좀 있고. 예. 예. 또 너무나 연락이 잘
2: 그
1: 되는
2: 영화 상황에서도 예. 그 낯선 남자가 내 집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그렇죠. 맞아요.
1: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예. 거예요. 예.
2: 그래서 그런 거. 이게 하도 이제 사건 사고들이 그런 부분들이 네. 많이 노출이 네네네. 되다 보니 또 그런 무섭기도 하고 요즘 그러니까 세대가 좀 많이 달라진 시대였던 것 같기도 네. 해요.
0: 이 정서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네네네네. 그런 한계도 좀 있는 네. 거겠죠?
1: 그러니까 이게 범죄적 영역으로 가지 않으면 낭만으로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0: 그렇습니다.
1: 부분이죠.
0: 그 아주 또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저는 딱 미술관하고 동물원하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데 딱 갈라지는 그렇죠. 그게 네.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면도 이제 그 장면으로 그렇죠. 끝이 네. 나는데 제목도 미술관 옆 끝이 네. 나는데 제목도 미술관 옆 동물원이잖아요. 네. 참 잘 지었다.
1: 잘 지은 것 같아요.
0: 제목을 네.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네, 네, 네. 들거든요. 이...

0: 뭐 이후로 그래서 뭐뭐뭐뭐 뭐뭐뭐가 엄청 많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1: 노래 제목도 그렇고 네, 노래 뭐가 제목도 있을까요? 그렇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0: 비슷비슷해서 네, 네. 아, 느낌들이
1: 그 네. 제목이 주는 네. 와 이거 제목 진짜 잘 지었는데
0: 감정이 있어요. 정서가 네.
1: 8월의 크리스마스만큼
2: 맞아요.
1: 네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2: 네.
1: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며들어서 결국엔 사랑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진짜 네. 결혼하기 전에는 달라서 끌리나 봐요.
0: 그러니까요.
2: 네. 저도 저희 배우자하고 네. 너무 달라요.
1: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요? 가지고 있지 네. 않은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나 봐요.
0: 아, 저는 그 궁금한 게 네. 그럼 다투실 수도 있고 의견 대결이 있을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전 화해하는 방법을 네. 우리 보현심심한의 네. 어떤 화해의 네. 방법? 노하우?
2: 예. 노하우요? 네. 시간인데요. 사실은 저희 신랑은 네. 예를 들어서 초창기 싸웠을 때는 네. 삐지고 말을 안 하시는 분이셨고 저는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1: 그 다르잖아요.
2: 네.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말하지 않는 그 시간 자체를 못 견디는 거죠.
1: 네.
2: 그렇게
1: 네.
2: 관계를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거나 이제 했는데 이제 부탁을 했죠. 우리 싸워도 네.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이 앞에서도 같이 사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0: 네.
2: 싸우는 모습도 네. 보여주지만 그러면은 그땐 서로 조금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시간 순간만큼.
2: 네. 네. 근데 그게 서로 적응되기까지 네. 18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아, 첫 번째 싸우고 18년 걸렸나요?
2: 네.
0: 지금 18년째죠?
2: 네, 18년.
0: 아직 화해 안 됐죠?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언제 말을 걸어야 되나?
1: 근데 이제 대충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이 사람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린 있잖아요.
2: 네. 네.
1: 그 거기는 건들면 안 돼라는 걸 이제 좀 네. 터득하게 됐죠.
2: 네. 네.
1: 그건 거예요. 그 18년의 시간이 그겁니다. 저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
0: 네.
1: 그럼 진짜 저 사람은
0: 그러니까요.
1: 폭발할 거야.
2: 네,
1: 거기를 가기 전에 네. 멈추죠. 백희 씨도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어요?
0: 아, 그러니까 저 아내에게 많이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폭발하기 직전까지만 가더라고요.
1: 아~
0: 너무 화가 나요.
1: 아, 터뜨려야 되는데 스위치를 네. 누르려고 하다가 네. 안 눌러서.
0: 아,
1: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왜 둘만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네.
1: 그런 장면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는 알겠는데 이미 두 사람 스며들었는데 왜 둘은 모르고 있지?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2: 그렇죠. 챙김인 것 같아.
1: 그
2: 거기서 무심결에 그 철수가 너는 네. 왜 이것도 못 챙겨 하면서 그 라면 먹는 장면 있어요. 밥
1: 네,
2: 채로 주는
1: 네,
2: 장면.
1: 네, 네.
2: 거기서 무심히 너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툭툭 챙겨주는 그
1: 네.
2: 챙김이. 그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네. 저는 시문화가 양말 신고 밥을 소리 없이 먹을 때.
0: 네.
1: 너 오늘 왜 그러니 뭐 그러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거 이미 스며들었구나.
0: 네.
1: 네.
0: 그런 걸 진짜 사실은 네. 본인들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0: 실제 본인도.
1: 네. 네. 그런 장면들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네.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챙겨줬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1: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0: 네,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제 네. 아내는 방송 작가였단 말이죠.
1: 둘이 그래서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0: 네. 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아내 뭐 야채랑 뭐 해가지고 튀겨내는
1: 네.
0: 그 뭐 고로케?
1: 네네, 골빵?
0: 뭐 그런,
1: 네, 네,
0: 그런
1: 네.
0: 거를 만들어 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방송 전에 게스트랑 저에게 다 나눠주면서 준비했다고 해서 근데 뭐 그냥 먹었어요. 근데 맛이 별로였고요.
1: 네.
0: 네.
1: 듣고 계시나요?
2: 듣고 계실 것 같은데.
0: 아니 그래서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근데 또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그 비슷한 걸 해서 아 이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듣고 보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누군가를 위해서
1: 처음이었다는 거죠.
0: 처음이었대요.
1: 그리고 게스트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0: 네, 네, 네.
1: 백희 씨를 위해 했던
0: 네.
1: 건데 백희 씨는 그냥 아 게스트가 오시니까
0: 네,
1: 그러나 보다
0: 그렇게 몰랐습니다.
1: 그러니까
2: 네. 멋있네요.
1: 그래도 어쨌든 그 결혼해서
0: 네.
1: 네. 잘 살고 있어서
0: 지금은 제가 하고 있어요.
1: 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0: 오늘도 바지랑 미역국 끓이고 왔어요.
1: 아니 그 어려운 것도 할 줄 알아요?
0: 아니, 뭐 해동시키고 해감하고 네. 하는 거죠. 예.
2: 멋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저는 또 진짜 오랜만에 이성재
0: 네.
1: 한때는 이성재가 지금의
0: 최고죠.
1: 누구 정도 최고죠. 될까요?
0: 거의 뭐 꽃미남의 대표
1: 그러니까요.
0: 느낌 있죠.
1: 네. 네. 이성재가 아 맞아 저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어.

0: 다시 보니까
1: 네.
0: 그
1: 풋풋한
0: 그런 생각이
1: 그 젊었을 때
0: 들더라고요. 예.
1: 모습이.
0: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카랑카랑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한석규하고 다른 약간
1: 맞아요.
0: 카랑카랑한 게
1: 그런 매력이 있어요,
0: 있거든요.
1: 정말.
0: 예. 그래서 이렇게 톡톡 쏘는 게 어울려요.
1: 네.
0: 예. 거기서도 이렇게 구박하고 이런 게
1: 맞아요.
0: 어울리는. 이성재도 그래 맞아. 한때는 참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
1: 그럼요.
0: 이런
1: 최고죠,
0: 생각도
1: 최고.
0: 들고.
1: 예.
0: 예.
1: 너무 매력있죠.
0: 네. 그러면 이 미술관 옆 동물원의 가장 최애 장면 하나 너무 어려운 걸까요?
1: 네.
0: 하나만 꼽기 너무 어려울까요?
2: 저는 그 장면이,
0: 네.
2: 잠깐만요.
1: 네, 천천히
0: 네,
1: 하십시오.
0: 백희
1: 네네.
0: 씨는 뭐 있으세요? 제일, 저는 그 장면이 미술관 옆 동물원 하면 먼저
1: 저는 뭐
0: 생각나더라.
1: 다 좋긴 한데,
0: 저는 딱그
1: 네,
0: 장면이에요.
1: 언제 보셨어요? 네.
0: 처음에 미술관 옆 동물원 둘이 가가지고 딱 갈라서 가는 장면.
1: 아, 그
0: 네.
1: 장면.
0: 그렇게 달랐던
1: 네.
0: 사람이 결국엔 스며들어서 사랑하게 되는,
1: 그게 사랑이다. 그렇죠.
0: 예. 그래서
1: 네.
0: 둘이 그 이정표하고 그 길하고 그 둘이 딱 갈라서서 각자 미술관과 동물원으로 가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지금도 그냥 미술관 옆 동물원 하면 그 장면이 생각나. 마지막
1: 그러네요,
0: 장면보다
1: 정말로.
0: 오히려
1: 네.
0: 그 장면이 더 기억나요.
2: 저는 그 아까 제가 라면 같이 먹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이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그 춘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를 헛먹은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항상 몇년 뒤에 내 나이를 생각하면 끔찍했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담담할 수 있는 건 나이를 한 살씩 먹어서인가 봐. 그럼 그 다음 나이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거든.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철도 그만큼 늦게 드는 거야. 그냥 무심히 이렇게 내뱉는 대사가 있는데,
0: 나 나이 헛먹었나 봐 하니까 이제 위로하면서 나이를
2: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책상들 밥 먹으면서 우리 대화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많이 남았고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네. 근데 아까 그 DJ분님도 그 장면이 저도 맨 처음에는 남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영화를 보니까 이 장면이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0: 네. 일상 속 장면인데
2: 이게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1: 아 저도 그래요. 뭐 그 옷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뭐 이런 장면들도 저는 지금도 그 얘기 들으면 약간 숨이 막히거든요. 아내가 이게 예뻐 이게 예뻐 그러면 뭘라고 대답해줘야 될지
0: 똑같아 보이니까.
1: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성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네. 뭐가 답입니까?
0: 아 이게 나 네. 이게 나 하면요. 네. 어쨌든 어쨌든 골라주세요.
1: 골라주는 거. 네.
0: 아, 둘 다 예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이거 입으면 얼굴이 더 밝아 보이고 네. 이거 입으면 뭐 예를 들어 좀 더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칭찬.
1: 사회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영역이네요. 네.
0: 소리 영역보다 모든 어려워요.
1: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정, 고차 방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그래서 뭐 빨간색이 뭐
0: 네, 너 빨간색 안 어울려
1: 말이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가 어울린다 그랬다가 책임질 수 없게 되거든요. 예, 근데 다 어울린다고 하고 좀 디테일하게 칭찬해달라고 주라는 얘기죠. 어려워요.
0: 그리고 그냥 딱 진짜 선택해주는 게 괜찮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 극본이 누군지 누구예요? 극본이 참 좋았어요. 대본이. 그러니까 이게 8월의 크리스마스도 이게 보세요 여기 나이를 헛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1: 진짜.
0: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참 이게. 아, 나 진짜 나이 헛먹었어. 이런 사람한테 네. 이렇게 위로한다고?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이거든요.
1: 그럼요.
0: 네. 아, 이 대본 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누군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그렇고 확실히 좋은 영화는 네. 이 대사 한 줄
1: 아, 감독이 각본에 직접 참여를 했나요?
0: 아, 그래요?
1: 이정현 감독이?
0: 예. 이정효 감독?
1: 이정향.
0: 이정향 감독. 예, 예. 아, 이정향 감독이군요.
1: 그렇습니다. 김진, 이태경 세 분이 각본을 담당했습니다.
0: 이정향 감독이 꽤 작품을 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예. 역시 그 말이 주는 어떤 그 따뜻한 힘?
1: 네.
0: 위로의 힘? 이런 거를
1: 그렇습니다.
0: 잘 보여주고 있다.
1: 워낙 또 시나리오를 잘 쓰기로 또 유명하고.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이제 뒤에 8월의 크리스마스가 그 몇 년 뒤에 이 영화가 98년도 작품인가요?
2: 이것도 98년
1: 거의 같은 해에 나왔을 거예요. 거의.
0: 8월의 크리스마스도 네. 같은 해요? 네, 같은 이거 먼저 해. 찍고 바로 네. 그 영화를 찍었습니까?
1: 네. 아니면 동시에 아마
0: 거의 동시에 네. 개봉 시기만 조금 다르고 네, 네, 네. 같은 해고 네. 와 그러면 되게 심은아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해네요. 네. 두 편의 아주 명작을 딱.
1: 네. 네. 캐릭터도 완전 달라요.
0: 완전 다르죠. 네.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죠, 또.
1: 제가 사랑스러워하는 쪽은 8월의 크리스마스죠.
0: 네. 아. 네. 하면서 거기서는 이름이 뭐죠? 여기서는 춘인데. 네.
2: 거기서는
0: 8월의 크리스마스. 네, 찾아봐 주세요. 네. 거기서도 이름이 그냥 우리가 이제 다스리 뭐 이런 것처럼 네. 춘이 뭐 이렇게 아, 8월 같은 해.
2: 네, 같은 해.
0: 네. 네. 아, 98년도에 그렇군요. 참 이렇게 좋은 영화는 지금 거의 이제 26년도니까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요. 28년. 네.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꺼내 봐도 좋고.
1: 그러니까요.
0: 언제 꺼내 봐도 좋고.
2: 다리미요.
0: 다리미. 다리미.
2: 너무 예쁘다. 그죠?
0: 다리미.
1: 또 예쁜 귀여운 이름이에요. 네,
2: 다리미. 네.
0: 그럼 거기서는
1: 네, 다람쥐 같아.
0: 구청 소속의 주차장소 주차 요원인 네. 거죠. 그래서 그 유니폼 입고 모자 쓰고
2: 스쿼트 하시는
0: 스쿼트 타고 다니면서.
2: 네. 네.
1: 와. 지금 이런 유니폼이 없죠.
0: 아예 네. 지금은 주차 단속 요원이 네. 요즘 아, 기계가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차로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네. 하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아예 그냥 CCTV 달아가지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있었던 그 직업
1: 맞습니다. 네. 네 한시적으로 사실 네. 사진사라는 직업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0: 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 네. 찍어주는 게 결국은 뭐 증명사진, 그렇죠, 뭐 그렇죠. 여권사진 예. 뭐 이런 건 용도니까.
1: 또 휴대전화 다 가지고 계시고 네. 집에서 다 출력할
0: 요즘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찍어가지고 출력해서 그러니까요. 여권사진도 네. 뭐 만들고 뭐 증명사진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1: 자기 사진을 AI로 증명사진으로 막 바꾸기도 맞아. 하시더라고요.
0: 아~
1: 네. 자신의 사진을.
0: 이미 찍어놓은 예, 예, 사진을요? 예.
1: 그래서 뭐 6개월 안에 찍은 네네. 사진만 가능하잖아요.
0: 네네네네.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0: 제출하기도
1: 최근
0: 하고.
1: 사진으로. 예. 예.
0: 어차피 8월의 크리스마스 얘기 나왔으니까 치문화 얘기니까 예 잠깐 해보자면 그 8월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영화를 이렇게 딱 가슴에 남아 있어요?
2: 그 죽음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아. 죽음이랑 살아있는 거랑
0: 네.
2: 근데 그거를 너무 심각하지 않게 예. 저는 그거를 잘 그려놓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상을 두 번을 치렀어요.
0: 네.
2: 시합을 하고 작년에는 친정엄마의 네. 이별을 마주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래도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이게 또 삶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또 제 상황하고도 이거를 그냥 슬프다 뭐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영화이기도 했어요. 네.
0: 심지어 거기서 네. 한석규가 무슨 병인지도 안 알려줘요.
1: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0: 네. 불치병인 건 알겠는데
1: 네.
0: 무슨 병으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2: 그리고
1: 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도 네, 많이 없어요.
0: 네,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2: 그리고 친구한테 그 못한 수다 나 죽는다.
0: 네,
2: 그냥
0: 그잖아요. 네. 만취해가지고.
2: 네.
0: 네. 네, 그거 말고는 없어서 어떻게 저는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2: 맞아요.
0: 아무리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1: 정말요.
0: 네. 그래서 그 전 되게 울컥했던 장면이 친구한테 그 비디오 테이프 하는 거 알려주는 장면 있잖아요.
2: 네.
0: 아버지한테.
2: 네. 네.
0: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거 알려주는 네. 장면.
1: 또 포스트잇 같은 걸 이렇게
0: 네,
1: 붙여놓은
2: 거.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0: 네. 네. 그 장면하고요. 무심히 앉아서 발톱 깎잖아요. 그 마루에 앉아서
2: 네.
0: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장면이죠. 마당을 바라보거든요. 네. 근데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1: 이 영화는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있는
0: 네.
1: 것 같아요. 또 뭐 시문화의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도 좀 있고. 네.
0: 네.
2: 되게 그 안에서 즐거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엄마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0: 네.
2: 저희 엄마도 이제 시한부 판정
0: 네.
2: 받으시고 3개월 안에 그렇게 이별을 한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의외로 주변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하는데
0: 네.
2: 본인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게 그 결이 같지 않았을까 내가 그 사람이 돼보진 않았지만
1: 네.
2: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0: 네.
1: 남겨질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준비가 그러니까
0: 내가
1: 더 많은
0: 너무
1: 것 같아요.
0: 슬퍼하지
1: 네.
0: 않아야 남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1: 네네네.
0: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1: 그런 배려가 있지 않을까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작품 자체도 그래서 오히려 뭔가 좀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존엄 이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다 보여줌으로써 네.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켜줄 건 지켜주는 네. 시선으로서의 따뜻함이 네. 또 느껴지는 부분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2: 네. 심각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네.
0: 맞아요.
2: 심각하지 않았고 네. 그렇죠. 되게 그렇다고 막 너무 아름답게 빛나거나 그렇지 않고
0: 그렇죠. 네. 네.
2: 우리가 일상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영화가 되게 무슨 조명 장치로 빛을 막 세게 쏘거나 그런
0: 자연광 아니에요 네,
1: 다 본 자연광이었던
0: 너무
1: 빛이 그냥 편하게 네. 그냥 눈이 편안하게
0: 아까 발톱 깎는 네. 장면에서 그냥 마루에서 네. 이렇게
1: 마치 네. 다큐 네. 다큐멘터리 네. 장면을 네. 보는 것처럼
0: 맞아요
1: 네. 네. 그런 공감을 하게 돼요
0: 맞아요 그 자연광을 그래서 네. 그 유명한 감독들은 자연광을 그렇게 고집하는 감독들도 있거든요
1: 빛을 과하게 쓰지 네. 않고
0: 빛을 과하게 쓰면 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장면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그때 그 자연광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대가 겨우 한 30분밖에 안 되면 NG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은 30분밖에 안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 준비를 해가지고 딱 그 네. 30분 동안에 NG 없이 그 장면을 담아내는 그런 감독들도 꽤 있다고 하더군요.
1: 아, 어디선가 또 그런 장면 찍으려고 지금 며칠째 기다리고 네. 계시는 지금
0: 그럼요.
1: 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0: 팀들이 분명히 네. 있죠. 진짜. 그래서 멋진 영화가 또 완성이 되고 우리는 감사하고 네. 그런 거니까. 아, 그 이 이후에 이제 시무라 배우 얘기를 이제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좋아하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한석규와 함께 그 파격적인 Tell Me Something을 찍은 겁니까?
2: 어...
1: 그렇죠.
0: 네. 네. 그때 진짜 그 영화 나왔을 때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둘이 더구나 한석규하고 시무나가 네. 이런 스릴러를 찍었다고?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파격적인?
1: 시무나에게는 M이 있었어요.
0: 네. 드라마 M, MBC에서 M.
1: 거기서
0: 네.
1: 보셨나?
0: 목소리까지 막 이렇게.
1: 그래. 네. 그래서 약간 스릴러나 공포 쪽에 어떤 또 다른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역시나 나왔었고요.
0: 네. 네. 한석규하고야 그 8월의 크리스마스에 그 그 가슴 아픈 어떤 네. 아직 마음이 우리한테는 남아 있는 그 여운을 완전히 완전히
1: 완전히
0: 뒤집어 버리는 네. 그리고 반전도 대단해서 Tell Me Something은 네. 네. 그 영화가 괜찮았어요 심지어
1: 흥행됐습니다.
0: 네, 재밌었고요.
1: 네, 재밌었고.
0: 반전의 반전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와 시무나가 확실히 M이어서 어울리네.
1: 내가 네 M이다.
0: 한석규는 거기서 또 이 시무나를 쫓는 형사 역할이었죠.
1: 그렇죠.
0: 예. 네. 네. 아 상당히 그래서 아, 시무나가 여러 가지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 Tell Me Something 찍고 그냥 은퇴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 뒤에
1: 거의 지금 그런
0: 그 행보가 어땠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1: 작품 수가 너무 적어요.
0: 네.
2: 드라마 찍으시고
0: 네. 그러잖아요. 네. 몇 편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아깝다.
2: 아쉬웠어요.
0: 네. 그때도 많은 팬들이
2: 아쉬웠어요.
0: 막 시무나 제발 복귀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했고. 네.
1: 광고는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2: 커피 광고 잊을 수 없어요.
0: 아. 어, 뭐였죠?
2: 커피.
0: 커피 광고?
1: 2000년이 마지막이네요. 뭐, 영화로는.
0: 어, 어떤 작품입니까? 2000년에?
1: 2000년에 인터뷰가 마지막이에요.
0: 인터뷰요?
2: 네, 너무 예쁘게 나오고.
0: 어, 어 네. 무슨
2: 예. 춤추는 역할로 나오고 네. 이정재 나오고.
1: 아. 이정재 신문화가 주연을
0: 네.
1: 했고요.
0: 예. 네, 그 영화는 거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작품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1: 그렇습니다. 네. 네. 돌아와도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정치인이 되니까 더 돌아오지 못했고
2: 그림도 그리시고
0: 예. 네.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도 더 못 돌아오고 있는 게
1: 그러니까요.
0: 아닌가 남편이 정치인이라서
1: 파파라치 컷 그만 보고 네. 제대로 된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보고 싶어요
2: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0년대 정윤이한테 그렇게 돌아와달라고 네. 했듯이 이 90년대 세대들은 시무나한테 그렇게 돌아와달라고 맞아. 했는데
1: 그럼요.
0: 그게 안 돼서 네. 참 많이 아쉬운 그런 또 배우로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1: 아,
0: 오늘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주시기로 한 다음에 저한테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일단 나와주시기로 에이. 하실 그 생각부터 에이. 일단 궁금해요.
0: 어떻게 결심을 네. 하게 됐는지.
2: 어 일단은 너무 네. 여기가 그 방송 들었을 때 두 분이 그 텐션 기분 좋은 텐션이 계속 이어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 네. 그 에너지를 받고 싶었고
0: 네.
2: 제가 이 방송을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제 네. 목소리 자체가 조금 좀 처지는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계속 카톡을 보냈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제가 좀 편하게 좀 놀고 싶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0: 잘하셨습니다.
2: 이렇게 영화 대 영화라는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0: 네. 그리고 감사해요. 정말 걱정할 게 없었구나라고 느끼시죠?
2: 네. 네. 네.
0: 다른 제작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그분들도 네. 좀 모시고 싶은데 그분들께 그러니까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2: 꼭 나와서 그냥 놀다 간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또 이 안에서 또 얻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0: 저희가 더 감사하죠.
2: 감사합니다.
0: 연차까지 네. 내서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네. 이 준비한 원고 보셨어요?
1: 그러니까요. 너무 꼼꼼하게.
0: 아니 이렇게 꼼꼼하게. 네. 아니 그러면은
1: 이거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네. 아 제가 원고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 왜 그
0: 불구하고
2: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희가 네.
1: 원고대로 안 하니까.
0: 워낙 즉흥적이라 저희는 그냥 네. 막 하거든요.
2: 근데 또 그게 네. 말을 또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해주시는 게
0: 이거대로 가면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막 수다 그냥 저하고 얘기하듯이 백희 씨하고 네. 그냥 우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해야 정말 진솔한 얘기가 나오니까 백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왜냐면 아, 저는, 자주 못 뵀잖아요.
1: 네,
0: 방송 시간이 달라서
1: 커피나 식사를 함께 네.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닌가.
0: 아, 예. 아 언제 우리 예. 커피 마셔요?
2: 좋아요.
0: 진짜. 아니 저는 사실 이 우리 보현님 같은 어떤 그 목소리나 네. 이런 거를 좀 담고 싶거든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
1: 엘레가
0: 그렇죠, 엘레가 네. 우와, 네. 막 이런 거.
1: 뭔가 약간 수채화 같은.
0: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전혀 그런 거 어울리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 저런 이미지를 내가 좀 어떻게 카피할 수 없나?
1: 네.
0: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1: 아, 저도 그래요. 정말.
0: 이번 생은 네. 틀렸겠죠?
1: 네.
0: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로.
1: 왜냐면 매력이 또 너무 있으시니까.
2: 있으세요.
0: 아니 근데 진짜 에이. 오늘 보니까 꼼꼼하면서도 그 어떤 서정적인 그 감
1: 있어요.
0: 그거를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1: 아 그리고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차분하게 진행을 하셨겠지만
2: 네.
1: 오늘 저희랑 하시면서도 굉장히 순발력이나
0: 네.
1: 굉장히 빠르게 또
0: 왜냐면 원고에 없는 질문 저희가 너무 네. 많이 했는데
1: 빠르게 또 이렇게 네. 응대하시고 응수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두 분 덕분이에요.
1: 아니 아, 정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러면 다음에 한 번
1: 더 오셔야겠어요.
0: 오시는 걸로. 네. 네.
1: 더 속사포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0: 연차가 남아 있을 때, 연차 쓸 수 있을
2: 있습니다.
0: 때, 네.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2: 영광입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우리 보현님과 함께 오늘 영화 대 영화 멋지게 꾸며봤습니다.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2: 감사합니다. 예.
0: 저희 두 사람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 8월의 크리스마스에 아~ 한석규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네. 예,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백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날이 너무 좋은 수요일. 이런 날에는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죠. 아, 야외로 놀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럴 수 없는 몸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오늘은 놀자.

싸이 나팔바지로 5월 13일 수요일 오늘 여자 문을 열었습니다. 옛 패션이라는 거 나팔바지를 기억하시는 분은 실제로 보신 분도 있고 착용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TV나 뭐 어떤 자료로만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요즘 다시 바지들 통이 좀 넓어졌죠. 한때는 또 스킨이라 해서 몸에 꽉 붙는 바지가 유행을 했었 때도 있고요. 아, 정말 유행은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유행은 돌고 도니까 옛날 걸 꺼내 보면 될것 같은데 옛날 거 꺼내니까 조금 뭔가 달라요. 노래도 그렇죠. 쿨리오입니다. 갱스타스 파라다이스.

0: 캘리노 미그,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이 노래 이제 온 버전이 아니고요. 패기구의 나이트 믹스 버전입니다. 패기구는 우리나라 출신이죠. 인천 태생으로 알고 있는데 91년생이던가요? 지금 원래는 패션 리스트였던가요? 정확히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는데, 지금 베를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DJ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 여기저기서. 이런 믹싱 스타일의 노래, 한 곡하고, 다른 노래 두 곡, 연속에 듣고 오겠습니다. 제니퍼 로페스, On the Floor, 그리고 마룬 파이브, Maps.
1: 제이로

마룬 파이브 맵스. 그 전에 들으시던 노래가 제니퍼 로페즈 온더 플로어였는데요. 온더 플로어 들어보면 좀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람바다라고 한때 전 세계를 정말 석권했던 춤곡이 있었죠. 그 노래를 샘플링해서 피처링은 핏불과 함께 만든 노래 온더 플로어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한데, 봄에는 좀 바람이 좀 강하잖아요, 다른 때에 비해서. 그래서 꽃가루가 좀 많이 날리고, 그래서 여기저기 재채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식물의 특성 같아요. 봄에 날리는 바람을 이용하는 애들이 좀 많이 날리거든요, 꽃을 피우고. 그래서 봄에 꽃가루나 이래 많이 날린다는 거. 봄이 지나고 여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 자체가 좀 단단히 매달리는 성향이 있고요. 가을에는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묵직한 과육을 갖는 애들이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의 섭리. 너무 놀랍고도 아름답습니다. 루시의 개화. 송지은의 예쁜 나이 25.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최애나, 애나, 그죠?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좀 길을 가다 보면은 전주 주도로라고 하잖아요. 주 기린로나 백지로 가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하나씩 생기죠. 차량을 다니다 보면 왼편에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그늘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공사한다고 나무를 옮겼다고 하는데 너무 뻥 뚫려 있으니까. 어이, 마음도 허전하고. 김세정의 꽃길, 태연의 조각,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가 중간에 좀 끊기네요. 노래 제목처럼 조각조각 끊기고 있습니다. 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즘 뭐 인기 드라마죠? 드라마의 삽입곡인데. 드라마가 그 대사라 그러죠. 너무 느낌이 많고 거기 나오는 뭐 인물들이 오버랩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좀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노래가 왜 중간에 끊겼어? 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조엔의 노래 한번 들을까 했는데 역시 좀 전체적으로 아, 음악이 잘 나오지 않네요. 네. 어제 방송 중에 음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5월 13일이니까 5월 15일, 5월 달이 다 지나가는 정도가 됐는데, 1년을 지나면서 5월이라는 것이 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면, 제가 1년의 반절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6월 다음 달이면 1년의 반절이 지나가니까 5월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단계 아닌가. 아, 좀 노래가 다시 들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노래가 좀안 먹히네요. 노래를 틀어줘야 하는데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플레이어를 다시 한번 전부터 돌려보고요. 아,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싶네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여러분의 공동체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누구나 방송을 관해서 함께 할수 있는 방송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희 보면 DJ 하고 싶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마 선거가 6월 3일 끝나고 나면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교육 방송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을 소정의 과정을 통하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참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가 작동이 안 되네요. 기계가 저를 1년에 한 번씩 싫어하는데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 목소리보다 이게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을 텐데 왜 그럴까요? 지금 계속해서 노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이 방송은 그러네요. 그냥 이야기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역의 이야기, 우리 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동체 라디오에는 지금 60여 개의 프로그램 돼 있고요. 제가 하는 방송은 아시다시피 오늘은 놀자인데요. 오늘 놀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고요. 지금 제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서 저희가 선거에 관련된 방송도 준비 중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나 있으면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기계하고 씨름을 하랴, 여러분과 소통을 하랴, 참 많이 힘드네요.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도 지금 나가고 있나요? 모르겠네요. 네, 조연의 햇살 좋은 날 이제 금방 나가네요.

네, 방송 중에 노래가 잘 나오냐는 불편함을 끼치는 점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면서요. 지금 급하게 좀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6월 3일 투표가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 미리미리 행사하세요.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버티는 파체 덕히는 거냐 내 등치에 라이센스.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5월의 첫날 오후 2시입니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괜히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드는 5월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괜히 마음도 다시 정리하게 되지만 5월은 유난히 활기가 도는 계절이잖아요. 햇살은 더 선명해지고 거리의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가득해지고 사람들 표정도 어딘가 조금은 밝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지역 축제도 많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따뜻한 날씨와 분주한 설렘이 꼭 닮아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라디오로 그 설렘과 텐션 유지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을 조금 먼저 써보고 조금 먼저 보고 조금 먼저 익숙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저는 20대 MZ DJ 고은 DJ고요. 여기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5월의 오후 2시입니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괜히 기분이 좋은 5월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괜히 마음도 다시 정리하게 되지만 5월은 유난히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햇살은 더 선명해지고 거리의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가득해지고 사람들 표정도 어딘간 조금 밝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지역 축제도 많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따뜻한 날씨와 분주한 설렘이 꼭 닮아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라디오로 그 설렘과 텐션 유지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을 조금 먼저 써보고 조금 먼저 보고 조금 먼저 익숙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저는 20대 MZ DJ 고운 DJ이고요. 여기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고요. 저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 DJ 고은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못 들으셨을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고운 DJ이고요. 작년까지는 꼬물꼬물 취미시간 담소를 담아송을 진행한 꼬순 DJ이자 송디입니다. 여기서는 저를 고운 DJ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인턴을 하고 있는 20대 MZ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어려서도 잘하는 것을 기획하고 원고도 쓰고 진행도 하는 고운 D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라는 제목처럼 저의 또래를 넓게 칭해서 MZ세대가 잘 아는 것, 혹은 MZ까지 가진 않더라도 우리 20대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들, 요즘 유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것이라 해서 뭐 저희가 더 잘났다 뭐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요즘 우리끼리 어떤 것들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세대 간의 화합, 세대 간의 작은 공통 분모를 만들면 좋잖아요. MZ세대의 유행은 또 세대 화합을 위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MZ세대의 유행이 또 빠르게 바뀌는 만큼 쉽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소식을 더 전해듣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뉴스로 뭔가를 접한다 하더라도 사실 뉴스에서 어떤 유행을 다룬다 하면은 그건 유행이 한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늦게 전달을 해주곤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뉴스란 특성상 정제된 내용만을 갖고 와야 되고요. 하지만 저 고운 DJ는 조금의 나의 것들을 실시간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시대의 흐름을 또 주도하거나 앞으로 계속될 흐름이 있기도 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다 보면은 우리가 20대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토크 소재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20대 친구분들, 저의 또래분들이죠. 안녕하세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 몰랐다 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혹은 공감하면서 재밌게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진행을 하겠지만요. 또 때로는 저의 또래 게스트분들과 함께 쉽게 우리 요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너들은요. 모두 요즘 뭐?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뭐 들어, 요즘 뭐 먹어, 요즘 뭐 해, 요즘 뭐가 고민이야 등 요즘 유행하는 컨텐츠, 먹을 거, 물건, 하는 거, 듣는 거, 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MZ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코너들은 다 요즘 뭐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부제목도 요즘 뭐입니다. 사실 요즘 뭐를 제목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뭐라 하면은 약간 공격하는 느낌이 들까봐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라는 네이밍을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제 이야기 말고 사연 하나 듣고 그리고 노래도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얼굴 부비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잠이 너무 와요. 춘공증일까요? 주말에도 늦잠 자기 힘든 사정이 있어서 낮에 엄청 졸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선 얼굴 부비는 라이언님 사연 감사합니다.
이 시기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죠.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는 일조량도 많고, 기온도 오르면서 몸이 계절 변화에 적응하느라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진짜 흔히 말하는 춘공증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라연님께서는 주말에도 푹 쉬지 못 한다고 하시니까 잠을 보충하지 못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졸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요,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좀 쉬어주세요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지 않으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돼서 일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소보다 훨씬 더 깊 그리고 많이 자는 날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 인턴 출근하고 있다 보니까 7시 정도에 일어나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거든요. 분명히 6시간 조금 넘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몸은 6시간 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혹은 그 6시간이 그렇게 질 높은 수면일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그런가, 어느 날은 6시간만 자도 개운하고 어느 날은 아니고 그좀 왔다 갔다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중간 요일인 수요일에 퇴근하고 밥 먹고 바로 잡니다. 예, 네, 그냥 바로 자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컨디션도 한결 좋아진 느낌이 들고요. 마치 우리가 주말에 잠을 몰아싼다 하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평일 중간에 넣어주니까 확실히 몸도 더 가볍고 잠도 덜 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연님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주말에도 잠을 잘못 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셔서,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잠을 깨면 좋을지 방법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한번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의 사연과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따 더 자세히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필연적으로 잠을 잘못 주무신다면, 저는 그럴 때 직접 해를 눈으로 봅니다. 너무 세게 직방으로 보진 않지만요. 밖에 이제 나가서 하늘이나 먼 산, 해가 좀 있는 방향으로 좀 오랫동안 쳐다보는 편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몸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라고 알아주는 것 같달까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실제로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에게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세요라는 말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밝아지고 좀 깬다고,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를 직접적으로 눈을 봐주면은, 이제 신체에서, 아, 내가 이제 깨어나야 될 시간이구나, 그런 리듬이 다시 조성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좀 지그시 해 있는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제가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손톱 큐티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되게 따가워요. 침 마실 때 여기가 제일 따갑던데, 저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다 보면 약간 따가운 느낌이 들면서, 뭐 기분 좋게는 아니지만 잠이 좀 깨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혹은 진짜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스트레칭 할때 내가 제일 아파하는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들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중에서도 하체 쪽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더 잠이 깬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하체에 묵혀뒀던 피가 좀 도는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정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들이 라이언님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꿀팁이나 나만의 또잠 깨는 방법을 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어려서 더 잘하는 것,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카카오톡 채팅창에 들어가셔서 돋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거기에 바로 오픈 채팅방 하나가 뜰 거예요. 카톡 하듯이 편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익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소개된 사연은 제가 편집해서 따로 녹음본도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고요. 그냥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뭐 감정 토로, 뭐 이야기거리, 수다 떨고 싶은 주제 등등 대나무숲처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리프레시할 겸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번 노래는 잠 깨시라는 의미에서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듣고 올게요.

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하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고요. 저는 고운 DJ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미국의 락밴드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였습니다. 잠이 좀 깨셨어야 됐는데, 앞으로도 안 처지게 열심히 활기차게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요즘 뭐?는요, 바로바로, 요즘 뭐 써? 입니다. 이번 코너는요, 요즘 쓰는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거짓맵이고요, 두 번째는 센로그입니다. 첫 번째 거짓맵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짓맵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을 칭하죠? 흔히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지라 하잖아요. 스스로도 막, 나 지금 거지야.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뭘못 사먹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늘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일상 속 대화에서도. 그런 뜻을 담아서 거지맵이라는 이름도 칭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얘기할 거지맵인데요. 거지맵은 고물가 시대에 1만 원 이하의 가성비 식당을 위치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당근마켓의 오픈 채팅 거지방에서 시작되어 100만 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인기 지도인데요. 식당별 가격이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후기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카카오맵 같이 지도 어플을 사용할 때 어디 밥집을 검색하면 그곳에 후기도 같이 뜨잖아요. 이 방법과 유사합니다. 다만 지도에 등록된 점포는 오직 1만 원 이하의 가성비 식당이라는 점이죠. 전국 대부분의 맛집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주시에도 다양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저시급이 지금 1만 원 조금 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1만 원 이상 쓰면 조금 아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특히나 대학생, 직장인 분들은 외식을 정말 자주 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외식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만 원 이상 쓰기엔 조금 아까워서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앱은 또 그냥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더 좋은 점은 이게 식당을 심판하고 제보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앱 안에 제보하기 코너가 있는데요. 집단 지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가 아는 밥집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험상 어디 진짜 가성비 있는 맛집은 검색해서 나오기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보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지맵은 1인 개발자께서 만드신 것인지라 이렇게 도움을 더 많이 주면은 또 우리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성비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앱에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심판하기 코너도 있어요. 이 심판하기 코너가 왜 좋냐 하면,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개발자가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게 밥집이 만원 이하라고 검증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 여기 1만 원 이하다 하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이걸 악용하는 악덕주들이 1만 원 이상이면서 그냥 자기 식당을 제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막는 거죠. 심판하기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등록된 맛집들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여기 1만 원 이하 아닌데? 하고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이 앱에 대한, 이 앱이 아니죠. 이 식당에 대한 좀더 자세한 후기를 남길 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로 이게 1만 원 이하이지만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정말 양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성비 있다 보기 어려우니까 이 맵의 목적도 충족시키지 못하고요. 혹은 이게 가성비 식당은 맞지만 대신에 여기 반찬 안 준다거나 혹은 여기 영업시간이 좀 잘못 나와 있다거나 등등 이런 사소한 오류부터 확인을 해서 댓글에 달아서 약간 일종의 후기를

알바할 때 주로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서 그만큼 더 가성비 있는 음식점들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지 맵이 그냥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냥 저희끼리도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막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사먹기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니즈들과 상황에 잘 맞춰서 이 거지 맵이 등장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유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20대는 아니지만 사실 누구나 그냥 밥은 밖에서 때울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돈 아까워서, 오늘은 돈좀 아끼고 싶어서 맨날 삼시세끼 먹는데 이걸 내가 잘 먹어야 될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편의점에서 밥 먹기에는 너무 부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때 거지 맵 한번 깔아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이런 거지 맵에 등록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전주시도 등록이 된 만큼 많은 이용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냥 내 거지 맵까지 깔아가지고 이렇게 가성비 식당 등록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맛집, 가성비 맛집이 있다면은 어려서도 잘하는 것 오픈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은 앞에서 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조금 이름이 어려워서 저 처음에 외우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앱은 셋로그입니다. 셋로그. 숫자 셋과 기록을 뜻하는 로그의 합성어인데요. 3명 이상의 친구가 모여서 1시간 단위로 기록을 공유하는 앱입니다. 매 1시간마다 셋로그 앱에서 알림이 울리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2초에서 4초 정도의 짧은 가로 영상을 찍어서 일상을 올리면 됩니다. 셋 이상의 친구들이 같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한 화면에는 친구의 쪽수만큼 화면이 분할돼서 같은 시간대에 내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화면을 3등분 시켜서 이 9시, 10시, 11시, 12시 이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내 일상을 이에 4초 정도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지금 3개의 셋로그 집단 방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처럼 내가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나의 셋로그 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카톡으로 글로나 인스타처럼 사진으로도 일상을 공유할 수 있지만 전 셋로그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스타처럼 이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장점도 분명 있지만, 단톡방처럼 내가 친한 친구 집단과만 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프라이빗함이 있어요. 그리고 카톡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럽죠. 왜냐면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카톡처럼. 인스타와 카톡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상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비대면으로도 일상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친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려웠고 평소에. 하지만 셋로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같은 시간대에 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서 훨씬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랜만에 이제 만난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근황 토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근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되는지 좀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려면 너무 긴 스토리니까요. 하지만 셋로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내가 뭘 하는지 올리고 또 거기에 짧게 캡션을 달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편하고 친구와 토크를 할 때도 친구의 일상을 더잘 이해하고 싶은데 만나서 급히 줄줄이 말하려다 보면 또 디테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단점들 쉽게 보완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더 가깝고 끈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진짜 그런 친구와의 거리감이 좀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3개의 방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개는 고등학교 친구들 집단 1, 2방, 그리고 대학 친구들과의 셋로그 방도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좋아요. 굳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족 연인들끼리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이라면은 뭐 맨날 이제 본가에서 함께 사시는 분들이야 조금 덜 상관 있는 얘기겠지만, 명절 때나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요즘 뭐 하고 사냐라 했을 때 그냥 단답형으로 잘 삽니다. 아이 뭐 그냥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고 너무 짧게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 하지만 셀로그를 실시간에 올리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쉽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지 많은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걱정이 되는 건데, 셀로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니까 그런 걱정도 확실히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진짜 괜찮은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또 이게 아이폰에만 있던 앱이었는데, 최근에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갤럭시죠? 갤럭시에도 이 앱이 출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이,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 올린다 했잖아요. 그 영상 올린 게, 24시간 묶음 하나로 영상으로 저장을 할수 있어요. 그럼 그 영상을 추출해서 그냥 아, 이 하루에는 누가 어떻게 살았구나를 그냥 영구적으로 보관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셀로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이 앱을 쓸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SNS에 비해서 엄청 도파민이 터지는 요소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스타 들어가면은 내 친구의 일상을 알 수도 있지만, 인스타에선 릴스도 볼수 있어서 그 일상과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약간 도파민을 흔히 채운다 하죠. 할수 있었잖아요. 그 재미를 느낄 요소들이 한 앱에 더 많았는데, 셀로그의 경우에는 어떤 재미 요소보다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약간의 안도감? 아니면 처음이야. 사실 친구 일상 보는 게 재미가 있는데, 그 친구도 뭐, 일상에 비슷하다면, 그냥, 9 to 6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혹은 맨날 같은 스케줄로 살고 있는 친구라면, 그렇다면 사실 친구 일상을 보는 것도 약간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셀로그를 할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여러 챌린지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재밌게 봤던 것들은 이제 알림이 울릴 때그 네, 정해진 색깔과 함께 꼭 영상을 찍어라. 그래서 이제 영상 하나를 다 모아봤을 때 빨간색을 지정했다면 온통 색깔에 빨간색이 꼭 껴있겠죠. 그런 거, 약간 그런 컬러 서칭이라 하나요? 그런 챌린지에 좀 유사하기는 해요. 그러고 뭐 이제 그 다음은 주황이라면 주황 주변에 있는 주황색 물건 찾아서 나랑 함께 찍고 내 일상 못 찍고 그런 챌린지도 종종 하는 것 같고요. 혹은 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간에 한 번씩 셀로그를 올린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총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셀로그를 업로드할.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알람이 울린다면, 그러면 오전 9시부터, 9시 59분까지 이 9시에 1시간 시간 단위 셀록을 올릴 수 있어요. 누구는 9시에 올릴 거고, 누구는 9시 15분에 올릴 거고, 누구는 뭐 9시 50분에 올릴 건데, 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올린 친구의 동작을 따라하기. 이런 챌린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올린 그 친구가 좀 하기 어려운 동작. 뭐 스트레칭을 좀 격하게 한다건 혹은 제일 재밌게 봤던 건뭐 예를 들어 의자를 뒤로 젖힌다건 아니면 입에 있던 물을 뱉는다건 아니면 갑자기 길거리에 춤을 춘다건 뭐 이런 동작을 하면은 이제 셀로 방에 다른 친구들 다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재미 요소가 뭐냐? 제가 봤던 그 챌린지는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그분이 그냥 집에서. 하지만 자기 친구분들 내 직장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직장 한 구석에다가 휴대폰 세워두고 누구 춤을 추시고 어떤 분은 이제 차마 사무실 앞에서는 춤을 추지 못하겠으니까 사무실 복도에 이렇게 휴대폰을 거치하고 춤을 격하게 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챌린지도 변형해서 나오고 있어서 재밌게 친구들과 놀수 있는 놀이 요소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악뮤의 노래입니다. 처음으로 자작 기획사에서 낸 노래인데요, 앨범 개화에 있는 곡입니다. 팍팍한 현대사회와 혐오에 지친 이들에게 사랑과 연대가 있는 따뜻한 쉼터, 여기서는 낙원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고요.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인데요. 무해하고 힐링되는 노래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맞춰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콩콩 뛰고 또 손으로 슥슥 쓰는 쉬운 동작으로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한번 인스타그램 돋보기 창에 들어가셔서 소문의 낙원 검색하시고 거기에 나온 춤 동작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소문의 낙원 챌린지라고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요. 알면 좋겠죠? 네, 다음 코너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요즘 뭐가 고민이야? 입니다. 요즘 뭐가 고민이야 코너는요, 청년들의 고민들을 사연으로 받아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많은 사연 남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 같이 사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아,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한번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글적이는 춘식이님입니다. 제목, 전 애인이 그리워요. 안녕하세요. 애인과 헤어진 지 반년이 지난 20대 청취자입니다. 저는 이별을 통보한 입장이었기에 헤어진 직후에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기는커녕 전 애인이 점점 미화되어 떠오릅니다.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친구들은 제가 요즘 마음이 한가해서 잡생각이 드는 거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저는 그 사람 자체가 그립다기보다는 전 애인과 함께할 때 열정적이었던 제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전 애인은 갓생러여서 페이스메이커처럼 저를 잡아줬고 덕분에 저도 덩달아 갓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지금의 저는 너무나 해이해졌습니다. 참고로 주변 친구들은 갓생과는 거리가 멀고 모임을 나가봐도 연인만큼 밀착된 관계가 아니니 자극이 안 됩니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자꾸만 듭니다.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의지가 생기지 않는 사람인데 이 무기력함을 고치려면 당장 아무라도 사귀어서 억지로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극적이는 춘식이님. 우선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민이 진짜 많이 될것 같아요. 이 극적이는 춘식이님께서는 우선 이별을 하셨는데 그분 생각했을 때 눈물이 가끔 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내가 그리운 거고 그때 그분이 날 이렇게 잡아줘서 열심히 이제 갓생을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주위 분들은 그러지 않아서 또 고민인 거고. 하지만 내가 전 애인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아무라도 사귀어야 하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라면 우선 아무나라도 사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춘식이님께서는 만났던 분이 조금 특수하게 진짜 갓생을 사시던 분이었고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해주셨던 분이니까 지금 춘식이님께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은데 추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갓생러라 하더라도 그분이 춘식이님을 잡아주기보다는 그냥 혼자 갓생을 살고 오히려 나는 그거에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상대방한테도 약간 신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갓생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풀도 사실 엄청 많지는 않을 테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의 페이스메이커 되어줄 사람은 갓생러 중에서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위험을 너무 많이 감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아무래도 주변 분들께서는 그렇게 막 갓생을 사시거나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 줄 정도의 사람은 없다 했잖아요. 하지만 스터디 메이트 분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일 거고 뭔가 그런 메이트를 하나쯤 구하면은 친구보단 조금 더 가깝지만 연인보다는 먼 그런 사이를 잘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스터디, 다양한 스터디가 있어서, 뭐 어떤 스터디에 들어가라 라고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춘식이님께서 지금 갓생을 살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를 같이 좀 으쌰으쌰 힘을 내보고자 하는 무리의 사람들 찾아가서, 그분들과 좀 친해지고, 서로의 자극제가 되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조차 어렵다면, 글쎄요. 사실, 제가 글쎄요라 했지만, 방금 번뜩인 생각이 하나 든 게, 전 애인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시 재회를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 애인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춘식이님께,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해준다기보다는, 뭐, 춘시가, 그것은 너도 뭐할수 있단다. 너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힘을 내보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은 너의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꼭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너의 힘을 믿고 나아가보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에게 더큰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악담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악담을 들으면 오히려 더 전진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내가 믿었던 나의 진짜 갓생, 나의 동기부여, 나에게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악담을 퍼붓더니 난 너보다 더 잘나질 거야. 나는 오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저 사람을 못 만나겠으면 스터디 메이트 못 만나겠으면은 전 애인에게 연락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너무 극단적인 아이디어일까요? 진짜 고심해서 한 이야기인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건 공유해주시면은 춘식이님께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게 생각이 나고 이것 때문에 해이해지면은 진짜 빨리 해결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춘식이님 얼른 해결되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요. 어피치 릴렉싱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괄호치고 이렇게 남기면 되나? 가로 닫고. 최근 면접에서 탈락하고 멘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보내고 본 면접이기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간절해져서 탈락하고 나서 마음이 좀 힘들어졌어요. 유유. 스스로도 멘탈이 많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울음.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어피치 릴렉싱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면접에서 탈락을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서류 탈락도 당연히 슬프지만 면접 탈락은 뭔가 희망을 더 갖고 있었던 만큼 내 기대치도 올라가고 가게 되고 또 면접도 요즘 절차가 워낙 많잖아요. 무슨 뭐 AI 면접, 임원진 면접, 뭐 PT 면접이니 뭐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운도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어피치 릴렉싱님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러다 보면은 좀,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스스로 멘탈도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약간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내찢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우선 한번 그래도 면접까지 가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면접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합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면접까지 왔다는 거는 내가 서류에서 일단 기본적인 역량 갖췄다는 거니까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합격은 못할 수도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워낙 요즘 취업 시장의 문이 너무 좁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문과여서 그런가 더 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내가 설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서 한 자리는 할수 있을까? 내가 밥 멀어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밥이야 벌어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번듯한 직장에 내 자리는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더 많이 다양하게 하다 보면 지원하다 보면은 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계기는 이게 누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취업은 뭐 주차 자리 찾는 거 같은 거야.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냥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자리 하나가 있는데 그걸 그냥 계속 이런 꽉 막힌 주차장, 휴가 때 주차장 같은데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뭐꽉 막혀서 뭐 사람 한명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너가 뭐 조금 일찍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늦게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다시 자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너가 들어가고 싶었던 자리가 막혀 있었는데 한세 바퀴 돌고 지나가고 보니까 다시 열려 있어 자리가 나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도 되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수능처럼 혹은 어떤 자격증 시험처럼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다고 해서 그걸 줄 세우기 해서 내가 1등이라고 해서 어떤 기업에 기관에 입사를 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마다 같은 이름의 시험을 보더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인재나 그들이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기준도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 의기소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또 기다리는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몇번 돌다 보면은 다시 내 자리가 찾아오니까. 조금 더 버티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도 막 hang on 이러잖아요. 잠깐 버티면은 또 잠깐 매달려 있다 보면은 또 좋은 자리, 오히려 나에게 더 맞는 자리가 올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릴렉싱 어피치님, 어피치 릴렉싱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 화이팅! 나도 화이팅! 모두 모두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하나 소개하고 노래 듣고 올게요. 이번에도 춘식이님인데, 고구마 먹는 춘식이님입니다. 앞에 춘식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고구마라고 칭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휴대폰으로 이 사연을 적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못 내려놓는 게 최대 고민입니다. 공부할 때마다 번뜩이면서 떠오르는 게 있을 때마다 휴대폰을 들게 돼요. 아, 맞다. 오늘 날씨 어떻지? 어제 사려 했던 옷의 가격은 얼마였지? 올영 세일 언제 하지? 이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해치우지 못하고 핸드폰을 어김없이 들게 됩니다. 그때마다 웹툰이며 카톡이며 인스타며 들락날락 하는 건 덤이고요. 너무 심각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핸드폰을 63빌딩 옥상에서 자유낙하시켜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휴대폰 감옥을 사야 할까요? 2G폰을 바꿔야 할까요? 아, 그냥 휴대폰 없애고 이 현대 문명과 멀어져야 할까요? 만약 휴대폰 감옥을 사서 제 휴대폰을 감금한다면 불쌍한 제 핸드폰이 저를 향해 울부짖을 마음을 담아 노래를 신청합니다. 101에 열어줘. 네, 우리 고부모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심각한 사연인데 마지막에 울부짖을 마음을 휴대폰에 울부짖을 마음을 담아서 101의 여러 조를 말씀하시니까 좀 웃겼는데. 아, 진짜 휴대폰 없이 살기 너무 어렵죠. 특히나 이제 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공부를 뭐 하는데 아, 근데 뭐 찾아봐야 돼. 그럼 휴대폰을 보게 되고 아, 뭐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심심해 하면 휴대폰을 또 들어보게 되고 진짜 중독이 된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이제 휴대폰 중독이 된것 같은데, 저는, 아,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아이폰 13 미니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폰 13 미니는 좀 크기가 작은 휴대폰이다 보니까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연락, 그리고 진짜 이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만 쓰게 되고, 뭔가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영상을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이런 오락적인 행위들을 오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작은 휴대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구마님께서도 사실 2G폰으로 지금 쓰는 것은 가능은 할수 있겠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약간 도파민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작은 휴대폰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작은 휴대폰 좀 익숙해져서 언제든 다시 이젠 또 다시 그냥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작은 휴대폰으로 워낙 좀큰 휴대폰을 쓰시던 분들은 제 휴대폰을 들이밀면 오래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휴대폰을 타자치는 것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카톡 보내는데. 그래서 고구마님께 그런 방법도 추천해드리고요. 당근 들어가시면 아이폰 13 미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할 것과 그리고 노트북으로 할 것과 아이패드로 할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정말 뭔가 좀 돈을 써야 한다, 좀 고심을 해야 한다 하는 일들은 휴대폰을 절대 안 하고 이 노트북으로 해요. 이제 날씨가 뭐지? 라는 이런 검색도 하신다 했잖아요, 휴대폰으로. 날씨도 대부분 정보성이고 조금은 심각하진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오락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다저 제가 노트북을 웬만해서 찾고 또뭐 이번에 그냥 문서 작업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노트북을 쓰고 그 기사 찾아볼 때도 무조건 노트북을 쓰고요. 이 오락을 제외한 모든 일들을 최대한 노트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경우에는 뭐 필기를 할때좀 쓰고. 그 이외에는 이제 또 가끔은 영상을 보기는 하는데 영상으로도 좀 쓰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 어떤 디바이스를 쓸 거냐 분리를 해두면은 이게 덜 휴대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휴대폰에 이제 많은 기능을 안쓸때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올리브영에서 뭐 이거 세일 언제 하나? 를 만약에 제가 찾는다면 노트북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노트북을 했을 때더 빨리 끊게 된 이유는 노트북으로 애초에 제가 오락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나가요. 혹은 제가 노트북으로 또 이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좀 생산적인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락을 안 하게 돼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휴대폰 이제 중독 방지를 위한 앱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앱을 하나 까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그러다가 제 생각엔 사연자님께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보았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떤 뭐, 검색 기능을 사용해야 돼서 잠깐 내 휴대폰 잠금 풀었을 수 있겠죠? 그 푸는 사이에 다른 걸로 타고 넘어가면서 다른 행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시간에는 애초에 허용하는 앱도 다 없애버리고 굳이 뭔가 검색을 해야 한다면 노트북으로 하시는 것을 그때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면 2G폰을 시도하는 것을 약간은 추천은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정말 2G폰보다는 요즘 폴더로 된 스마트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G폰 이게 플립 되잖아요. 그런 Z 플립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는 그런 2G폰인데 그 카톡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카톡을 많이 쓰고 있는지라 그래도 기본적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지내는 데는 카톡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플립폰을 폴더폰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고구마님
진짜 그 마음 잘 알고 있는데, 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을 검색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구마님께서 추천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01의 열어줘.

네, 여기는 어려서 잘하는 것이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워너원의 열어줘였습니다. 휴대폰 감옥에 갇힌 휴대폰의 입장이 되어서 열어줘를 우리 고구마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한 10년 전쯤에 프로듀스 101 시즌 2, 이제 아이돌을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냈던 노래인데요. 아, 추억 돋고 좋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기회 덕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년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쓰는지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고요.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합니다. 다음 달에도 활기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자, 퀴즈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일까요?
2: 해바라기? 장미? 아, 철쭉!
1: 땡! 정답은 바로 선거입니다.
3: 6월 3일,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날.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도 잊지 마세요. 6.3 지방선거.

0: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6월은 지방선거 기간이라 굉장히 라디오가 바쁘네요. 그래도 저희는 삶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코코 아지트 아름답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훈 DJ님과 함께하는데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 정신없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0: 왜요?
1: 지난주에 화요일까지 저희가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0: 아, 맞아요.
1: 다녀오고 난 후로 굉장히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0: 네.
1: 이번 주는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0: 네네.
1: 손님 맞이 대응을 하느라
0: 네.
1: 조금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오, 그렇구나. 오늘 우리 지훈 씨가 들려주실 1부의 이야기는 뭔가요?
1: 이번 1부의 이야기는 먼저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0: 네.
1: 해볼까 합니다.
0: 네네.
1: 왜 자동차가 예술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자동차도 예술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조금 설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0: 뭔가 책한 편을 짧게 읽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도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넌 대체 내게 뭐를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문화적인 오브제이자 움직이는 조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1: 네, 조금 얼핏 듣기에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0: 네네.
1: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그런 희소성 가치가 높은,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와, 저 차는 정말 예쁘다, 와, 저 차는 소리가 진짜 좋은데 라고 들리는 자동차들이 비싼 값어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0: 네네.
1: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도 뭐 모나리자라든가 반 고흐의 작품들, 그런 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거나 우리가 흔히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것처럼, 그 내용을 자동차에 대입했을 때 미술 작품과 같이 자동차도 그러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멘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0: 약간 유려한 실루엣이나 엔진음, 뭐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모나리자처럼 기계 이상의 미학적 가치가 이제 부여되는 거란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1: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차가 아닌 정말 레어한 자동차 중에 하나가, 1980년대에 나온
0: 네네.
1: 페라리의 F40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당시에 그 차가 나왔을 때도 물론 비쌌지만, 그 희소성과 그 자동차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현재 중고 경매가로 정말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때 디자인을 반영해서 최근에 나온 페라리 모델들 중에 F40이나 아니면은 더 과거에 나왔던 차량들의 디자인을 감안해서, 우리가 흔히 오마주라고 하죠.
0: 네네.
1: 그걸 오마주해서 새로운 자동차의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때 과거의 추억, 노스텔지아라고도 하죠. 그거에
0: 네.
1: 젖어들어 있기도 한 거고요.
0: 그럼 궁금해요. 그때 그 자동차는 F40가 왜 그때 비쌌던 걸까요?
1: 우선 그 당시에는 구현하기 힘든 기술력이 동원됐어요. 외부, 흔히 우리 자동차의 외부 패널, 그러니까 이제 카울 또는 이제 껍데기라고도 하는 부분이,
0: 껍데기.
1: 네, 흔히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철을 활용해서 차의 그런 외골격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F40 모델은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제작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FRP 아니면은 뭐 폴리카보네이트와
0: 아,
1: 같은
0: 가벼운 거.
1: 신소재들을 활용해서 차를 가볍게 만들기도 했고, 차의 디자인 자체도 되게 멋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쇠기와 같은 그런 쇠기형 디자인에, 여러 가지 이제 공기 흡입구의 형상과 배기구의 라인들, 그러한 특징적인 면들이 그 페라리 F40의 면모를 더욱 강조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약간 기술 혁신과 예술이 같이 반영된 작품이었나 봐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리고 배기음마저도 사람들을 홀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0: 맞아요. 그 엔진 배기음은 감성을 자극하는 또 다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1: 맞아요. 네. 제가 자동차를 어렸을 네.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0: 오.
1: 그래서 중학교 때에도 친구들이
0: 네네.
1: 네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의 이름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저 차는 뭐냐 저 차는 뭐냐 라고 물어보거나
0: 네네.
1: 약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0: 그런 어렸을 때 호기심이 아직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관심 분야가 되셨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오늘 만난 손님도 자동차 쪽 사람입니다.
0: 세상에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누군가가 하나를 좋아해서 미쳐서 몰입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1: 제가 오늘 그 손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0: 네네.
1: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손님에서 표정이 느껴졌던 게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저걸 질문했지? 라는 약간 좀 당황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아, 나 이 사람 좀 캐치했다.
0: 오케이.
1: 오케이. 내가 주도권 잡아왔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0: 오늘은 즐거운 하루의 예술을 하셨군요.
1: 네. 좀 피곤하긴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화상회의가 있지만
0: 멋있으세요.
1: 기대가 됩니다. 네.
0: 그 페라리가 처음에 등장한 차였으니까 그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 F1 노래를 한번 듣고 올까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그쵸?
1: 네.

0: 방금 들으신 곡은 돈 톨리버의 Lose My Mind라는 노래고요. F1 영화 보셨어요?
1: F1 자체를 좋아하지만
0: 네네.
1: 아쉽지만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0: 왜요?
1: 제가 이 영화가 나올 때쯤에 하필이면 한창 쿠팡플레이라는 곳을 통해서 F1에 대한 룰과 경기를 매우 재밌게 즐겨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0: 네네.
1: 그때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극장 관객의 리뷰를 봤을 때, 영화 자체는 흥미로울지 모르겠으나, F1에 대한 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영화의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평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러한 원리 원칙을 조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라, 그 부분 때문에 보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0: 왜요? 영화는 예술인데 그냥 한번 관람해 주시지.
1: 맞아요. 차라리 그냥 SF 영화 본다는 생각으로 갔으면
0: 네네.
1: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0: 아니, 역시 전문가들은 좀 시각이 다르죠. 여기 그 신디사이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1: 네, 이게 전자음악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0: 네네.
1: 우리나라에는 이돈 톨리버라는 가수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R&B 싱어 중한 명인 더 위켄드가 이 신디사이저의 효과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 특히 제가 하나 추천드릴 만한 곡이 있다면 더 위켄드가 예전에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0: 네.
1: 게사벨 슈타인이라는 음악가랑 같이 콜라보를 한 앨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온 노래 몇 개가 정말 신디사이저를 정말 잘 활용한 노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그 그룹도 삶의 예술을 했네요.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1: 아, 네, 맞아요.
0: 그쵸.
1: 네.
0: 오, 노래 언제 들을까요? 자동차 얘기를 좀더 하고 들을까요? 아니면?
1: 그게 좋을 것
0: 아,
1: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아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쵸. 요새 전기차에 관심을 두고 저도 보고 있긴 한데, 원래 자동차 디자인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나요?
1: 저는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0: 네네.
1: 그러한 댓글을 봤어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디자인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이 차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아, 이차 디자인 진짜 예쁘다라고 할수 있는 게 정말 납득할 만한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기아 자동차나 아니면 국내의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 실력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 좀더 자동차 문화나 디자인에 대한 센스 이게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이 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는군요.
1: 네, 맞아요. 자동차의 비율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그렇고 이 자동차 회사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디자인 언어를 이어나가려고 하는가 가 저는 자동차 회사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도 봅니다.
0: 어떤 디자인으로 언어를 이어가려고 하는가? 이말 굉장히 멋있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럼 그 디자인도 직관적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 느낌이신가요?
1: 맞아요. 기능적으로도 설명이 될수 있겠지만은 예전부터 한 모델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거. 그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AI 시대, 뭐 4차형 산업혁명, 뭐 이러한 말들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감성적인 부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향수,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이제 갖고 가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런 디자인 언어를 자주 바꾸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0: 아, 일관적이지가 않다.
1: 네, 맞습니다.
0: 요새는 그래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감성이 좀 업계에서는 뜨고 있는 키워드인 거야? 아니면 옛날의 향수로 돌아가자?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의 이야기가 있나요?
1: 반반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가 나왔을 때
0: 네네네.
1: 그 자동차의 디자인 큐, 그러니까 디자인의 중점을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나왔던 포니라는 자동차를
0: 아, 알아요.
1: 기반으로
0: 귀여워요.
1: 해서
0: 네네네.
1: 그런 각진고 귀엽게 생긴 차를 바탕으로 지금의 아이오닉 5라는 멋진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 BMW를 예로 들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4, 5년 전쯤부터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 그러니까
0: 맞아요. 앞에,
1: 공기,
0: 맞아요.
1: 네, 그 부분의 디자인이
0: 엄청
1: 네,
0: 커졌더라고요.
1: 길고 크고 그러니까
0: 네네.
1: 뉴트리아, 비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 맞아요.
1: 조롱거리가 되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조롱거리가 됐나요? 저는 굉장히 그게 되게 뭔가 압도적이고 좋았거든요.
1: 아,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참
0: 아,
1: 주관적이어서
0: 맞아요.
1: 보는 사람에 따라 아,
0: 저는
1: 나는 이차 좋은데?
0: 일반적이죠. 네네네.
1: 또 누구는 아, 나는 이차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0: 아,
1: 경우가 많아요.
0: 그렇구나. 네.
1: 그러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0: 그래요.
1: SNS를 들어가거나 혹은
0: 네.
1: 유튜브에 들어가서
0: 네네.
1: 신형 BMW의 디자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은
0: 네.
1: 인터넷 여론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몰랐어요. 저는 약간 역동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고급스럽고 막, 나, 막 남자답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BMW를 보면서.
1: 맞아요. BMW 자체가 유려한 곡선과 직선이 혼합되면서 좀 이제 각을 강조시키고 좀 앞에서 보이는 디자인이 좀 과격해, 자칫하면 과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져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의 가슴을 울린 게 BMW이기도 하고요.
0: 그래요. 근데 갑자기 비버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1: 네. 그게 왜
0: 역시
1: 그러냐면은 제가
0: 네네네
1: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0: 네
1: 과거의 영광을 재활용해서 오마주해서 현재의 모델에 그거를 투영시키는 그런 활동 중에 일환이 그 뉴트리아 이빨과 같은
0: 네네
1: 그런 라디에이터 디자인이에요. 왜냐면은 19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쯤 그때 무렵 BMW의 3 시리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 혹은 그 전에 BMW들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죠. 콩팥 모양의 그두 개의 그릴.
0: 나 그거
1: 그게
0: 별로예요.
1: 길쭉했어요, 원래는.
0: 아,
1: 원래 그게 길쭉했는데,
0: 네.
1: 지금으로 넘어와서 BMW 디자이너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반영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지금의 이제 그런 좀 괴상한 그런 모양의
0: 더 커진
1: 그릴이다.
0: 거죠?
1: 더 커지기도 했는데, 길어졌죠.
0: 괴상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전문가님은 약간 별론가 봐요.
1: 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오히려
0: 아,
1: 잘못
0: 그래요?
1: 가져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은근히 클래식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1: 아, 저는 BMW는 특히 그전 세대까지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게 티가 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바꿔버리니까 저는 그게 좀
0: 안타까운가요?
1: 예,
0: 그쵸?
1: 안타깝기도 했을 뿐더러,
0: 네.
1: 아, 물론 제가 살수 있는 차도 아닌데, 괜히, 와, 디자인을 왜 저렇게 했지? 아, 내가 차라리 디자인 했으면 더 예쁘게 나왔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0: 아, 역시 젊은 친구들에게는 BMW라는 차가 꼭 사고 싶은 차이면서도 동경이 되면서도 뭔가 좀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건가 봐요.
1: 네, 맞아요. 특히 제 또래 30대 분들은
0: 네네.
1: 기억하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우렁찬 배경음을 쏟아내며 시내를 휘젓던 BMW M3. 그 E92 M3의 4200cc 8기통 그 포효를 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0: 아, 그래요?
1: 네.
0: 아니요, 왜 이렇게 차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 이게 자동차라는 게,
0: 기억이 안 나.
1: 아, 이게
0: 배기음.
1: 사람을 미치게 해요.
0: 아,
1: 특히 저 같은
0: 그래요?
1: 사람들.
0: 진짜
1: 네.
0: 웬일이에요. 아니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1: 약간 이제 흥분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0: 네.
1: 이 방이 약간 조금 덥네요.
0: 노래를 한곡 아까 시원하게 듣고 올까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0: 아니, 노래가 시원하지는 않고 조금 노래가 어두침침한 것 같아요. 좀 슬퍼요.
1: 맞아요. 이더 위켄드라는 가수가
0: 네네.
1: 원래 시작은 이런 좀 어두침침한 음악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이 음악 장르는 PB R&B라는 R&B 음악에 대체할 수 있는 뭐 얼터너티브 R&B, PB R&B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장르인데
0: 그쵸.
1: 원래 이런 식의 음악을 활동을 해오다가 드레이크라는 은인을 만나서 성공 가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빵 터지는 앨범 하나를 내서 완전 락스타가 된 거예요. 그 락스타가 된더 위켄드가 정말 여러 좋은 노래를 냈지만 사실 저 같은 예전부터 더 위켄드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앨범을 원했었습니다.
0: 아까 방금 들은 Call Out My Name 같은 타이틀곡처럼.
1: 맞습니다.
0: 사실 저도 이 노래가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드라이브 할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1: 네, 저도 뭐 운전을 할 때는 아니지만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일이 있을 때, 뭐 버스를 타고 뭔가 괜히 우수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이더 위켄드의 이 앨범을 들으면은
0: 네.
1: 괜시리 더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0: 이
1: 합니다.
0: 노래 비하인드가 뭐 있나요?
1: 네, 실제로 더 위켄드가 셀레나 고메즈라는 매우 유명한 가수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0: 아, 그래서 사랑
1: 헤어지고
0: 노래구나.
1: 나서 만든 이 앨범이 이 앨범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더 위켄드가 공연을 하는데 이 타이틀곡인 Call Out My Name을 부르는 중에
0: 네네.
1: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SNS에 타기도 했고요.
0: 저도 이렇게 사랑하다가 누군가랑 가슴 아픈 이별을 하면 날마다 울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공연을 하는 중에 눈물을 흘릴 정도면은 얼마나 이두 남녀가 깊은 사랑을
0: 당연하죠.
1: 했는가에 대해서
0: 그들만
1: 알수
0: 알겠죠.
1: 있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또한곡 듣고 싶어요.
1: 그러면은 이 앨범의
0: 네.
1: 타이틀곡인 Call Out My Name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또 들을까요?
1: 너무 좋죠?
0: 아까 들었잖아요.
1: 다른 노래를 들어볼까요?
0: 뭐예요? 맞죠? 다른 노래 추천해 주세요.
1: 다른 노래는 더 위켄드가 팝스타, 그러니까 락스타의 정점이 되었을 때
0: 네네.
1: 부른 노래 중 하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노래 제목이 뭐죠?
1: Blinding Lights입니다.
0: 네.

0: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래는 굉장히 또 엄청 신이 나네요.
1: 맞아요. 아까 들었던 I Was Never There 이라는 노래와는 다르게 뭔가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무대에서 정신없이 뛰고 춤추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려지는 노래입니다.
0: 아니, 그 음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러니까 자동차와 예술이 만나는 게 낯설다고 하시겠지만, 그 단어들이 어원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이랑 기술 다.
1: 오, 그거는 처음 듣는데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지훈 DJ님은 타고 싶은 나만의 차가 있으세요?
1: 드림카라고도 하죠. 저는 제 드림카를 뽑노라면
0: 네네.
1: 역시 페라리죠. 특히 페라리 중에
0: 네네.
1: FCB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페라리의 상징과도 같은 12기통 엔진과 그리고 뒤가 아닌 앞에 있는 엔진의 구성을 가진 자동차거든요. 저는 그 차를 참 갖고 싶습니다.
0: 페라리랑 포르쉐는 어떤, 전 사실 비슷해서 구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1: 아, 맞아요. 그럴 수가 있죠.
0: 답답하시죠?
1: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0: 어떤 차이가 있어요?
1: 페라리는요,
0: 네네.
1: 보통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페라리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빨간색의 페라리를 사요. 왜냐면은 빨간색과 페라리는 그냥 수식어거든요, 거의.
0: 맞아요.
1: 근데 포르쉐는요, 똑같은 이제 말 문양이 달려있는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포르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좀 개구리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좀 동글동글하니, 둥글둥글하니, 좀 개구리처럼 생겼네? 라고 싶은 거는 포르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오, 둘 중에 뭐가 더 비싸요?
1: 당연히 페라리가 더 비싸죠.
0: 페라리가 더 비싸요?
1: 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르쉐가 모기업이 폭스바겐이라는 독일의 굴지 자동차 기업이에요.
0: 그래요?
1: 거기에서 시작돼서 원가 절감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더 체계화된 공정 속에서 자동차를 좀 비교적 저렴하게, 뭐 스포츠카로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페라리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직도 수제로 만드는 그런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많이 비쌉니다.
0: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타고 싶은 차는 두 개가 있어요.
1: 오,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벤츠의 지바겐이랑
1: 아, 좋죠.
0: 최근에는 그 제네시스인데 뚱뚱 크게 생긴 차 있거든요. 그런 거 SUV 타고 싶어요.
1: GV80
0: 아, 맞아요.
1: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1: 아, 차 정말 좋죠.
0: 자동차 이야기는 재미없으니까
1: 아, 아니에요. 저도
0: 여기까지예요.
1: 사실 듣고 싶긴 한데,
0: 아,
1: 아쉽네요.
0: 그래요? 자동차도 예술이다 라는 1부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웠는데요. 이제 2부, 지훈 씨가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음악이 있다면 어떤 건지 2부로 넘어왔습니다.
1: 음악은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로 진화를 해왔어요. 정말 간단하게 화성악, 관현악과 같은 그런 정말 클래식한 그런 음악을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우리가 듣고 있는 뭐 R&B, 힙합, 랩, 락, 팝, 댄스 이런 음악들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을 만큼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고 현재까지도 붙어있는 형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0: 어떤 장르인가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블랙아이드피스라는 팝 그룹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팝 그룹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힙합도 하고 랩도 하고 댄스도 하고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장르들의 음악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힙합을 좋아하게 됐다가 락을 좋아하게 됐다가 R&B를 좋아하게 됐다가 약간 좀 영국식 발라드를 좋아하게 됐다가 EDM을 좋아하게 됐다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는 장르가. 그럴 만큼 제가 정말 음악을 좋아한다는 방증이 되는 것 같고요.
0: 그쵸.
1: 지금은 R&B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0: 오늘은 R&B의 시간이군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오늘 추천할 노래는
0: 네.
1: 아까 방금 들려드렸던 가수 중에 한 명인 돈 톨리버의 대표적인 노래를 하나 틀으려고 합니다.
0: 돈 톨리버 가수는 어떤 또 사연이 있는 가수인가요?
1: 돈 톨리버는요, 지금 힙합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트래비스
0: 와우.
1: 스캇이라는 래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R&B 가수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12년 전에 찾아 들었었던 칼리 우치스라는 남미계 R&B 싱어송라이터의 남자친구이기도 하고요. 그 둘이 같이 앨범을 낸 적도 있었고, 서로의 영향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저희가 F1 OST였던 그 가수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0: 이돈 톨리버라는 가수는 제가 처음에 트래비스 스캇의 앨범에 피처링 진으로 참여했을 때 들었던 가수예요. 트래비스 스캇이 랩을 하고 나서 그 벌스가 끝날 때돈 톨리버가 딱 들어와서 음절을 내뱉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에 들었던 티페인이라는 가수가 다시 복귀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오토튠이라는 목소리를 변조시키는 그런 기술을 너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나게 들었던 티페인의 목소리처럼 변조를 했길래 처음에는 티페인인 줄 알았지만 듣다 보니 티페인과 목소리가 조금 다른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가수가 누군가 찾게 됐더니 알고 봤더니 돈 톨리버라는
1: 팬이 되셨군요.
0: 네.
1: 이 노래는 어떤 가사의 내용이 있는 건가요?
0: 네, 애들은 가야 합니다.
1: 네.
0: 조금 너리해지는
1: 아, 약간
0: 네,
1: 끈적끈적한
0: 파티를
1: 그런.
0: 즐기자. 네.
1: 아, 약간 파티를 즐기는 약간 어른스러운 내용이구나.
0: 네, 맞습니다. 물론 이돈 톨리버라는 가수가 R&B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힙합, 랩 이런 이제 트랩과도 같은 그런 흑인 음악을 하는 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R&B라는 노래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 톨리버가 되었건 더 위켄드가 되었건 R&B와 관련된 노래를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 R&B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지금 이제 곧 한국에 개봉할 마이클 잭슨.
1: 아, 영화 나오죠?
0: 네, 영화 마이클이 개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까 들었던 더 위켄드입니다.
1: 비슷한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래서 더 위켄드의 노래가 나왔을 때 아니면 더 위켄드가 춤을 추거나 그럴 때 뭔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위켄드는 MJ를 오마주한 것 같아. MJ가 부활한 것 같아. 약간 이런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1: 역시 아까 자동차 얘기도 하셨었는데, 예술은 뭔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덴티티도 정말 중요하고.
0: 맞아요. 그러한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켄드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사실 마이클 잭슨이 있기 전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1: 아,
0: 있었고 뭐
1: 그쵸.
0: 흑인 음악의 뿌리가 될수 있었던 뭐 그런 노래들도
1: 있었겠죠.
0: 있었고요. 그러한 거를 뿌리로 한 영화가 더 시너스라는 영화가 또 있기도 하죠.
1: 그래요? 꼭 볼게요. 언제 나왔어요?
0: 더 시너스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봉을 했고,
1: 뜨끈뜨끈하네.
0: 네, 올해에 큰 상을 하나 받은 걸로 알고
1: 꼭
0: 있거든요.
1: 봐야 될 영화군요.
0: 네, 한번 보는
1: 체크.
0: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잔인한 장면을 견딜 수가 있다면, 네, 좀 스포이긴 하지만 좀 잔인한 장면을 견딜 수 있다면,
1: 그래요.
0: 네,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어왔던 문화가 아니라 흑인들의 슬픈 삶을 담아낸 문화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1: 그래요. 근데 또 영화가 또그 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창구니까 한 번쯤 보면서 음악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R&B는 보통 언제 들으세요?
0: R&B는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힘이 안날 때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안정을 찾고 싶을 때, 잠들기 전에 이제 듣기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신나는 R&B의 장르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장르들은 뭐 씻을 때나, 아니면 뭐 어디 기분 좋게 놀러 나갈 때, 듣기도 합니다.
1: 만약에 기분이 좋을 때 R&B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기분이 좋고 뭔가 어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싱숭생숭할 때?
0: 그때는 저는 주로 칼리드의 OTW, On the Way를 듣곤 합니다.
1: 그 노래를 지금 듣고 올게요.

0: 네,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칼리드의 OTW, On the Way. 나 가는 길이야. 나 놀러 가는 길이야. 그런 이제 정말 기분 좋은
1: 아,
0: 외출 나갈 때
1: 그렇구나.
0: 그런 노래라서요.
1: 네네.
0: 제가 이런 노래를 추천드렸고, 이번에 들려드릴 R&B는
1: 네.
0: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들었으면
1: 오.
0: 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R&B입니다. 블랙이라는 R&B 가수의 시즌스라는 노래인데요. 이것도
1: 시즌스.
0: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It's been a little cold and not outside. Switch up the wardrobe. Gotta be dressed for the ride.

0: 방금 들으신 노래의 마지막쯤에 블랙이라는 가수가 뱉은 버스에서 너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너와 여생을 보낼 거야 라는 말을 한 거를 들었다면 너는 정말 행운하다. 너가 만약에 그런
1: 세상에.
0: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을 정도로 헌신을 다하는 사랑을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사랑의 순수함.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1: 노래가 엄청 따뜻하네요.
0: 네.
1: 아니, 진짜 삶에서 음악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예술이고, 아까 자동차 얘기도 했고, 음악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삶 속에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아트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극단적으로
1: 네네.
0: 자동차를 시끄럽게 몰고 다니는데 노래까지 빵빵하게 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싶겠지만 그만큼 음악과 차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조금은 그릇된 방식이긴 하지만요.
1: 아니, 제가 자동차랑 음악이랑 삶의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시다니.
0: 네, 그럼요.
1: 뭔지 알것 같아. 공감이 가요. 오늘도 지훈 DJ님과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든 예술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부드럽게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을 노래는 뭔가요?
0: 제가 잠이 안올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듣는
1: 네네.
0: 노래가 있는데요.
1: 네네.
0: 갤런트라는 R&B 가수인데,
1: 오.
0: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 네네.
0: 정말 많은 가수들과 콜라보를 했었고,
1: 아.
0: 정말 뛰어난 기교를 보여줬던 R&B 초신성 가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노래만큼은 제가 진짜 숨어 듣는 명곡 중 하나였거든요.
1: 꼭 듣고 이 마지막
0: 제가 이
1: 시간을.
0: 노래를 방출하려고 합니다.
1: 네.
0: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행운이군요.
0: 네.
1: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듣고 다음 주에 코코 아지트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주 되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어울리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 뻐꾸, 뻐꾸. 계절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뻐꾸기 목소리죠. 그런데 이 새는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둥지를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들이 언제 도착하느냐, 언제 알을 낳느냐, 언제 먹이가 가장 많아지느냐, 이 타이밍에 달려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곤충은 더 빨리 나타나고 다른 새들은 더 일찍 번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뻐꾸기도 예전보다 일찍 날아오긴 하지만 그 속도가 따라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알을 맡길 둥지도 먹이도 제때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절이 무너진다라는 거, 단순히 더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깨진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비슷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어느 날 조금 늦어지고 어느 해에는 들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얼마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구론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론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론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론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0: 네, 요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소문에 나고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방송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우주에서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가두는 능력이 수십 배나 강력한 독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메탄인데요. 최근 유엔 환경계획은 인공지능과 위성을 결합해서 전 세계 메탄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석탄 광산이나 쓰레기 밀집지에서 몰래 이렇게 새어 나오던 메탄까지 우주에서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는 몰랐다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지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오염물질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탄 배출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것은 기후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거대 화석 연료 기업들과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시설들은 막대한 메탄을 품어내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이들의 민낯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추상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결국 메탄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화석연료 시스템과 작별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우주에서 지켜보는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한 번 더 살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지그러운 감시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플라스틱 비.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생각하죠. 공기가 좀 더 깨끗해지겠구나라고요. 그런데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히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특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은 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대기를 좀 뜨겁게 달구는 검은 글림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은 바다 생태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숨쉬는 하늘 위에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된 것이죠. 공기 중에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한 일이죠. 하지만 이 현상의 원인은 명확한데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먼지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플라스틱 문명의 부메랑이 아닐까요? 기존에는 탄소 배출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손을 거쳐가는 플라스틱 하나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를 맑게 하고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대신 나부터 시작하는 거절로 오늘 하루를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후난민은 이미 시작되었다. 흔히 기후난민이라고 하면 아주 먼 나라 또는 저지대 섬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미국 루이지애나와 뉴올린즈 같은 대도시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기후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단순히 재난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계획된 이주를 할 것인가라는 아주 무거운 그리고 현실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도시 하나가 사라진다고 무슨 큰일이 생길까 하는 어떤 안일한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이 또한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이지애나의 사례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늘 당장의 주거권이 달린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기후 재난의 피해가 사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혹하게 닥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기후 정의를 외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와 기업은 사실상 괜찮죠. 그런데 그 피해는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그런 채식 생활을 실천하고 그리고 환경 정책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소중한 집과 일상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연대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는 체육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1: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
2: 우리도 무서워요.
1: 동물도 무서워요.
2: 우리 모두 살고 싶어요.
1: 자연이 경고하고 있어요.
2: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데 지구의 앞날은 창창하지 못해요.
1: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 지금 행동해야 해요.
1: 우리를 지켜주세요.
3: 이 광고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1: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숨을 쉬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사실은 바다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육지에서 살고 바다를 여행지쯤으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기후 그리고 식탁까지 모두 연결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다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대부분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여름 휴가지나 또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팀장님께서는 바다를 지구의 냉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나눠주실까요?
4: 네, 여름에 에어컨 없이 한낮에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어 본 적 있으시죠? 숨이 막힐 듯 뜨겁잖아요. 바다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멈춘다면 지구 전체가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열이 매일 쏟아지는데 지금은 바다가 그 열의 90% 이상을 대신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바다가 이 역할을 멈춘다면 그 열이 고스란히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으로 쏟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혹독한 폭염보다 수십 도가 더 높은 온도가 이상 기후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날씨가 되는 거죠.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도 살아남기 어렵고 농사도 식수도 모든 일상이 근본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다는 우리가 평소에 존재조차 잊고 사는 하지만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지구의 숨은 생명줄인 셈입니다.
0: 네. 바다가 열의 90% 이상을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0%를 바다가 지금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90%, 아니 70%인가요? 대부분 바다에서 온다라는 거. 바다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더 망각하고 살고 있죠. 바다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이제 다른 역할이 그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일상과 우리 삶과 중요한 바다가 만약에 멈춰버린다면, 그렇죠? 태양빛이 90%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숨쉬기조차도 힘든 폭염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최악의 폭염 기억하시나요? 그 온도에서 수십 도가 더 올라간 상태가 매일의 날씨가 됩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냉방 없이는 실내에서도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죠.
0: 한마디로 솔직히 한마디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폭염이 오겠네요.
4: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밥상이 무너집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 농작물은 고온 스트레스로 말라 죽거나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쌀, 밀, 옥수수 같은 주요 식량 작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마트에서 당연히 살 수 있었던 식재료들이 귀해지고 식량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0: 네, 우리의 밥상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4: 네, 그리고 마실 물이 사라집니다. 고온이 지속되면 강과 호수가 빠르게 증발하고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장기적으로는 식수원 자체가 고갈됩니다. 물 한 잔이 사치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0: 그렇죠. 물은 우리 생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또 바다가 이러한 온도 조절 장치를 멈추게 된다면 마실 물도 사라진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4: 네, 그리고 슈퍼 태풍과 극한 기상이 일상이 됩니다. 바다가 열을 흡수하지 못하면 대기 중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태풍, 폭우, 산불이 훨씬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재난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는 것이죠.
0: 네, 일상이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4: 다음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깁니다. 열로 인해 빙하와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부산, 인천처럼 바다와 맞닿는 도시들, 나아가 뉴욕, 도쿄 같은 세계 주요 해안 도시들이 침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바다의 냉각 역할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부산이나 인천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이잖아요.
4: 네.
0: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 바다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궁금하거든요.
4: 네. 지금은 조금 빠른 수준이 아니라 두 배 이상의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7년간, 그러니까 1968년부터 2024년까지 전 지구의 표충수온은 0.74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해역은 1.58도나 상승해 전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건 동해입니다. 동해 표충수온은 무려 2.04도나 올라 전국 해역 중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동해로 열을 수송하는 대만 한류 세력이 확장된 데다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로 표층과 증층 간 수온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0: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빠르게. 온도 상승이 빠르고 온도 상승이 상승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란 거 동해, 우리 어떻게 보면 먹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동해에도 점점 더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바다가 사실 우리 밥상과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4: 네.
0: 네. 그래서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서 양식 생물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이러한 변화가 바다가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또 해수면 상승과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 네.
0: 좀 더 어떻게 해수면 상승과 온도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4: 컵에 담긴 차가운 물을 끓이면은 부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영향도 크지만 바닷물 자체가 뜨거워져서 부피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해수면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뜨거워질수록 우리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조금씩 좁아지는 셈이죠.
0: 네,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얘기할 때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생기는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또 해수면 상승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그 바닷물이 이제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직접적인 사례

0: 식량 안보의 비상벨이 울린 것입니다.
1: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오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럼 새로운 오종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또 식량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0: 우리가 흔히 명태 없으면 다른 생선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식량은 그렇게 단순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명태는 그냥 한 종류의 생선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잡히고 가격이 안정적이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기본 식량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떤 해에는 물고기가 거의 안 잡히고 어떤 해에는 갑자기 많아지고 어종 자체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되면 공급이 들쭉날쭉해지고 가격이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태계가 깨지면서 전체 어획량 자체가 줄어들고 어민과 유통구조도 무너지면서 있어도 못 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명태가 사라지고 다른 물고기가 들어오는 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우리 밥상을 지탱하던 시스템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1: 네,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우리 밥상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어종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는 독성이 있는 그런 생물들이 우리 바다에 출현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0: 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독성 해파리나 외래종 어종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그물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즐거운 해수욕장 나들이조차 위협하고 있죠. 바다의 생태 질서가 뒤틀리면서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1: 네, 바다의 어떤 생태 시스템이 바뀌는 것, 그것은 엄청난 어떤 폭풍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그 바다의 온도가 오르는 것이 또 폭우죠.
0: 네.
1: 폭우나 태풍하고도 아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수온이 올라가면 바다 위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넘쳐나는 수증기가 태풍에게는 아주 강력한 연료가 돼요. 연료가 빵빵해진 태풍은 더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 수증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며 기록적인 폭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우리를 덮치는 비바람의 힘도 세집니다.
1: 네, 이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태풍이 요즘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자주 발생하지만 더더욱 더 또 위험한 것은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
0: 네.
1: 세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모두 바다의 온도 상승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해수면 상승 이제 두 가지 영향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안 도시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손실이라 할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그린피스 분석을 보면요. 2030년쯤 되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는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닷물 높이는 계속 올라왔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대가 되면 바닷물이 도심 안쪽으로 역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요. 이대로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국토의 약 5%가 침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처럼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큰 지역은 바닷물이 조금만 더 높아져도 피해 범위가 확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바닷가 일부가 잠기는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결국 해수면 상승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일상이 점점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변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1: 네, 해수면 상승이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주와 가까운 군산이 또 서해안에 접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서해안 지역의 침수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0: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워낙 커서 해수면이 조금만 높아져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날 만조 시기가 겹치면 저지대가 한꺼번에 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요.

0: 이제는 군산 같은 항구 도시들도 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1: 네. 항구 도시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이 바다 온도 상승이 우리 육상의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0: 네. 바다는 대기 흐름을 결정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수온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면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뒤엉키면서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예기치 못한 혹한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결국 바다의 열기가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쌀이나 채소의 작황까지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이렇듯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지금 해수면 상승 그리고 바다의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를 좀 더 덜 뜨겁게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0: 우선은 바다의 해변에 쓰레기 줍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치료하는 걸 쓰레기 줍는 거라고 한다면은 수온을 낮추는 건 병의 근본 원인을 고치는 처방입니다. 결국 우리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여 바다로 전달되는 뜨거운 열기의 총량을 줄여야만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바다 온도 낮추기 실천법 세 가지는 첫 번째 이메일 비우기 같은 디지털 다이어트입니다. 둘째는 바다 탄소 흡수원인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즐겁게 드시는 거고요. 셋째는 가전제품을 고를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1: 네, 우리가 여러분이 지구쓰담 코너에서 탄소 중립 또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를 덜 뜨겁게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들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바다는 우리의 거대한 에어컨이며 이 에어컨이 고장나면 우리 삶도 멈춘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자는 막연한 구호보다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1: 네,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바다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정순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달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오신 문지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지금 전주천과 삼천, 건지산 그리고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환경 현안들을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지연 사무총장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바쁘시죠?
1: 네.
0: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항상 바빠요. 매일매일이.
1: 네, 매일매일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일을 만들어야 되죠.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런데 몸 챙겨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주제들이 세 가지인데요. 좀 빨리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바로 들어갈게요. 전주천 그리고 삼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시민과학조사단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이 시민과학조사단을 모집하게 되었는지 그만큼 지금 전주천과 삼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1: 우선은 지난 4년간 저희가 하천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목격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조금 시민들과 함께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주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전주 시민, 시의회, 그다음에 전주시가 함께 만든 명품 하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명품 하천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생태적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하천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의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드나무 벌목이 이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준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하천을 마구마구 이제 파냈던 일들이 하나 또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들로 한다고 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전주시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 전주천 삼천 같은 경우, 준설로 인해서 31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무 자르는 비용으로 5억 이상을 쓴 걸로 조사가 된것 같습니다.
0: 나무를
1: 그래서
0: 그냥 잘라버린 거잖아요.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게 아니고.
1: 배웠던 거를 다 봤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전주천과 삼천이 지금은 괜찮은 걸까라고 하는 시민들의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데이터 조사도 좀 해보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0: 그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꼭 전주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나무들을 벌목하는 전주시 행정들이 이어져 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봤을 때 전주 시민들이 이렇게 생태의식이 높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또 얻은 하나의 어떤 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1: 아름다움을 본 죄일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나무들과 함께 자라왔던 하천,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벌목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했고, 저는 이제 그 전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나타난 상황들도 됐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주변에 나무가 벌목돼도 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 듣기도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서 시민들이 또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조금은 듣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4년이 또또 궁금해지긴 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도 좀 물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있는 지방선거에 우리가 누구를 투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한해 우리 그 시민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한 번쯤 준비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원 아니고선 그 전주시장 또는 이제 전북도지사들이 환경에 관련된 공약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학조사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우선은 나무가 벌목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생, 그 다음에 하천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수달도 안 보여요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0: 그러네요.
1: 수달의 흔적들, 사기 흔적들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시민들이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본 시민들은, 그러니까 생태를 본 시민들은 또 전주천이나 삼천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을 만들어 가볼 계획입니다.
0: 네,
1: 네.
0: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시민 과학조사단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또 특별히 어떤 전문가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1: 아, 전주천과 삼천을 사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실은 자연성 회복이 그동안에 되어 왔는데 다시 후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0: 네.
1: 쉽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SNS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5월 15일 금요일까지는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신청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활동을 이어갈 텐데
1: 네.
0: 얼마 동안 하는 건가? 1년 내내
1: 저희
0: 하는
1: 지금
0: 건가요?
1: 1년 생각하고 있고요. 그
0: 네.
1: 다음에 사계절을 다볼 건데, 시작은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0: 네.
1: 사계절이라기보다, 어쨌거나 홍수철, 그러니까
0: 네.
1: 비가 많이 올 때가 하천이 비가 많이 오기 전,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변화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0: 네. 이 시민과학조사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어떤 그 환경 생태 우리가 천이죠. 천의 생태에 이제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식생하는 나무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것
1: 네.
0: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 공부,
1: 네.
0: 돈도 내지도 않는
1: 네.
0: 자연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조사를 끝나고 나서 전주 시민들에게 그 전주천, 삼천천에 대한 삼천이라고 해야 되죠?
1: 네, 삼천.
0: 네. 많은 어떤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가 실제로 이 전주천이나 삼천 환경 개선에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데
1: 네.
0: 중요한 것은 행정이나 정책에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1: 우선은 전주천 삼천이 뭐죠?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그 횡단 구조물, 그러니까
0: 네.
1: 보나 낙차공 같은 것들을 그동안에 철거를 그동안 해왔는데 여울형 보로도 만들기도 했고요. 물고기 이동을 위해서. 근데 여전히 남아 있는 보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횡단 구조물이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지를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아마 제안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준설 이후에 생태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진 곳은 또 없어요. 그래서
0: 네.
1: 한번 대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서 준설 이후에 복원되는 시점, 그리고 복원되고 나서의 물고기나 포유류의 상태들, 이것들을 한번 좀 조사해보고 나서 준설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라고 하는 논의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네.
0: 어느 제가 방송에 보니까 해외의 어떤 그 관련된 어떤 포럼이었는데 이 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야말로 준설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보면은 준설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이잖아요.
1: 네.
0: 근데 파괴적인데 준설 왜 하는 걸까 했을 때 우리가 뒤에 남는 것은 이게 돈벌이가 아닌가? 누구를 위한 돈을 쓰기 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결론을 지어도 맞다고 볼까요?
1: 우선은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준설하고 나면 다시 쌓여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0: 네.
1: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고 다시 쌓이고 쓸려 내려가고 이런 자정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게 하천의 역할인데, 그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하면 물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또 빨리 복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다시 쌓이죠.
0: 네.
1: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똑같은 돈을 들여서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준설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가 이제 우리한테는 또 과학적으로 근거를 좀 마련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역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앞으로 지금도 일이 많은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천과 삼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이제 주제로 보면은 또 이 전주 시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산이죠. 건지산. 네.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1: 네. 건지산 하면 전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곳, 가는 곳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소중한 곳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하면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유는 아파트 주민의 것이 아닌 전주 시민의 모두의 것이어야 되니까요. 그게 도시공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 하면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순간이 왔을 때 지자체가 이 도시공원을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그대로 주는 것인데 어쨌거나 특별한 대상을 통해서 도시공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대가 있는 것 같고
0: 네.
1: 어쨌거나 공공자산의 사유화인 얘기는 많이들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당연히 훼손되는 거는 네.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이 절차가 정당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들이 불법 특혜 의혹들이 있는 곳이어서 실은 이제 시민들이 이거를 공원화 할 건지 사유화 할 건지를 선택하는 장이 필요하다.
0: 네.
1: 시민 공론화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단체나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건지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이 건지산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좋겠다라는 많은 제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국가도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1: 실은 지자체에서 이 도시공원을 아주 잘 지키면
0: 네.
1: 국가도시공원 지정하자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0: 네.
1: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당연히 지원책도 나옵니다. 뭐 대규모 공원이 이제 국가로부터 뭐 보전 관리되고 재정을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뭐 그 건지산 그다음에 덕진공원, 덕진공원이라고 해요. 건지산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덕진공원이라고 하는데
0: 네.
1: 덕진공원에 대한 전주의 정체성을 담는 뭐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딱 하나예요. 건지산을 그냥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전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안 하고 지자체에서 정말 전주시가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0: 네.
1: 더 땡큐 고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전주 시민 지키려고 네. 하는 의지가 네. 이제는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항상 여름철에만 느껴지는 폭염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더 숲을 더 많이 만들고 공원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앞으로 폭염 대책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고 그 큰 혜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0: 네.
1: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0: 네.
1: 그 숲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네. 사실 전주는 대구보다 더 덥잖아요, 여름에.
1: 대구보다 더 덥습니다. 네. 그래서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0: 대구는 그 굉장히 뜨거운 도시로 잘 알려져 있어서.
1: 대프리카.
0: 네, 대프리카.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나무를 네. 많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대구보다 더 뜨거운 이 전주에서는 나무를 심기는 커녕 나무를 내고 있다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이 이 건지산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 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더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0: 네.
1: 저는 전주가 뭐죠? 전주에 있는 도시공원을 전주 시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이용하는 게 혜택을 받는 게 저는 전주 시민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관심이죠.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그러면 지키고 싶을 겁니다.
0: 맞아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맞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공기가 뭐 거기에 1% 정도 부족하다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자연도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건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꼭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지금 뭐 이제 선거가 나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죠? 기공약들이 나왔나요?
1: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0: 네.
1: 근데 물론 뭐 그 건지산 도시공원 계속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이제 응답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후보 등록하고 나서 이제 공약들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0: 네.
1: 잘 공약에 담기길 바랄 네. 뿐입니다.
0: 혹시 네. 그러면은 어떤 공약들을 요구하셨는지
1: 우선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천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건지산 공원에 대해서는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무, 지금 가지치기, 벌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0: 네.
1: 나무 권리선언? 나무를 좀 존중해주는 조례를 좀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도시숲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네. 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0: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후보자들에게 공약한 7대 국민 주권 조례라잖아요.
1: 네네.
0: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것을 주민 주권 조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여기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7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1: 이거는 네. 저희 전주시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전라북도에서 이제 제안한 도지사들한테 제안한 부분인데 전주시는 따로 이제 정책 제안을 진행할 거고요. 이거는 한 개의 정책 제안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주 SRF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상관의 의료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0: 네.
1: 석산도 마찬가지고
0: 네.
1: 다 주민들이 모르고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주민 주권 조례라고 하는 게
0: 네.
1: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하자.
0: 네.
1: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7대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기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 같이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해 주신 김제가 있고요. 또 어디가 있죠? 어떤 내용들이 있죠?
1: 완주, 고창, 정읍, 김제가 있는데요.
0: 네.
1: 뭐 다 또 비슷해요.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소각장 문제 있을 거고
0: 네.
1: 석산 개발 문제 있을 거고 정읍 같은 경우는 정읍 동네보다 더 많은 화력 폐목재를 태우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0: 네.
1: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게 있대요라고 해서 뭐 물이 문제인데 어떡해요? 라고 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냥 주민들은 모르고 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환경 피해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지원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게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 집
0: 네.
1: 앞에 바로 막 석산이 있거나 내 집 앞에 폐기물 소각장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더 이격거리를 좀 강화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도 이제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 조례도 조금은 더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 뭐 이런 거고 대부분 이제 위원회 회의나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0: 네.
1: 회의나 회의록 공개해달라 그다음에 개발 관련된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도지사 플러스 그다음에 각각의 지역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에게도 다 제안이 된 상황이어서요. 각각의 네.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정읍은 정읍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실은 각각의 지역마다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훨씬 넓어지는 거여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다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알아서 막 싸우다 보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네. 미리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 뭔가 바꾸는 그다음에 빨리 뭔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0: 근데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던 문제잖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실은 뭐 다 그럴 거라고 예측하겠지만 막상 내가 이제 당사자가 되면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 이제 내 일로 겪게 됐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공론도 잘 되고 그다음에 누구 한 명의 이장에 의해서 누구 한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있게끔 되는 거여서 좀 의미가 진짜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많은 이번에 그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들이 좀 더 눈여겨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각각 지역에서 조례가 네.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1: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실은 뭐 저희가 이제 송전탑 대책위도 있는데 송전탑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 하나도 모르게 이제 네.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0: 네.
1: 네. 그래서 저는 나름의 성과.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후보자님들이 나중에 의원이 되시곤 해서 정책으로 꼭 만들어주시면 너무 이렇게 박수 받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요.
1: 네. 우리 동네 선거 방송, 그러니까 뭐 시의원님들을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정책으로 만들어질 건지 이런 궁금증을 이제 하는 방송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저는 주민들의 진짜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꼭 바라고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정책 선거가 되려면 주민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관심도 갖고.
0: 네, 전주 공동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또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니까요. 어떤 내 지역에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걸 보시고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는 그런 공약을 보고 뽑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문지연 사무국장님과 함께 전주청과 삼천, 건지상 그리고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주권 조례까지 전북의 환경 현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환경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하천길, 주말에 오르는 뒷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또한 시민과학조사단 참여나 건지산, 주민주권조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꼭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구론 채식생활의 진아였습니다. 안녕.

0: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입니다. 저는 진행자로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전라북도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를 여러분께 집약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셔도 되는데요. 거기서 좋아요 꼭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끝난 전주 입함나무 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울러서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정읍의 황토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장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꽃의 여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장미 한 다발 선물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드리고요. 전북 체육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네. 전주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북 현대와 광주 FC의 그 축구부터 시작을 해서 두 경기 내용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전북 현대는 최근 네 경기에서 포항, 제주, 광주를 이기면서 3승을 기록했으나 어제 안양 FC와의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1-1 무승부를 끝나서 3승 1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광주 FC와 안양 FC와의 경기 내용을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자, 먼저 그 광주 FC와의 경기부터 분석을 하죠. 경기 내용을 좀 우선 총평을 하고 들어갈까요?
1: 뭐 결과가 뭐 4-0으로 승리를 했고,
0: 네.
1: 전북이 지금 최근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그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0: 네.
1: 또 뭐 많은 골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또 이 리그에서 3연승이라고 하는 것은 팀이 반전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연승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미 전북이 그 광주에 이겼을 때 2위까지, 서울을 아주 천비까지 지금 박차를 해서 끌어가 보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그 3연승을 이제 기록하면서 선두 추격에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네네. 광주와의 경기를 보면은 물론 이제 패배는 했지만은 광주 FC의 그 실력이 작년과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1: 그렇죠. 사실 광주가 지금 최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잖아요. 뭐 네. 리그에서 지금 현재 전반기까지는 선수 영입이 규정상 그 규정 위반을 통해서 선수를 지금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0: 아, 그렇군요.
1: 또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정현 감독 사실 선수 스쿼드로 보면 K리그 1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스쿼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0: 네, 네, 네. 그 전북이 이제 안정된 그 중원의 장악력과 날카로운 결정력이 빛나는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날 네. 선발 선수 구성과 변화 내용을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1: 뭐 선발은 크게 변화는 주진 않았지만
0: 그렇죠.
1: 지난 경기에 비해서 측면에 김하진 선수라든지 또 김준석 선수가 나왔었고 또 김태현 선수가 이제 그 교체로 나오다가 이날에도 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경기의 선수 구성이었고요.
0: 네.
1: 사실 뭐 선수 전북이 지금까지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경기의 흐름 또 경기 게임 모델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선수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선수들의 층이 이제 두터워져 가지고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전반과 후반의 양팀 간의 경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전반 같은 경우는 광주가 지난 경기에서 전북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골을 많이 실점을 했단 말이죠.
0: 네.
1: 네, 그래서 광주가 백라인을 내려섰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미들라인까지 완전히 투라인으로 명확하게 수비 형태를 갖추고 나왔어요.
0: 네.
1: 그래서 전북이 볼을 주도하고 경기 흐름을 자기 걸로 가져간 건 명확했으나, 이거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0: 네.
1: 그 상황 속에서 전북이 공격의 다양성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오베르단의 득점,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경기 흐름이 바뀌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후반에 들어와서 전북이 완전히 그 흐름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또뭐 이승우라든지 또 티아고,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득점들,
0: 네.
1: 이런 것들이 아주 광주의 의지를 꺾고
0: 네.
1: 기분 좋은 전북으로서는 3연승을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0: 네. 이제 오베르단의 첫 골은 이 본인에게도 구단에 입단한 후에는 첫 골이죠.
1: 아, 참 지금 현재 전북 현재 와서 첫 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날 네골 보면은 첫 골을 넣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네 골에 대한 득점 상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좀, 저네 골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뭐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광주가 그 밀집한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북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또 강상윤이 크로스하고 또 김진규가 헤더하고 또 골키퍼가 천앤볼 오베르단이 헤더하면서 앞서기 시작했고요.
0: 네.
1: 이런 걸 하고 전반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0: 그렇죠.
1: 전북의 입장에서는.
0: 네.
1: 후반에 이제 김승섭이 지금까지 전북 와서 골을 넣지 못하고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졌던 것들을
0: 네.
1: 득점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때 상황을 보면 왼쪽에서 볼 프로그레션을 굉장히 잘 만들고 가요. 김승섭이 주고 다시 움직이고 그거를 또 오베르단이 연결하는 것들. 그 상황에서 김준성의 안으로 가져가 슈팅했던 볼이 골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골 같은 경우는 김준성의 상승도는 전북으로서는 득점의 다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들었고요.
0: 그렇군요.
1: 그 30분 그 이후에 이제 42분에 티아고의 골 같은 경우는
0: 네.
1: 뭐 실제로 보셨겠지만 수비 한 명을 놓고 완벽하게 자기네 개인의 솔로적인 능력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전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골이었고,
0: 네.
1: 네 번째 골 같은 거 이승우가 PK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득점하는 그런 상황.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0: 네.
1: 볼수 있습니다.
0: 네. 그 이승우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본인이 얻어서 이제 키카로 나왔는데 키카로 나와서 원래 감독이 다른 선수를 지명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았나요?
1: 뭐 저도 뭐 실제로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0: 네.
1: 이승우 선수가 워낙 그런 것에 본인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뭐 결국은 또 그런 것을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뭐 육체적인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1: 네.
0: 상대 팀의 선수들이 주심한테 항의를 한게 있었는데
1: 네.
0: 이승우 선수가 슈팅으로 달리 가다가 멈칫하면서 슛을 늦게 때렸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거기에서 무슨 보이지 않는 반칙이 있나요?
1: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랬으면 주심이 이미 다시 한번 차라고 하든, 아니면 이승우 선수한테 경고를 하게 되든, 이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0: 네네.
1: 그건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 이후에 이제 그 페널티킥 장면의 연속선상에 항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가끔 그 액션이 좀 강해가지고 팬들로부터 귀엽다라는 팬이 있는 반면에 이승우 선수가 왜 이렇게 좀 액션이 강하지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반칙이 있고 뭐면 카메라에 꼭 이승우가 잡혀요. 본인이 아냐 당하지도 않은 거고 관계가 없는데도 와서 자꾸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팬들의 사이에서는 좋은 점이다. 아니다. 단점 고쳐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감독이시라면 그런 액션 정도는 괜찮습니까?
1: 일단 이 경기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K리그 최고의 무대에서 본인의 그런 퍼포먼스들을 각인시키는 거, 화성을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로 저는 받아들이면 그게 나쁘지 않다.
0: 네.
1: 이 선수에 대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0: 알겠습니다.
1: 이것도 큰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이제 어제 안양 경기를 보면은 선수가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상, 이제 반대로 지금 격한 행동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 말리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또 그 사이에 변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그 김승섭 선수가 이제 첫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전준우를 대신해서 전북 연대가 골키타라 신인 골키타라에서 스카우트한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 첫 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사실 뭐 공격수가 10경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중용을 받는 것들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제 전용혁 감독이 김승섭 선수의 그만한 믿음을 보냈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12경기 만에 득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한테 심적 부담을 굉장히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감독과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고 자, 이 득점이야말로 전북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 공격의 득점의 다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 스포츠에서 보면은 힘 빼기 3년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일반인들이 골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 김승섭 선수의 어제 그 안양 경기 때도 보면은 중거리 슛이 너무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슛을 때린다 이건 때리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상대에게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이제 골도 넣겠다 또 득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0: 네.
1: 상황에 대한 집중보다 심리적인 공격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내 네. 몸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0: 네.
1: 물론 이제 두 번째 득점을 빨리 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일단 자기 심적 부담을 버려놨으니 다음 경기부터 좀 더 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양 FC의 경기를 분석하죠. 이제 3승을 하고 안양과 어제 경기를 했는데 1대1 무승부로 끝났어요. 경기 내용 좀 네네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원정 경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0: 네.
1: 지금 그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을 가기 전에 굉장히 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0: 그렇죠.
1: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북이 지금 보면 선수 로테이션을 크게 가져가질 않아요.
0: 그렇죠.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게임 모델을 그대로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뭐 먼저 그 선 실점을 하면서 전북이 그대로 경기를 끝내지 않고 그걸 득점하면서 이때 무승부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네.
1: 어떻게 리드에서 전부 다 승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최소한 비겨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특히 원정에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끔 리드에서는 원정 승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원정에서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들의 승점을 확보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북은 안양 경기에서 승점 1점을 통해서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북 현대 선발을 보면은 선발이 거의 고정 멤버가 나갔어요. 안양 경기에서는.
1: 네네네네 그렇죠.
0: 네 모따를 비롯해서 김준규, 오베르단, 강상윤. 최우진, 김영민, 조유재, 김태현 뭐 이렇게들 쭉 나갔는데 특이사항으로 이제 그 이승우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쉬어서 나가면서 게임 체인저를 활동을 했다. 그래서 선택이 참 좋았다. 그런 타이밍에 내보낸 것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1: 뭐 저는 처음부터 정윤영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승우 선수의 기용 여부는 게임체인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이날 역시도 이승우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경기 흐름을 바꿨고
0: 네.
1: 결국 본인이 득점을 하면서 전북의 패한 경기를 승점 1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0: 네네네. 이제 전반과 후반의 경기 내용을 좀 한번 분석하고 넘어갈까요?
1: 전반 같은 경우는 전북이 조금 뭐 볼을 소유하고 또 네. 볼을 관리할 수 있는 선수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0: 네.
1: 강상윤 그리고 김진규 오베리단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드필더 수준 리그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진 미드필더들이었기 때문에
0: 네.
1: 이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고 공격적인 측면에 볼을 운반하는 능력들은 최고의 능력을 가졌는데,
0: 네.
1: 사실 이제 그 상황에서 그 하프에스 이상에 대한 기회를 만들고 득점을 만드는 과정에 아쉬움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양 팀의 경기에서 보면은 이승우가 후반에 아주 그 눈에 띄는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에서 보면은 김진구의 프리킥이 골대를 빗나가는 그런 아까운 장면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떴더군요. 양 팀의 그 득점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1: 먼저 안양이 먼저 득점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간대가 안양이 득점에 50하면 3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왼쪽 우리 전북에으로 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뺏기게 되죠.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동 중이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그 볼을 받아서 결국 아이리턴에게 가게 되고, 아이리턴이 그 측면에서 내준 크로스를 이진 먼저 그 송동근 선수가 선방을 해요. 근데 그 맞고 나온 볼을 아이리턴에게 걸리고 아이리턴이 득점하면서 1대0으로 전북이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전북이 굉장히 공격적인 측면으로 과감하게 공격에 전진 배치를 하고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오른쪽 강상윤이 오른쪽으로 볼을 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측면에 있던 김태현이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0: 그렇죠.
1: 정확한 볼 컨트롤, 그리고 볼을 끝까지 보면서 슈팅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슈팅이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맞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승우가 그 볼에 대한 집중력, 아 볼은 여기서 올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집중력이 없으면 그 볼을 발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 찬스의 상황에 굉장히 이승우 선수가 잘 대처를 했고 그거를 자기 몸에 맞추면서 득점하면서 결국 1대1로 죽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0: 이승우의 그 골이 이제 시즌 3호 골, 두 경기 연속골을 득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의 그 빠르기,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의 슈팅 같은 패스 같은 또 슈팅 이런 것을 어느새 나타나 가지고 발로 대서 골을 넣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1: 그래서 이승우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승우 선수한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그날 또 보여준 거잖아요. 후반에 들어서 경기 흐름을 바꿨고 또그 측면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안양에 부담을 줬고 그러면서 또그 결정적 상황에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게임 체인저의 본인의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0: 그렇죠.
1: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 후반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100% 하는, 그리고 온 운동장을 본인이 다 다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기 좋더라고요. 꼭 다람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선수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 생각하진 않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 1무 승부가 됐고, 그 분위기는 이제 계속 내일 모레 또 부천과의 원정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전주에서 이제 김천 상무와 경기 두 경기가 있는데, 우선 이제 두 경기에 좀그 예상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이제 지금 3승 1무로 경기가 지금 난처진 상태고 현재 3위잖아요, 전북이.
0: 그렇죠.
1: 이제 부천을 이기게 되면 다시 또그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근데 부천이 우리가 지난 그 3월 1일 날 경기했었을 때 리그 첫 경기를 패배했던 상황들이
0: 그렇죠.
1: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부천이 굉장히 그 하이백이라든지 미들에 대한 어떤 견고함, 또 그런 수비들의 밑줍습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고요. 또 앞에 있는 공격자들이, 외국인 공격자들의 조합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패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전북 같은 경우 경기를 리드할 것 같은데, 리드한 상황 안에서의 경기 지배율과, 그다음에 득점을 할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결정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전북 부천한테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 모타 티하고 이승우 같은 득점 상황에서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큰 장점으로 저는 봤을 때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이제 17일 이제 김천 상무인데, 김천 상무가 옛날 같지 않아요. 작년 시즌만큼의 성적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여기를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1: 김천 상무는 사실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팀에 대한 성적이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 개인의 능력과 조합들을 보게 되면 전북이 썩 그 김천 상무를 만났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경기 내용적으로
0: 네.
1: 보면
0: 네,
1: 그래서
0: 네, 네.
1: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홈 경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갖고 있고 또 그 지배를 통해서 기회가 온다면 모타 티하고 이승우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이 경기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북 현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물론 두 경기를 모두 다 이겼으면 아마 좋은 기분으로 이제 소위 월드컵을 대비한 선수의 이제 착출도 있었겠고.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5월 17일 끝으로 6월 말까지 정확히 말하면 7월 4일까지 전북현대가 이제 휴무 기간 그리고 또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선수들이?
1: 사실 뭐 이제 17일 날 이후에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의 팀들이 그동안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이나 또 체력적인 그런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지금 선수들보다 구단이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이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K리그 1 구단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팀에 필요한 선수를 누가 빠르게 적절한 시기에 영입하느냐. 그 영입을 통해서 어떻게 남은 기간에 팀과 조합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2라운드, 3라운드 올해 리그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시기.
0: 네.
1: 휴식 시기가 아니라 팀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0: 재정비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월드컵 네. 브레이크 기간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전북현대가 김승선 말고도 득점할 수 있는 득점원 선수를 찾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 혹시 교수님 뭐 들은 게 있으신지요?
1: 아니 뭐 저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어느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전북 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17일 리그가 끝난다면 리그를 정리를 해볼 거고 리그를 복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자원들을 특히 외국인 용병들의 스쿼드로도 채워야 되고요. 좋은 자원들을 전북이 영입한다면
0: 네.
1: 저는 올해도 전북의 강점들이 드러나면서 리그 2연패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또 승리할 우승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마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에 어떻게 선수의 영입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두 경기를 저희들은 또 가서 보던가 또는 TV를 통해서 봐서 우리 팬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체육회 신동석 차장이 전화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0: 또 스키트 종목의 여자부에서도 전북 일반 소속 김채은 선수가 이 출전권을 획득하며 격전지인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1: 네.
0: 이들 이외에도 우리 고장 출신인 양지인 선수와 소승섭 선수 역시 여자 권총 25m와 남자 10m 공기 권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이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1: 네.
0: 이들 모두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로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는데
1: 네.
0: 우리 선수들이 시상식 맨 위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네.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꼭 우리 국기 우리의 국가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그 도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성류됐습니다.
1: 네.
0: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네. 대회가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졌는데
1: 네.
0: 이 대회는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1: 음흠.
0: 체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 네.
0: 매년 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회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탁구, 테니스, 체조, 파크골프, 고리걸기, 투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총 10개 종목에서 열렸고 약 2,000명의 어르신들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1: 네.
0: 종목별 결기 결과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게이트볼 우승은 장수군이, 탁구는 익산시가 차지했고 그라운드 골프는 무주군이, 체조는 고창군에게 돌아갔습니다.
1: 네.
0: 또 테니스와 제기차기는 전주시가, 파크골프는 익산시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1: 네.
0: 정읍시는 고리걸기와 투어에서 윷놀이는 진안군에게 돌아갔습니다.
1: 네.
0: 또한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자에게 주어지는 장수상에는 그라운드 골프에 참가하신 1933년생이신 양복규 어르신과
1: 네.
0: 체조에 출전한 37년생 길복연 어르신이 선정되셨습니다.
1: 네네.
0: 저희 전북체육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가 이제 6월에 있게 되는데 이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차기 교육감에게 이른바 전북체육인이 바란다라는 주제로 체육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 네.
0: 정책간담회는 체육의 초석이자 뿌리인 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1: 네.
0: 간담회에 참석하신 교육감 예비 후보들 모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네.
0: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인들은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체육 정책을 건의드렸는데
1: 네.
0: 첫 번째는 체육 특기교사 임용제도 개선으로 체육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연간 2명 이상 확보해달라는 것입니다.
1: 네.
0: 두 번째는 한 학교 한 종목 육성으로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서 지역 특화 종목과 연계한 한 종목 의무 육성 및 지원입니다.
1: 네.
0: 우리 체육인들은 이 학교 체육 정책이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체육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 협약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재외 동포들이 속속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1: 네.
0: 체육회는 제베트남 대한체육회와 상생발전,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1: 네.
0: 지난 3월 캐나다 등 8개 재외 한인체육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 네.
0: 연이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1: 네.
0: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되고
1: 네.
0: 전라북도와 한인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교류를 비롯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네.
0: 또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근에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호텔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 네.
0: 이는 체육 관광 활성화와 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해 마련했는데
1: 네.
0: 특히 이 우리 전북을 방문하는 선수단 등에게 일정 부분 할인이 적용되는데 전지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이 전북을 찾는 선수단과
1: 네.
0: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회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맞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각종 체육대회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1: 네.
0: 먼저 한국 체육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1: 네.
0: 우리 전북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약 1,300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1: 네.
0: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또한 네. 각 종목마다 대회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1: 네.
0: 전국 남녀 볼링 대회가 18일까지 익산시에서 열리고
1: 네.
0: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도 19일까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1: 네.
0: 이 밖에도 한국 대학 양궁 선수권 대회, 고교 네. 야구 주말리그, 철인 3전 경기도 예정돼 있으며
1: 네.
0: 도지사배 당구 대회와 도지사배 직장 대항 축구 대회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1: 네.
0: 이 5월에도 체육으로 행복한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체육회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네. 아주 좋은 방송 해주셨어요.
0: 예.
1: 저 고맙습니다. 리포터로서 점수 90점입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이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야구 소식 듣겠습니다.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얼굴 색이 좋으신 거 보니까 또 우승하셨나?
2: 네, 우승했습니다.
1: 아니,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팀이 우승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아니, 저 강원도.
2: 양구에서.
1: 양구에서.
2: 네네.
1: 그 어떻게 어느 대회였죠?
2: 양구 국토 중앙 정중앙 유소년 야구대회입니다.
1: 이야. 네. 그 팀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전국 대회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몇 살짜리 학년으로?
2: 4학년.
1: 4학년.
2: 네. 아. 4학년, 5학년 경기인데 아. 저희 축이 이제 4학년들인데 그 친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1: 이야. 너무 많이 가면 어깨 같은 데 좀 지장 주지 않을까요?
2: 저희 투수진들이 네. 많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2: 로테이션이 잘 돌아갑니다.
1: 아, 네. 보통 몇 회 던져요?
2: 규정상으로는 3이닝을 던지는데요. 아. 선발 투수가 횟수로는 저희가 5회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요즘 그 TV에서 나오는 야구대장 그 인기에 예, 그 친구들이 4학년들이거든요.
1: 오, 그렇구나.
2: 예.
1: 네네.
2: 예.
1: 그럼 그 대회도 나가요?
2: 아니요. 거기는 이제 저희는 프로팀이었기 때문에 아. 예, 리틀 프로팀이라고 해서 그 지금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2: 네네.
1: 한화하고 롯데가 지난주 6번의 경기를 했습니다. 네네. 한화는 1승 2패, 그리고 롯데전에서는 2승 1패. 그래서 반타작. 50%의 승률과 50%의 패배.
2: 네. 잘 버텼죠.
1: 네. 아무튼 버텼어요? 네,
2: 저는, 잘 버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4승 2패라도 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자, 기아 타이거즈와 이제 한화와 주중 3연전에 루징 시리즈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선발진의 붕괴다. 내일 이리 올러 양현종 어떻게 한결같이 네 명의 선수가 똑같이 이럴 수가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기아가 시즌 초반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발 야구였는데
1: 그렇죠.
2: 이번 한화와 KT 시리즈에서는 그 축이 완전히 흔들렸었습니다.
1: 네.
2: 먼저 1선발 내일이 KT전에서 5이닝 6실점. 이을이는 한화전에서 1과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네. 조기 강판이 됐었고요.
1: 네.
2: 올로는 역시 6이닝 5실점. 양현종도 4와 3분의 1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었습니다.
1: 네, 네.
2: 결국 4명의 선발이 연달아 흔들리면서 기아 전체 마운드 운영 자체가 꼬여버린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올로 선수는 또 이해가 안 가요. 연승을 하면서 가다가 왜 또 이렇게 또 저렇게 볼을 던지는가 예리한 면이 없더라고요 볼에 그.
2: 네, 뭐 투수들은 뭐 다 계속 잘 던질 수는 없습니다.
1: 네. 네,
2: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1: 네, 그래도 네. 프로 아닙니까 프로. 그런데 미국에서 왔는데 돈을 줘도 연봉 막 10억
2: 저는
1: 막.
2: 올로 선수를 믿습니다. 이제
1: 10억이에요 연봉이
2: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1: 억인데 아무튼. 저 올로 선수 화이팅. 자, 특히 이범호 감독도 이 선발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기본이 5회를 버텨줘야 되는데
2: 그렇죠.
1: 실제 경기 흐름도 완전히 또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2: 네, 선발이 초반에 내려가면서 불펜을 너무 빨리 가동을 해야 하고요.
1: 네.
2: 그러면서 뒷경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네.
2: 특히 기아는 지금 필승조를 정해놓고 운영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버텨야 하는 구조인데 선발이 5이닝도 채우지 못하면 경기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네, 네.
2: 더 큰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이래서 4선발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인데요. 이건 개별 부진이라기보다는 선발진 전체 흐름이 내려앉았다고 봐야 합니다.
1: 네, 네. 자, 기아 타이거즈가 그 기간이 이제 어린이날 기간이었는데 네. 한화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무려 12점을 득점하면서
2: 네네.
1: 기분 좋게 승리를 하기는 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이날 기아는 전체적으로 타선 연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2: 팀 타선은 14개 안타에 홈런 3방까지 터졌고요.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 모두 경기 내내 하나 마운드를 압박을 했었습니다.
1: 네.
2: 특히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온 장면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자, 그 이래 말 새로 온 그 외국인 타자 로드리게스, 아레들린 로드리게스의 그 홈런 이야기부터 좀 얘기를 하죠.
2: 네, 맞습니다. 이래 말 2사 1-3루 상황에서 KBO 첫 타석에 들어선 아레들린 이 바로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 네.
2: 사실 첫 타석부터 장타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한 방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고요. 상대 배터리도 압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김선빈과 김도영이 테이블을 만들어준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경기의 흐름이 한 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 2회 초 2위가 흔들리면서 50점을 했단 말이에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어린이날 같은 분위기에서 선발이 조기 강판이 되면 팀 분위기에 가라앉을 수 있는데
1: 네.
2: 기아는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1: 네.
2: EMR 박재현이 적시타를 쳤고요.
1: 네.
2: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면서 흐름을 다시 가져왔었습니다.
1: 네, 네.
2: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 네.
2: 흔들리지 않는 공격 흐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경기 중반에 홈런포가 이제 다시 터지기 시작했죠.
2: 네, 맞습니다. 5회말 박재현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고요. 이어 김도영까지 솔로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기아 쪽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1: 네.
2: 특히 박재현은 이날 5타수 4안타 4타점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요. 김도영 역시 3안타 경기로 중심 타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1: 네, 네. 후반의 집중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6회 추가 득점에 이어 7회에는 정현창의 2타점 적시타, 한준수의 적시타, 박재현의 추가 타점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네. 승부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1: 네.
2: 단순히 홈런만 친 게 아니라 3수 때마다 연결되는 집중타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 네, 네. 결국 이날 기아는 공격 야구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선발이 흔들렸는데도 타선이 흐름을 끊지 않았고 불펜까지 안정적으로 버텨주면서
1: 네.
2: 팀 전체가 함께 만든 승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만원 관중 앞에서 화끈한 공격력으로 승리를 선물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박재현 선수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어디서 나타나는지 왜 이런 선수가 2군에서 있었고 이범호 감독이 직접 팀의 1번 타자 고민을 다 풀어줬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2: 그렇습니다.
1: 선발 투수하고 1번 타자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 그 숙제를 그냥 신인이 와서 풀어줘 버렸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사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1: 네.
2: 이렇게 빠르게 주전 리드오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대주자와 대수비 역할을 했었고 타율도 8푼대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 동안 체중을 늘리고 타격 훈련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었습니다.
1: 네. 제가 잠깐 그 감독님 얘기하는 동안에
2: 네네.
1: 팬들이 벌써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네요.
2: 아, 그래요?
1: 근데 감독님만 잘한데. 알겠어요.
2: 네.
1: 잘하니까 감독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이 해설을 하신다는 거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아시죠?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실력 있는 해설위원입니다. 네. 그 얘기에다가 이제 박재현 선수가 좋은 네. 선수다. 그러면 현재 기록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2: 네, 맞습니다. 이날까지 타율 3할 1푼 3리 3홈런 15타점, 6도루의 득점권 타율이 무려 4할 5푼 5리였습니다.
1: 이야,
2: 그리고 네. 현재 타율이 오르면서 현재는 3할 3푼 3리입니다. 5홈런, 도루 8개, OPS가 0.9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단순히 출루만 하는 타입이 아니라 장타와 주루 해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최근 한화전에서는 4안타 4타점 경기를 하면서 공격을 완전히 이끌었었습니다.
1: 네, 네, 네. 리드오프 역할을 완벽하게 해준다. 이것은 뭐냐면 1번 타자로서 팀을 이끌고 가는 그런 그렇죠. 것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 역할이 대단해요.
2: 네, 그렇습니다. 기아는 시즌 전부터 고민이 두 가지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호의 이적으로 비어있는 1번 타자 자리 그리고 우익수 자리였는데 박재현이 이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2: 9번 타자로 나설 때부터 이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리드오프형이었는데 빠른 발로 상대를 흔들고 멀티 히트에 적극적인 주루까지 보여줬거든요.
1: 네.
2: 그리고 리드오프로 올라오자마자 4안타 경기를 두 번이나 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상대팀 감독도 극찬을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웬만하면 선수, 예, 예. 그 상대편 선수 극찬을 하는데. 예.
2: 네. KT 이강철 감독이 직접 그 기아가 물건 하나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1: 네네.
2: 방망이, 주루, 수비, 어깨까지 다 좋은 평가였는데요. 특히 다이렉트 송구 보셨나요? 그 주자를 잡아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외야에서 볼
2: 네네네네.
1: 홈세도 하는 선수.
2: 지금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오툴 외야수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네네.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어깨가 좋아서 우익수 쪽에서 안타 맞아가지고 들어온 것을 홈으로 들어오는
2: 네네.
1: 주자를 홈에서
2: 그렇죠.
1: 런스톱으로 그냥
2: 네네.
1: 포수 밑에
2: 노방으로. 네, 네.
1: 포수 밑에 들어가게끔 이런 선수가 나성범이 요즘 주춤하고 있는데 후배가 좀 역할을 해주는군요.
2: 네네.
1: 네. 자 그러면 이범우 감독은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 초년병이 전체 100경기가 넘는 경기를 소화한다는 게 쉬운 게
2: 그렇죠.
1: 아니거든요.
2: 네. 네. 맞습니다. 아직 19살이고요. 첫 풀타임 시작. 이기 때문에 감독도 지금처럼 계속 잘할 수만은 없다.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을 주면서 시즌 끝까지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네.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깜짝 활약이 아니라
2: 네네.
1: 미래를 책임질 리드오프다 이렇게
2: 그렇죠.
1: 예. 결정한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지금 박재현은 단순히 한 시즌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기아가 앞으로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리드오프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빠른 발 그리고 장타력, 수비, 강한 어깨까지 갖춘 선수는 흔치가 않거든요.
1: 네.
2: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가장 큰 수확 중 하나가 바로 박재현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제가 그 이 박재현 선수가 그 주루 플레이 하는 걸 봤거든요.
2: 네네네.
1: 그런데 그 달리는 자세가 있잖아요.
2: 네네.
1: 한번 감독님 한번 보세요 언젠가. 일반 야구 선수가 달리는 거 달라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선수는요 육상 선수가 달리듯이 이 뭐라고 할까요? 상체 부분, 상체 앞부분을
2: 네, 바람의 앞으로,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1: 앞으로 공개, 숙여요.
2: 네, 그렇죠.
1: 그 육상 선수들이 그렇게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야구 선수는 다 뻣뻣이 쓰고 뛰거든요. 막 턱을 올리고 뛰는 선수가 없는 네, 반면에
2: 그래서 요즘의 육상 트레이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2: 네네.
1: 그러면 육상 코치 데려다가
2: 네, 지금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 코치가 없으면 육상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달리기부터 배웁니다.
1: 이 선수를 보면요 눈동자 이렇게 돌려보면 뭔가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뭐가 막 생각하는
2: 네,
1: 것 같아요.
2: 네.
1: 그런데 뭔가를 판단이 늦어요.
2: 네.
1: 홈런을 쳐놓고도 자기가 홈런친지 모르는
2: 네.
1: 이유가 있는데
2: 첫 홈런 때요.
1: 네, 네. 그런 판단력 그리고 판단이 결정나면
2: 네, 네.
1: 빠른 동작의 그
2: 그렇죠.
1: 주루 플레이가 네, 네. 눈에 띄는데
2: 센스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1: 제가요 네. 그거 야구 선수를 그 런닝하는 방법 주루 플레이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2: 네 맞습니다.
1: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2: 네.
1: 그리고 다이빙 하기도 좋잖아요.
2: 네.
1: 슬라이딩 하기가 왜냐면 이미 허리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그냥 그대로 네. 슬라이딩 하면 돼요.
2: 전문가스럽습니다.
1: 그때도요. 34년간 저 야구 중계 제가 알잖아요. 네. 우리
2: 아시죠?
1: 근데 이제 네. 저희도 실제는 안 해봤지만 많이 저도 이제 물론 동네 야구는 해봤지만은 그 경기 나오는 선수들의 그 기초 그러니까
2: 네,
1: 주루 플레이는 달리는
2: 네네.
1: 방법
2: 네네.
1: 뭐 이런 것들을 육상 선수들 보잖아요.
2: 네. 너무 디테일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1: 그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2: 네네.
1: 그렇게 배우면 속도도 빠르고
2: 네네.
1: 다음에 다이빙 하기도 헤드포스 라이딩 하기도 좋다. 이걸 말씀. 이거 너무 내가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롯데 3연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가 그 부산 원정에 연패를 끊었는데요.
2: 네네.
1: 가장 큰 승부처는 어디였다고 생각하시는지.
2: 결국 젊은 테이블 세터의 에너지였습니다.
1: 네.
2: 예. 박재현과 박상준이 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끌고 갔었고요.
1: 네.
2: 단순히 출루만 한 게 아니라 장타와 득점 생산까지 책임지면서 공격의 엔진 역할을 해줬습니다.
1: 네.
2: 특히 박재현의 리드오프 홈런은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기아 쪽으로 끌어오는 한 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예. 아주 박재현 선수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1: 네네. 여기서 또 박재현 선수가 또 나와요.
2: 네.
1: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네.
1: 워낙 잘하기 때문에.
2: 네, 네.
1: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요.
2: 네, 네. 네. 네. 지금 박재현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완전히 경기 MVP급 활약을 했었죠.
1: 그럼요.
2: 4타수 3안타 멀티 홈런 3득점. 네. 네. 특히 두 번째 홈런은 네. 제역전을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1: 네.
2: 단순한 홈런 숫자보다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1: 네.
2: 팀이 연패 분위기에서 흔들릴 수 있는 순간마다 박재현이 공격 흐름을 다시 살려냈다는 점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박재현 선수의 멀티 홈런은 이게 김도영이나 나성범 선수 정도나 할 수 있는 한 경기에 홈런 그렇죠. 두 개 친 거 아니에요.
2: 연봉이 지금 5천만 원이랍니다.
1: 5천? 아, 투수는 10억 받는데 5천?
2: 네.
1: 야, 아무튼
2: 뭐 50억 이상의 가치를 뭐 그 실력으로 예, 지금
1: 대단합니다. 하고 네, 근데 아무튼 대단한 근데 체격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근육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스윙의 임팩트가 어때요?
2: 스윙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그리고 공을 쫓아가는 그 눈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자, 우리가 이제 박재현 선수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박성준 선수 한번 얘기해 보죠. 콜업 직후에 이제 선발 출전한 그 박상준 선수가 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또 이 선수는 또
2: 네, 이범호 감독의 승부수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퓨처스에서 워낙 타격감이 좋았고
1: 네.
2: 감독도 좋으니까 바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날 경기에서도 그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1: 네.
2: 3안타 경기였고 찬스 연결 능력도 좋았습니다.
1: 네.
2: 그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접근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1: 네.
2: 기아가 고민하던 2번 타자 타순에 새로운 옵션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선수 좀 그 양력 좀 얘기해 주세요.
2: 이 선수는요, 2001년생입니다.
1: 네.
2: 2022년 육선 선수로 입단을 했고요.
1: 그럼 25살 정도 되겠군요.
2: 예, 예. 네. 자투 자타이면서 지금 현재 퓨처스 리그 성적 21경기 타율 3할 9푼 4리입니다.
1: 네.
2: 홈런이 6개가 있고 28타점, OPS가 무려 1.188로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2: 지금 현재 26년 지금 1군 경기 저 시리즈 기록은요.
1: 네.
2: 9경기 24타수 6안타 타율 2할 5푼입니다.
1: 네, 네, 네. 그 박상준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선배들이 이제 또 바짝 긴장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하고
2: 네네
1: 네, 또 선발 투수 황동화 선수의 투구 내용도 아주 빼놓을 수가 없죠.
2: 네 맞습니다. 이날은 황동화의 안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6이닝 1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고요.
1: 네.
2: 경기 운영 능력도 좋았습니다.
1: 네.
2: 무리하게 힘으로 승비를 하기보다는 포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템포 있게 끌고 가면서 투구를 해줬고 연패 상황에서 팀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투구를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와의 2차전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롯데전 4연승이 이어갔는데요.
2: 네네.
1: 네. 경기 흐름은 어땠습니까?
2: 네, 이날 롯데와의 경기는 전체적으로 팽팽한 투수전의 양상이었습니다.
1: 네.
2: 네, 기아는 초반 김진욱 공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끌려가는 흐름이었지만 후반 들어 집중력이 살아났었고 결국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 네.
2: 특히 풀리지 않던 실마리를 김호령 선수가 풀어냈었습니다.
1: 네.
2: 김호령의 동점 홈런이 결정적이었고 이 한 점 차로 밀리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대형 한방이었습니다.
1: 네.
2: 비거리 135m 홈런과 함께 경기 흐름 자체가 기아 쪽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김호령 선수가 그 경기 전에
2: 네네.
1: 감독한테 저 좀 오늘 하루 쉬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서 뺐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프로에서는 가능해요?
2: 본인이 이제 언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좀 한 템포 좀 쉬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그 뒤로 또 살아났어요.
2: 네네.
1: 야, 그 하루 쉬는 게
2: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1: 근데 우선 마음이 좀 편해진 것
2: 네,
1: 같아요.
2: 맞습니다.
1: 조금만의 그 몸에 오버가 되면 사실
2: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김우련 선수도.
1: 그러니까요. 네. 자 마운드 운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 네. 이날 내일은 직전 경기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다운 투구를 시점을 최소화했고요.
1: 네.
2: 이번 호투는 선발진과 안정감과 그리고 반등 흐름을 동시에 만든 의미 있는 등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불펜 운영은 완벽했습니다.
1: 네.
2: 정혜영이 2이닝 퍼펙트로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흐름을 네. 잘 연결을 해줬고요.
1: 네.
2: 성형탁이 실점 없이 마무리하면서 팀 승리 를 가져왔습니다.
1: 네.
2: 접전 경기에서 불펜 집중력이 돋보인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로드리게스 또 역할을 좀 예, 소개를 해야 되는데 활약이 아주 뛰어났어요.
2: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한국 무대 첫 안타 4개가 모두 홈런이었습니다.
1: 그렇죠.
2: KBO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1: 야, 이건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네. 않는 기록일 그렇죠. 거예요.
2: 이날은 중요한 순간 적시 단타를 만들어내면서 첫 공식 1루타를 단타. 만들어냈습니다.
1: 단타. 네. 그야말로
2: 네. 5안타를 쳤는데 4안타가 연속 4안타가 홈런이었고요. 네. 이제 이 경기에서 공식 1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적시타를 쳤습니다.
1: 멕시코 리그에서 이제 홈런 왕이었다고 그러는데.
2: 네, 맞습니다.
1: 역시 그렇죠. 네, 그 네. 왕이다 보니까 이제 안타 치듯이 홈런을 쳤죠.
2: 네,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박지현 선수의 그 결승 득점 상황 소개를 설명 좀 해주시죠.
2: 네, 네. 이건 단순히 안타 하나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회 기습 번트로 출루한 뒤에 네. 곧바로 2루 동루에 성공을 했고요.
1: 네.
2: 김선민이 땅볼을 치는 순간 순간적인 판단으로 3루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1: 네.
2: 결국 그 움직임 하나가 결승 득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1: 네, 네, 네. 그러니까 김선진 선수가 친 볼이 3루 땅볼이었어요.
2: 네, 네, 네.
1: 예, 그래 가지고 수비자가 그 볼을 잡아 가지고 지체 없이 1루로 던졌는데
2: 네, 네.
1: 그걸 잘못한 거예요.
2: 네.
1: 2루를 한번 견제, 2루자를 견제를 한 거예요. 네. 싹 한번
2: 체크하고 그렇죠. 던졌어야 되는데 바로 급하게 연결하다 보니 박지현 선수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거죠.
1: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5천만 원짜리 연봉짜리가 선배들도 못하는 그 말이죠. 그 판단력.
2: 네, 네.
1: 그리고는 지체 없이 뛰자마자는
2: 네, 네.
1: 3루수가 볼을 던지자마자 손에서 빠져나가자 바로 3루로 뛰었단 말이에요. 네네.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2루에서 3루로 진루한 그 장면이
2: 네.
1: 어떻게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한가요? 감독이나 코치가 뭔가 사인을 준 건가요?
2: 사인은 아니고요. 상대 네. 수비의 송구 타이밍을 읽고 바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1: 네. 네,
2: 이런 플레이는 예, 스피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야구 센스의 판단력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 흐름을 흔든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요.
1: 네.
2: 박지현이 3루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 배터리가 포크볼을 마음 놓고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결국 아데들린이 적시타를 연결을 했습니다.
1: 네.
2: 기록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득점을 만든 핵심 디테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의 스피드와 적극적인 상대 적극성이 상대를 흔들었고 결국 경기 흐름까지 바꿔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롯데와의 이제 3차전 경기에서 7-3으로 패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지만 1위 선발 투수가 또 아쉬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2: 네, 이은희는 이날 2.2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이 됐는데요. 단순히 공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심리적인 흔들림이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준 모습이었거든요.
1: 네.
2: 직구 최고 구속은 153km까지 나왔을 정도로 구위 자체는 살아있었어요.
1: 네.
2: 스트라이크를 던지하는 순간마다 볼이 많아졌고
1: 네.
2: 스스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1: 네, 네. 최근에 정혜영 선수가
2: 네네.
1: 많이 좋아졌잖아요.
2: 네네,
1: 마무리 선전이었는데 8회나 7회 나와가지고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순이 이제 싱글싱글 웃으면서 볼을 던지고 2회, 1회 잘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정혜영과 비슷한 성격이 이일인가 봐요. 이 선수도. 저는 그렇게 봐요.
2: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압박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이게 프로 선수들도 사람인지라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관중들 만원 관중들이잖아요. 요즘 뭐 관중이 꽉꽉 차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그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사실 큰 선수거든요.
1: 그럼. 아무튼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여린 선수는 투수만 안 되겠어요.
2: 맞습니다.
1: 아, 그런 말은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 선수를 보면은. 네. 아, 너무 양 같다. 너무 양 같다. 순하다.
2: 그래서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범호 감독이 경기 전에 노래를 부르면서 던져라. 오직 하면 노래 부르면서 던져라라고 했는데.
2: 네. 네. 저도 아이들한테 이제.
1: 아, 그렇게 해요?
2: 타임을 이제 투수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타임하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해라고 내려오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예.
2: 그만큼 이을이 문제는 기술보다 멘탈적인 부분이 있다고 뜻이고요. 이범호 감독도 이의리가 또 불이 나오면 어떡하라지라는 생각을 계속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실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투구 템포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반복이 됐었고 위기 상황에서 자신 있게 승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뭐
2: 네.
1: 거의 다 하셨어요. 방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에 가셔서 우승하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냥 네. 방송 준비한 지나고 네, 네. 고생하셨는데 다 이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지금까지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프로야구 소식, 프로축구 소식, 그리고 전주 전라북도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좋은 뉴스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마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나아가고요. 누군가는 조금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떤 속도가 더 좋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속도 안에 각자의 삶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 리듬을 담은 음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논스톱 뮤직플레이 실버건의 주간 플리입니다. 오늘은 세인이라고 하는 뮤지션이고요. R&B 뮤지션입니다. 노래 잘하죠? 네. 첫 곡으로 들으셨던 노래는 늦은 거야 라고 하는 곡이었고, 기리보이가 피처링한 곡이었고요. 방금 전 노래는 좋은 사람 만나 라고 하는 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세인 씨를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곡이었습니다. 피처링은 릴러 말즈였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너를 이라고 하는 곡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늦은 거야랑 같은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네, 이렇게 너를.

0: 오늘로 관전 광고 베이베 돌려내게 자꾸 왜 이래 회색 니트 핏.
1: 계속해서 이어가는 노래는 꾸안꾸 피처링 리어진입니다. 오늘로 관전 광고.

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곡입니다. 피처링 김하원이고요. 그리고 찬, 이렇게 두 명이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뮤지션과 피처링과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가수로 보여집니다. 약간 그 크러쉬나 딘이나 이런 콜드나 이런 가수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세인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네, 세인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앰비션 뮤직 소속 가수고요. 2025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4년도에 실문하셨던 그 좋은 사람 만나가 수록된 앨범이 어떻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가 힙합 기반의 곡이지만 멜로디가 매우 대중적인 가사가 슬픈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음악들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크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으실 노래도 보이비와 게스트 그리고 허가 함께한 실루엣

네, 이번 곡은 바빠라고 하는 곡이고요. 피처링 빅나티 수동현입니다. 트레이드 에일과 세인이 함께 만들었고요. 바빠라고 하는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세이는 대한민국의 R&B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따뜻하고 뭔가 세련된 사운드를 기반으로 일상 속의 감정과 관계의 온도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제된 보컬과 감각적인 편곡으로요, 자신만의 정체성을 계속 쌓아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2025년에 싱글 좋은 사람 만나러 뭐 많은 분들에게 벌써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금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갈 곡은요, 이 보잉프렌드라고 하는 앨범이 가장 최근작입니다. 2026년 3월 26일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요즘 조금 많은 분들에게 또 소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러와 그리고 만날래 말래 이 두 곡 띄워드리면서 네, 우리에게 리얼 자연스럽게 우리 논스톱 뮤직 플레이 주간 플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부, 네, 논스톱 뮤직 플레이, 네, 주간 플리 함께 하셨어요. 네, 오늘의 뮤지션은 세인이었고요. 바로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왔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는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이고요. 오늘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평소에 좀 빠르게 가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뭐 인생에 정해진 뭐 커리큘럼대로 어떤 흐름대로 또 많은 분들이 뭐랄까 졸업하고 직장 얻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늘 우리 주변에서 압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나이 때는 어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2부 때는 좀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금 더 빨라야 된다고 배우긴 하지만 가끔은 자기 속도를 지키는 것이 자기만의 빠르기로 걷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그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군대도 조금 늦게 갔었고 대학도 조금 늦게 졸업했고 또 가수로서의 그 활동도 때로 또래보다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늘 이런 구호만 앞세우는 것 같아요.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부터 시작하면 10년 뒤면 또 그만큼의 일가를 이루고 있을 텐데 왜 늘 그 시작은 더디고 느리기만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2부, 네, 2부 코너에서 당신은 일주일 주간 기분총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만의 빠르기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연부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또 준비한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곡은요.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라고 하는 곡이고요. 요 노래를 썼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여러분께 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새롭고 뭐 뭔가 설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나만의 빠르기에 좀 그때 한창 집착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2019년 11월 5일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로나 직전이었고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한 이후에 음악 하나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할 때였어요. 뭔가 그때가 제 인생에서 음악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도 같은데요.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먼저 그 사연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19년 11월 5일 8651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년 넘게 한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 한동안은 또 조바심이 났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즐기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전주 동물원에도 가고요. 널찍한 공원 있으면 캠핑의자 펼쳐놓고 멍때리기도 하고 책도 읽고 어느 날은 중국 드라마를 몇 편씩 내리보면서 웃고 울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쓰면서 노는 법을 하나둘 터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저의 소확행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선물도 주세요. 다음으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나만의 빠르기로.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참 오래 걸렸지. 나의 속도를 찾는 게. 남들의 빠르기에만 맞춰왔었지. 그래서였을까? 나는 너무 조급했고 숨은 가쁘고 많이 지쳤지. 허나 이젠 자유롭게 설 거야.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설 거야. 봄에는 여유롭게, 여름에는 더욱 뜨겁게, 가을엔 추억을 되돌아보며 설 거야. 다시 겨울이 온다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설 거야.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1: 네,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사연과 가사 함께 낭독으로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때의 감정을 생각해보면 이때 제가 뭐 다른 거를 또 시작했더라면 특히나 뭐 언어라거나 뭐 영어, 일본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다른 악기들을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꽤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뭔가를 시작하기에 그렇게 주저했을까 싶어요. 물론 그때 이 주간기문총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매주 한 곡씩 곡 쓰는 것에 사실은 급급하고 바빴던 것 같아요. 5년 내내 그랬었으니까 쉽지만은 않았죠. 그러면서 공연도 하고 사업도 따내서 행사도 치르고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었던 시간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처럼 조금 지치기도 하고 뭔가 숨가쁘게 느껴지는 때는 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한번 저만의 또 속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라이브로 불렀었던 나만의 빠르기로,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를 원테이크로 불렀었던 버전을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곡 버전입니다.

0: 네,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저의 원테이크 라이브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요렇게 처음에 썼던 기억이 나요. 뭐랄까,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들을 가사로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었고, 왜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드러내면서 나만의 빠르기,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한 선언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게 참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좀 저는 선언의 힘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문을 거는 것처럼 내가 늘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잘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처럼 가사에도 제목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노래가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살아가겠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나 빠르기에 이렇게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빠르기를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노래를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에세이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는 시간이 좀 남겨져 있거든요. 에세이 낭독, 제가 쓴 에세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땅, 청소리와 함께 달리기는 시작되었다. 나는 5번 레인에서 있는 힘껏 발을 구른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땅을 짚고 있던 나는 총성에 놀란 나머지 친구들보다 시작이 늦었다. 양발이 분주히 교차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기분이다. 나는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친구들의 발 뒷굽이 보인다. 마음이 급해진다. 조급한 마음에도 무게가 있는 건지 몸을 휘감은 감정은 나를 점점 무겁게 만들고 어느새 저만치 격차가 벌어졌다. 결국 난 뒤에서 1등을 했다. 매번 뒤에서 2등만 하다 오래간만에 1등이다. 꼴찌라고 부르진 않겠다. 나는 완주를 했고 분홍색 글쓰기 노트도 한 건 받았다. 12개 입 연필 한 다스와 금메달을 목에 건 친구가 부럽긴 하지만 나는 애써 별거 아니란 표정으로 노트를 어루만진다. 가장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주 잠시다. 스포트라이트는 가장 먼저 들어온 친구에게만 향하기 때문이다. 나의 달리기는 늘 이런 식이었다. 뭔가 내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종목. 나는 마치 달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만 확인하는 나날이었다. 달리기 후의 유일한 즐거움은 엄마의 도시락이었다. 운동의 점심으로 도시락을 까먹으면 늘 엄마에게 집에 가도 되냐고 묻는 통에 요즘도 엄마는 그날의 일화를 얘기하며 깔깔거린다. 그러면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 하곤 화제를 돌린다. 운동 외에 다른 종목들도 대동소이했지만 유독 달리기가 싫었다. 대체 달리기가 뭐 그리 중요하길래 순위를 매기고 메달을 주고 시상까지 한담? 투쟁심이라거나 1등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해봤다면 얘기가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난 늘 뒤에 있었고 각자의 빠르기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맹목적인 달리기 시합을 난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20살 어느 주말, 여전히 분주한 지하철을 타고 청담동으로 간다. 최근에 산 옷을 입고 머리에도 잔뜩 멋을 냈다. 목적지를 향해 갈수록 발걸음이 점차 무거워진다. 긴장감 때문이다. 잘할 수 있을까? 역에서 내려 몇 분을 더 걸으니 긴 줄이 날 맞이한다. 나와 같이 오디션을 보러 온 이들이다. 모두 같은 표정으로 서로를 스캔한다. 새로 산 옷과 멋부린 내 머리가 그들 틈에서 순식간에 수수한 모습이 되었다. 도착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는다. 56번. 내 앞에는 교복 차림의 두 친구가 서 있다. 이내 의도치 않게 그들의 소곤거리는 말이 들려온다. 와, 우리 너무 늙었어. 애들 봐. 그러게, 아이돌 하려면 초딩 때부터 준비해야 하나 봐. 그 말에 따라 시선을 돌리니 딱 봐도 어려 보이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오디션을 저렇게 이른 나이에 보러 온다고? 잠시 생각하는 순간 행색만큼 내 나이마저 초라해진다. 20살이 많은 나이라니 낯선 경험이다. 물론 나 역시 그 시절 저런 앤늙은이 소리를 종종 하곤 했지만 오디션장에서 만난 오늘의 라이벌들에게 나이로부터 먼저 지고 말았다. 순간 달리기에서의 울렁증이 재발한다. 시작이 늦어 양발이 허공을 가르는 듯한 기분이 들고 뭔가 마음이 급해진 기분이다. 애써 나를 다독이지만 20살 갓 시작한 음악 여정이 출발부터 늦어버렸다고 느끼는 건 꽤 오래 앓을 것만 같았다. 56번 들어오세요. 다음 57번 앞에 대기해 주세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내 차례다. 오디션장 안에는 녹화를 위한 카메라와 심사위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앉아있다. 입장과 동시에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패션, 표정, 눈빛, 이미 거기에서부터 가려진다. 노래를 한다. 마이크 따윈 주어지지 않는다. 생 라이브. 긴장한 티는 역력하고 양손은 갈 곳을 잃었다. 어색한 찰나의 시간이 억업군의 세월처럼 흐른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짧은 인사가 1절을 마침과 동시에 전해진다. 보나마나 탈락이다. 그나마 1절을 다 들어준 심사위원에게 감사해야 할 판이다. 1절을 채 부르지도 못한 채 문을 나서던 날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확인 사살에 불과할 소식을 기다릴 것이다. 어디서부터 틀린 걸까? 뭐가 부족한 걸까? 수많은 물음은 정답을 찾지 못해 결국 노래가 부족해서라고 뭉뚱그린다. 그나마 오디션이 달리기보다 나은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이다.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거의 모든 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들 없이 나는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학교의 교육과정대로 생산되었다. 나를 성찰하고 내가 되고 싶은 걸 찾지 못한 채 입시만을 위한 길을 쫓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입시를 마친 나는 또다시 취업이라는 벽 앞에 뒤처진 채 놓였다. 교육과정이 입시를 위한 것임을, 입시가 취업을 위한 것임을 나는 전혀 몰랐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고 성적에만 맞춰 대학에 가는 일을 운 좋게 피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왔다는 위안도 잠시였다. 대학 수업은 기대와 달랐고 또다시 달리기 때의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렇게 대학 4년을 보낼 순 없다고 생각했다. 나만의 꿈과 길을 찾고 싶었다. 아니 적어도 나만의 빠르기로 살고 싶었다. 그렇게 선택한 게 휴학이었고 가수가 되는 길이었다. 낯선 서울로 간 것도 나보다 어린 아이들과 오디션장에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까닭이었다. 그러나 결국 아이돌 오디션을 본다는 것도 가수가 되는 전형적인 길이었다.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방법일 뿐 나만의 방법은 아니었다. 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오늘의 사연은 6년 넘게 직장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이의 사연이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6년이란 시간을 먼저 가늠해본다. 6년이면 직장인 사춘기의 369의 두 번째 시기로 직책 변경 아니면 직장을 정리한다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일에 대한 애정도를 예측할 순 없지만 두 번의 3년을 보낸 끝에 몸과 마음은 소진되었을 것이다. 긴 시간을 보낸 기억은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변하기 전까지 여러 후유증을 수반한다. 오랜 시간을 투여한 날들은 멈춰선 날부터 삶 이곳저곳에서 불쑥 짓궂은 심술을 부린다. 물론 잠깐의 홀가담으로 며칠은 후련하고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불현듯 냉정한 현실 감각이 찾아들고 조바심이 나고 정처 없는 나날을 보내기도 할 것이다. 애써 동물원에도 가고 널찍한 공원에서 캠핑도 즐겨본다. 쌓아두었던 책도 읽고 밀린 드라마도 몰아보지만 문득 멍해지고 가슴에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날 것이다. 텅 빈 마음은 여지없이 삶의 공허를 입 밖으로 토해낸다. 차가운 숨결이 오늘을 집어삼키고 기어이 뱉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한숨이라고 부른다. 한숨은 그날의 공기를 불러내 나의 오늘을 잠식한다. 처음엔 내 몸 안에 나쁜 기억들이 먼저 배출된다.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흐른다. 마치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듯 오염된 짙고 검은 숨이 나온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과거의 일을 곱씹는다. 숨은 조금씩 옅어진다. 숨과 함께 기억도 서서히 미화된다. 그제야 비로소 그 깊은 숨이 멈춘다. 예쁘게 빛나던 날들만이 남으면 이젠 그날로부터 떠나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묵은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주변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육면을 달려온 시간은 맥없이 힘을 잃고 나만 멈춰선 기분일 것이다. 마치 쉼없이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홀로 선 것처럼.
2: 나에게도 뻥 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많은 이들 속에 나만 홀로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멈춘 것 같을 때가 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덜어 있다. 더 이상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레인 위에 놓인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들리고 앞서가는 친구들의 발 뒤꿈치가 보이는 것만 같다. 나만의 빠르기로 살 순 없을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나날 속에 따분함을 참고 견디어 나아가는 것이만이 삶의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비록 내 길이 누군가에겐 납득되지 않는 길이거나 어쩌면 너무 느린 속도라고 해도 그 길을 나만의 빠르기로 가는 동안 경험한 것들이 나를 새로운 길과 방향으로 안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멈춘 곳이 나를 더 오래 나아가게 할 휴게소나 쉼터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음악에서는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등의 다양한 빠르기를 제시한다. 곡마다 서정과 분위기에 맞춘 빠르기로 연주하라는 의미다. 몇 분 남짓의 음악에서도 그럴진데 우린 음악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모두 저마다의 빠르기로 살고 같은 속도를 가진 이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 되지 않을까? 각국의 시차를 존중하는 것처럼 각자의 빠르기를 시차처럼 존중하는 건 또 어떨까? 실제 음악의 빠르기 중에서도 템포 루바토라는 게 있다. 템포 루바토는 연주자의 마음대로 음의 길이를 느리거나 혹은 빠르게 바꾸어 연주하는 것을 뜻한다. 포크싱어인 나도 혼자 연주할 때는 템포에 얽매이지 않고 호흡이나 순간의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노래하기도 한다. 물론 경제랑 같이 연주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서 경제가 종종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조차도 너무 찰떡같이 맞춰준다. 그러니 묵묵히 나만의 빠르기로 각자의 길을 오래 걸어야 할 것이다. 진짜 실패는 아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그것만이 현재로선 나에게 가장 확실한 달이다. 꼭 앞서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나의 몫으로 글쓰기 노트 한 권은 남아있었듯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독이고 싶다. 이제 남들의 빠르기에만 맞춰왔던 날들은 잊고 그저 나만의 빠르기로 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노래 나만의 빠르기는 자신만의 빠르기를 찾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노래한다. 봄에는 여유롭게, 여름에는 더욱 뜨겁게,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매 계절마다 물을 것이다. 여긴 뒤늦게 봄이 왔는데 거긴 어떤가요? 오늘은 노을이 아름다워서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거긴 차가운 바람이 빠르게 부나요? 천천히, 부디 감기 조심하세요.
0: 네, 여러분, 네, 이렇게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에세이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낭독 버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들으셨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쓴 글을 다시 들어보니까 내 스스로한테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빠르기만 좀 늦은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기도 하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걷고 있는 같은 속도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게 속도를 빨리 했다가 늦춰졌다가 하는 게 우리 일상이니까 그런 삶을 긍정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만의 빠르기 노래 띄워드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3, 4부 코너로 물러가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3, 4부 코너를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전주 지역의 재즈 뮤지션,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빈님 모셨거든요. 이 수상한 초대석에서 이번 시즌2에서 최초로 모시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전주를 빛내고 있는 요즘 더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현빈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최연비입니다.
1: 네, 아 너무 또 겸손하게 그냥 담백하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요즘 되게 바쁘시죠?
2: 바빠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1: 바빠지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2: 네.
1: 이미 바쁘신 것 같은데.
2: 네,
1: 얼마나 더 바빠져야 됩니까?
2: 없던 일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좀 다른 지역도 많이 가고 싶고,
1: 네. 그러시군요. 네. 아, 그러니까요. 사실 막상 가보면 크게 뭐 의미가 있거나 나름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그 가치는 있지만
2: 네.
1: 사실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들도 너무 사실 네.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거든요.
2: 그럼요.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미 네.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2: 네.
1: 차차 그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2: 네.
1: 네, 이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은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AI로 검색을 해서 그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없고요. 이 즉흥에서 그냥 대화 나누는 네. 코너입니다.
2: 지금 손이 굉장히 어색해요.
1: 네, 어색하시죠?
2: 네.
1: 지금 또 영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네. 편하게 임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2: 네.
1: 네, 그럼 먼저 검색해보겠습니다. 이 검색에는 룰이 있어요. 전주에서 활동하는 누구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검색해보니까요. 검색해보겠습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빈님에 대해 알려줘. 검색. 네.
2: 저도 하나요?
1: 아니요, 제가 하면 됩니다. 자, 검색이 벌써 뜨고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연주와 창작을 이어가고 있는 실력 있는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반은 또 연비님 또 겸손하셔가지고 네 반만 또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재즈뿐 아니라 팝, 보컬, 피아노, 뭐 커버 연주까지 폭넓게 소화하고 있고요.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다는 표현처럼 감성 중심의 연주 스타일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2: 오, 유튜브 할 때 그 썼는데.
1: 그거를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활동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재즈와 팝 기반의 크로스오버 연주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라이브 연주에 상당히 많은 영역들을 활동하고 있고 피아노 커버라거나 보컬 협업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대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재즈 라이브 하고 있거나 커버, 개인 프로젝트 등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고 특히 정확하네요. 재즈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색깔을 담은 피아노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2: 우와.
1: 네, 재즈비 어떻게 지은 이름이에요?
2: 재즈비요?
1: 정확하잖아요, 재즈비.
2: 네, 재즈를 좋아하고 연비 해서 재즈비.
1: 재즈를 좋아하는 연비.
2: 네.
1: 그런 거군요.
2: 네. 네.
1: 보통 약간 그 비 하면 약간 꿀벌 생각이 나름인데 약간 그 재즈 뮤지션들한테는 그 뭐랄까 별명 별칭 같은 것들도 있는 뮤지션들도 있잖아요.
2: 네.
1: 네,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 별명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참여와 협업 이력 특히 있는데요. 보니까 밴드 활동을 꽤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밴드 오후 밴드에서 편곡과 피아노 참여를 하셨다고.
2: 네.
1: 네. 여기서 보니까 손금, 담따, 태설주의보, 봉숭아 등 다양한 곡을 작업했고요. 단순 연주자가 아니라 편곡과 창작까지 가능한 뮤지션이라는 점이 핵심이래요.
2: 똑똑하네요.
1: 네, 똑똑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도 지금 순조롭게 이게 보통 검색이 안 걸리는 분들도 많아요.
2: 진짜요?
1: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무슨 얘기를 더 꺼내야 되지 하다가 힌트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2: 네.
1: 오늘은 너무나도
2: 다행이다.
1: 예상과 맞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요. 먼저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태설주의보 있고 모닝브리지 있고 막 이런 바이시클레인 뭐 이런 곡들도 준비가 돼 있는데
2: 네.
1: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2: 바이시클레인은
1: 네.
2: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바이시클레인
2: 네.
1: 연주곡이죠?
2: 아니에요, 보컬.
1: 보컬곡이죠.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최현빈님의 Bicycle Lane.

0: 네, 채연비의 바이시클 레인 듣고 오셨는데 피처링이 되게 반가운 분이네요.
1: 아,
0: 네. 이백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노래 좀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1: 이게 그 뭐야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0: 네.
1: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었을 때
0: 네.
1: 전주시에서 이제 전주에 대한 그런 작품을 내놓으면 이제 상을 타는 거기서 제가 2등인가 3등인가 했어요.
0: 오.
1: 이 노래로
0: 예.
1: 네.
0: 와
1: 감사하게도
0: 그런 일이 있었네요.
1: 네. 오, 근데 네. 이제 막 이게 공식화된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0: 네.
1: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오밴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냈는데 우연찮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상금을 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음악 앨범을 냈죠.
0: 아 그럼 먼저 곡 작업을 하고 나서 앨범 작업을 뒤에 한 거네요.
1: 네, 한 몇 년 후에 아는 친구랑 비트를 찍어주고요.
0: 네.
1: 제가 코드랑 송포 만들고 백희 쌤이 보컬 라인을 만들고
0: 아,
1: 네,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러면 꼭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1: 별로 안 걸렸어요.
0: 곡
1: 만드는 거는 일주일도 안 걸렸고 작업하는 거는 제 작업실에서 하니까는
0: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겠네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야 듣기 좀 좋아요. 이런 노래를 사실은 들어볼 기회들이 우리 지역민 분들도 많지 않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되게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전주천 얘기입니다.
0: 아, 전주천을 배경으로 해서
1: 네, 바이시클 레인. 전주천에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어요.
0: 아,
1: 대학교 때. 이제 방학하고 내려오면은 혼자 즐겼죠. 자전거 타면서 야, 봄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0: 그랬군요. 네. 네. 이 노래 그 바이시클 레인 들으시면서 전주천 자전거 타 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수상한 초대석 리얼 서칭 쇼답게 지금 AI 검색과 함께 하고 있고요. 최현비 님,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비 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현비 님께서 활동하셨던 오후 밴드 뭐 노래들도 차차 여러분께 들려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 밴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밴드 활동도 꽤 많이 했어요.
1: 네.
0: 그런 이야기들이 보니까 여기 그 AI 검색에는 다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후 밴드 정도가 대표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1: 네.
0: 그 외에도 활동하셨던 내력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밴드만 해도 두세 개가 더 있는데
1: 잠깐만요. 기억을
0: 대신 일단 슬로우진에서도 활동하셨고
1: 아, 맞아.
0: 그리고 또 그 살롱드 보통이었나? 아니. 그 뭐죠?
1: 뭐지?
0: 아, 그 팀 하루... 있잖아요. 아, 하루차이.
1: 하루차이도 있고, 잠깐.
0: 있었고.
1: 네.
0: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하루차이는 제가 20살 중후반 때, 잠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재즈 밴드입니다. 앨범 있는데.
0: 네네네.
1: 부끄럽네요.
0: 아, 여기 이 자리는 진짜 네.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자랑해주셔야 돼요.
1: 네, 그래서 이제 두 곡을 냈어요. 그때
0: 네.
1: 이제 26, 7살 때쯤. 그래서, 두 곡을 냈고
0: 어떤 곡이었죠?
1: 워킹 인 더 러브인가? 그거랑 가을인데
0: 네.
1: 이것도 이제 보컬 언니랑 같이 해가지고
0: 네.
1: 둘 다 보컬 곡이에요.
0: 네.
1: 자작곡으로
0: 예. 하루차이 그 은서님이셨죠?
1: 네.
0: 네, 은서님이랑 함께 활동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1: 네. 그래서 그때 잠깐 이제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서님께서.
0: 다시 돌아가셨나요? 네. 요즘?
1: 슬슬 다시 재즈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또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게 또 예술가들한테 좀 필요하기도 하니까.
1: 네.
0: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병나요, 저처럼.
1: 맞아요. 결국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서기춘 선생님이랑 또 활동하셨던.
1: 네.
0: 이 세트도 있잖아요. 워낙 요즘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비로 최현비 콰텐 뭐 최현비 트리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1: 네.
0: 밴드 활동들을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1: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제가 요즘 이번 연도에 딱 목표한 바가 있어가지고
0: 네네.
1: 이제 그 집중하느라 제가 지금 봄빛남매도
0: 네.
1: 지금 잠깐 쉬는 타임에 들어갔는데
0: 네.
1: 봄빛남매 치면 아마 앨범이
0: 있을까요?
1: 네.
0: 오. 그러니까요. 지금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여기서 재생하고 있는 거는 그 너튜브 뮤직이다 보니까
1: 네.
0: 여기서는 잘 안 걸리는 곡들이 좀 많아서
1: 맞아요.
0: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1: 저도 찾기가 힘들어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런 노래들 봄빛 남매 그리고 하루차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봄빛 아닐까요?
1: 그런가?
0: 그냥 봄빛 같아요.
1: 제 밴드인데 왜 잘 모르죠?
0: 봄빛 검색하니까 나왔는데요.
1: 그렇구나.
0: 밴드명이 봄빛이었답니다.
1: 원래 처음에 봄빛 남매로 시작했어요.
0: 그렇죠. 처음에 네. 그랬었던 걸로 제가 저도 네.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랬더라고요. 네, 그럼 살짝 뭐 깔고도 뭐 대화할 수 있으니까 보니 네. 금방 갈게요. 물결 여전히 빛난다. 이 중에서 어떤 곡?
1: 금방 갈게요.
0: 금방 갈게요. 요거 좋아합니다. 요것도 피아노 연주하신 거죠? 네, 한번.
1: 노래가 두 개 나오는
0: 이거죠?
1: 네.
0: 네. 지금 이 곡에서 건반 연주가 최현비 씨님 연주입니다. 네, 앨범명이 상사몽이네요. 오, 약간 보사노바 네. 느낌이 있네요. 지금 이 목소리가 우리 서기춘 선생님이랑 그 남매 분이신.
1: 네, 맞아요.
0: 네, 네.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1: 서성희.
0: 예, 네, 서성희 선생님 목소리고요. 예. 네. 지금 기타를 기춘 선생님이 네. 연주하고 계시고 네. 건반 컴핑 지금 네, 이렇게 옆에 깔리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연비 씨의 연주입니다. 따뜻하네요.
1: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0: 따뜻하기도 하면서 이 마이너풍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또 좀 뭔가 서정적이면서 쓸쓸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0: 약간 제가 너무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유지아 선생님의 또 영향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1: 네. 기타 쌤이 다 작곡을 하시기 때문에.
0: 네. 네. 서기춘 선생님이 또 특유의 그 기춘 선생님만의 또 감성이 있죠. 네, 쓸쓸하면서 네, 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곡들에 또 우리 연비 씨가 참여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활동들을 은은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 저런 곡도 연비 씨가 잘하네. 내 노래에도 부탁해야지.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계속 대화 또 이어가 볼 텐데요. 그렇게 활동들, 뭐, 이 봄빛, 그리고 하루차이, 슬로우진도 뭐 게스트 또 활동도 했었는데, 네. 이런 밴드 활동들은 어떠셨어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 팝 음악과의 이 콜라보레이션을 계속 해왔었을 때, 네. 어떤 뭐, 욕구라거나, 동기라거나, 또 어떤 만족감이라거나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딱히는 없었는데 네. 이제 재즈는 주로 연주곡을 하니까 네. 조금 이렇게 보이싱 코드를 누르는 거랑 이제 화려함을 좀 죽여야 되는 절제를 하는 연습이랑 그런 게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좋았어요.
0: 그러니까요. 네. 또 성장에 또 발판이 또 되는.
1: 네. 네.
0: 맞아요. 확실히 그 보컬이 있는 음악에 들어갈 때는 그 절제가 너무 생명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화려하게 채워줄까보다는 적재적소에 비어 있는 곳에 들어가지고 네. 가사가 좀 빛날 수 있게 좀 빠져주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1: 맞아요.
0: 같다는 것이 느껴져요.
1: 너무 어렵습니다.
0: 네. 그런데 그 다양한 밴드 활동을 통해서 지금 다져진 상태인 것 네.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좀 그 밴드 활동에 있어서 좀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네. 좀 기억에 남는 뭐 일이라거나 에피소드라거나 네, 뭐 있으셨을까요?
1: 생각보다 없어요.
0: 네, 그래요?
1: 왜냐면 너무 사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0: 그럼 좋았던 뭐 순간이라거나.
1: 좋았던 순간. 네. 좋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
0: 페인은 따박따박 잘 받으셨죠?
1: 중요하죠. 받은 적, 예, 네, 그쵸.
0: 그렇죠.
1: 뭐, 안 주셔도, 뭐, 재밌게 네. 공연하고 나서, 그렇죠. 사람들이 막,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저를 약간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볼 때.
0: 맞아요.
1: 이 시선.
0: 일단, 피아니스트들은 진짜 되게 신비로움의 대상이거든요. 저도 이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피아니스트 분들 연주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좀 아우라가 남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1: 네.
0: 저도 이제 다른 기타리스트 연주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데 다른 악기 연주자분들의 그 느낌이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연주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편곡과 창작까지 가능한 뮤지션으로서의 연비님의 면모를 살짝 짚어봤고요. 네. 이렇게 그 활동하는 그 배경 공간이 전주잖아요.
1: 네.
0: 이 전주 로컬씬에 이렇게 편입되어서 활동하게 된 좀 계기들도 좀 궁금해요. 고향이 전주세요?
1: 네, 전주고요. 학교는 이제 위에 갔다 내려왔는데
0: 위라고 하면
1: 충청도 쪽.
0: 충청도
1: 네,
0: 쪽으로
1: 갔다 네. 졸업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해먹고 살지? 이제 우리 항상 그 졸업하고 난 사람들의 고민이죠. 그때 이제 그러고 고민하고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알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친구였던 친구랑 마주쳤다가 학원 강사 해볼래? 소개를 받았는데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하루 차이 같이 했던 그 멤버 언니가 한번 같이 공연을 해보자.
0: 오, 그럼 강은서님이 있었던 네. 그 학원에 이 출강을 나가신 거예요?
1: 네, 서로 출강을 나갔던 학원에서 만나서
0: 만나셨구나.
1: 존재를 이제 알고 이제 그분도 연주자를 구했던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해보려고 네, 그때가 이제 옛날 그 로이.
0: 네, 알고 있습니다. 로이 펍
1: 네,
0: 시절에
1: 맞아요.
0: 네.
1: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 나는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 제가 그때 피아노를 3년을 쉬었어요. 안 쳤어요, 연습을.
0: 오, 네. 졸업하고 나서 네. 3년을 쉬었어요?
1: 네, 3년을 쉬었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0: 음악을 포기하려고?
1: 네, 그냥 돈만 벌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다시 그 세포가 깨어나면서,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약간 되게 전투적으로 뮤지션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제가.
0: 네. 그러셨군요.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연비 씨를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서 너무 발이 넓고 네. 아는 사람이 많은 뮤지션으로 저는 각인되어 있는데 네. 그때 그렇게 네. 그렇게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이어서 되게 새롭네요.
1: 네, 다 신기해하더라고요.
0: 왜 포기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졸업까지 다 하셨는데.
1: 우선은 제가 저를 너무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 은서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교류할 그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 SNS가 지금보다 덜 발달이 되어 있기도 했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0: 본인 스스로에 대한 약간 네. 그 뭐랄까 의구심, 네. 네. 의문이 있었던 거군요.
1: 맞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 예술가한테는 그 한꺼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벗기느냐, 벗기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아와 에고를 갖춘 뮤지션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는 것 같은데 딱 그 시기가 그 시기였군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피아노를 연주하셨어요?
1: 제가 스물한, 스물두, 스물세까지 다니고 스물넷에 졸업을 하고 내려왔으니까 스물일곱.
0: 부터 다시 시작하신 거죠?
1: 하루 차이를 시작할 때부터
0: 다시 시작을 하신 거구나.
1: 예, 그때부터 거의.
0: 그럼 어렸을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잡았던 때는 언제셨어요?
1: 8살 때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한 3년 배우고 이제 제가 이제 그만하게 하겠다고 엄마한테.
0: 11살까지는 하고.
1: 네. 예, 중간중간 하다가 고 이때 다시 잡았어요.
0: 그때 이제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1: 맞아요.
0: 고 이때. 네. 그러면 그때 피아노를 어찌면 뭐 그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그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뭘 할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는데 그때 딱 피아노가 떠오르신 이유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저희 집안 영향도 있는데 다들 악기를 하나씩 하세요.
0: 와 네. 가족 밴드 네. 저 진짜 로망인데.
1: 저희 아빠가 지금 로망이에요. 언제든지 근데 아빠는 드럼, 엄마는 피아노 클래식을 했었고
0: 네.
1: 전공 말고요 취미로 네. 언니는 피아노 바이올린. 그 오케스트라 동아리까지 있었어요.
0: 네.
1: 대학교 오빠는 플룻을 했었고.
0: 진짜 팔방미인 음악 가족이네요.
1: 네, 어쩌다 보니까는. 와. 그리고 저는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제 고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반주를 알지도 못하는데 막 쳤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약간 좀 엄마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나봐요. 진로 고민을 하고 네.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너 피아노 해볼래?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단다 이러는 거예요.
0: 어머니가 반대로 그걸 제안해주셨구나.
1: 저는 제안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클래식만 있는 게 아니었어?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대. 그래서 클래식은 늦었고 이미.
0: 네.
1: 그래서 그럼 그거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온 타입입니다 저는.
0: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독특한 케이스 같아요.
1: 네, 다들 그래요.
0: 대부분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반대하잖아요.
1: 저는
0: 근데 어머니가 반대로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단다.
1: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약간 지지를 받고 시작해서 그런지 약간 그것도 부족했죠. 결핍?
0: 결핍이 좀 있으셨어요? 지지를 받았음에도?
1: 아니, 결핍이 없었어요, 오히려.
0: 없었다, 네. 오히려.
1: 막 이렇게 반대를 좀 해줘야.
0: 그쵸,
1: 그쵸. 하고 싶은 마음이 막.
0: 좀 반대해줘야 내가 이렇게 로미오와 네. 줄리엣처럼 금지된 맞아요. 사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아, 그런 말씀이셨군요.
1: 네.
0: 아, 좋네요. 그런 가운데서, 대학에 실용음악과에 진학하시고, 스물넷 무렵까지 졸업하시고,
1: 네.
0: 다시 한 3년 정도를 쉬었다가, 스물일곱의 음악을 하루차이와 함께 시작하셨는데,
1: 네.
0: 그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1: 일했습니다.
0: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나요?
1: 알바하고 그냥 강사로 해서 돈 벌고 레슨으로 주 수입을 했죠.
0: 아, 피아노 레슨. 네. 그러면 사실상 음악이랑 아주

0: 만남.
1: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게 딱딱딱딱딱 아 나는 음악을 할 운명이구나.
0: 그러니까요.
1: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0: 저도 가끔씩 보면 여기 음악을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선택받았나? 맞아요.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딱 그런 지점이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하루 차이 하실 때 제가 연비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았던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하루 차이를 또 회고해 보신다면?
1: 정말 행복한 저의 시발점이었죠.
0: 진짜.
1: 진짜.
0: 맞아요.
1: 그 덕에 많은 뮤지션을 알아가고, 조금 이렇게, 아, 이걸로 한다 하면서 약간 까불었던. 네, 그렇던.
0: 맞아요. 우리 같이 또 무대에 오른 적도 있었으니까. 하루 차이 팀과 함께.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루 차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유수님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하루 차이가 3인조 팀이었죠.
1: 3인조로 시작해서. 네. 5인조 됐다가 다시 4인조로.
0: 네.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러면은 하루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안 하잖아요.
1: 안 해요.
0: 네. 네. 수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1: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각자 생활로 인한 해체가 되어서, 예. 네.
0: 지금 워낙 또 이제 최연비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하루차이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네요.
1: 네.
0: 네.
1: 단호.
0: 좋습니다. 그래도 뭐, 유수님이라거나, 강은선님과 계속 또 함께 하는 무대들이 좀 있으니까, 또 하루 차이가 그리우신 분들은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곡 더 들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어떤 곡이 나오나요?
0: 네. 태설주의보 있고, 모징브리지 있고요. 또 아까 뭐, 봄빛 곡들도 있고, 하루차이 곡들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옛날이어서 나오던가.
0: 하루차이도 보니까 가을하고 워킹 인 더 러브 있어요.
1: 되게 귀여운 노래.
0: 지금
1: 노랜데?
0: 제가 다른 그 어플에서 지금 찾았습니다.
1: 아, 진짜요? 곡을. 네. 틀 수 있나요?
0: 네, 틀 수 있어요.
1: 그럼 워킹을 틀어볼까요?
0: 워킹 한번 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루차이의 워킹 인 더 러브.

0: 아, 야,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재즈곡을 만나긴 사실 쉽지 않잖아요.
1: 네, 그게 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팔렸죠.
0: 그니까요.
1: 네.
0: 하루 차이를 왜 생각하실 때마다 그 입꼬리 올라가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원테이크로 하셨다고요?
1: 네, 녹음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0: 네.
1: 악기랑 보컬이랑, 이제 악기는 악기끼리 모여있고, 보컬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다 원테이크로 한 번에 다 녹음을
0: 같이
1: 했죠.
0: 이렇게 서로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1: 네.
0: 헤드폰으로.
1: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긴 했어도 너무 잘 나왔네요.
1: 네, 재밌긴, 한번더 해보고 싶다.
0: 한번더 해보고
1: 나중에,
0: 싶다.
1: 예.
0: 그니까요. 야, 재즈의 또이 매력이라는 게이 즉흥성에 있는 거니까.
1: 네.
0: 또 원테이크로 해야만이 그 맛을 살릴 수 있잖아요. 사실
1: 맞아요.
0: 멀티트랙 레코딩이라는 건좀 어찌 보면 약간, 뭐랄까, 그 앙상블을 억지로 짜맞추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1: 네.
0: 뭐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그게. 근데 저도 이렇게 원테이크로 함께 연주하는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 맛이죠.
0: 그
1: 그래서
0: 맛이 또 있잖아요.
1: 예, 솔로가 항상 다르게 나오고.
0: 그렇죠, 그렇죠. 이, 뭐, 스케조차도.
1: 네.
0: 네네네. 아, 근데 그런 자연스러움이 너무 매력인 곡이었습니다. 네. 하루차의 Walking in the Love,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는 곡도, 다른 그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연비님의 팬이시라면, 또 팬이 되셨다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또 이어가겠는데요. 벌써 시간들이 금방금방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또, 알차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요즘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니까 요즘 재즈 씬에서 활동하는 그 주축 그 멤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지역에도 특히나 우리 전주 지역이 재즈 씬이 상당히 강세인 지역이잖아요.
1: 네.
0: 어떠세요? 그 재즈 씬을 그 하루차이 때부터 활동을 해보시니까 전주 지역 마음에 드세요?
1: 굉장히 수준이 높죠.
0: 수준 높죠?
1: 예. 네. 다들 막 그냥 서울, 물론 이렇게 뭐 서울이 다다 그게 아닌데,
0: 네.
1: 거기서도 그냥 자주 왕래하고, 다른 지역도 가고, 어디 가서도, 예, 정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0: 그니까요.
1: 살아남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겠어요.
0: 진짜요. 야,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거의 주축으로 활동하시잖아요.
1: 그러긴 해도 늘 배울 게 많아서, 예.
0: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지역, 전주 지역이 재즈씬이 활발하게 된 데는 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우선,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윗분들이
0: 네,
1: 잘
0: 선배님들이시죠. 네.
1: 놓아주신 것 같아요.
0: 예를 들면 어떤
1: 이제
0: 선배님들이 계시죠?
1: 대기쌤,
0: 네, 황대기
1: 그다음에
0: 선생님. 네.
1: 예전에 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0: 네.
1: 보컬, 재즈
0: 또, 또
1: 보컬.
0: 그 공연장을 또 운영해
1: 예.
0: 주셨었으니까요. 그쵸?
1: 어떻게 보면 전주에,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 기준에는 전주에서 재즈를 연주를 마음껏 할수 있게 만든 공간을 만드는 분이,
0: 제공해줬다.
1: 네, 로이 선생님. 네.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딱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IM 재단에서도 많이 이렇게, 뒤에서 크게, 그분을 크게
0: 네네네네.
1: 해주시니까는 이제, 그리고 후배들 너무 잘해요. 후배들 너무 잘해서,
0: 요즘 뭐 인상 깊은 후배가 있다면?
1: 근데 뭐, 이렇게, 박종훈.
0: 종훈 씨.
1: 영광이,
0: 영광
1: 두
0: 씨.
1: 명이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0: 그러니까요. 중간에서 아주 뭐랄까 그 중추 역할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1: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0: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0: 네, 그렇군요. 정말 그 저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선후배 뮤지션 분들이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는 분들한테는 사실 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 요즘 주로 가야 이제 전주의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나요?
1: 지금 객사에 위치한 마일스톤즈라고
0: 네.
1: 이제 그쪽에 오시면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고 있고요.
0: 주축 공간이네요.
1: 저번 주 금요일에도 이미 했고요.
0: 네.
1: 인스타그램에도 나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남부시장 모의장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네 거기서 이제 최현빈 쿼텟으로 뉴페이스와 함께 연주를 합니다.
0: 뉴페이스들이라면 전주에서 활동 안 하신 분들이세요?
1: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광주, 전주, 대전이 이렇게 교류가 많아요,
0: 네.
1: 활동이.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있다 온 드러머 설진환 씨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랑 연주를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 있냐 해서 아 저희 기타 이관우 씨가 있으시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아 그래 좋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합니다.
0: 어 그렇군요. 네. 설진환 씨 성 들으니까 제가 아는 분 동생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아 네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서른 씨 동생이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저, 특히나 이렇게 또 다들 이제 아름아름 또 이렇게 알아가면서 네. 어, 지역을 좀 이렇게 초월해서 활동하는 거. 그럼 또 광주 지역이라거나 대전에서도 또 가서 네. 또 서로 교류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 네,
0: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뭐 보니까 그 뉴얼리언스나 뭐 이런 미국 지역들의 재즈 뮤지션들도 보면 진짜 뭐 비행기 타고 가서 공연하고 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지역은 그냥 하나의 작은 로컬이라고 네.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어, 또 금방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비 씨의 활동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금요일에 모의장에서 공연하신다고요?
1: 네.
0: 네. 그 모의장 공간에서 이렇게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그 마일스톤즈에서 또 공연하는데 이 두 장소가 주축이신 거죠?
1: 어, 지금으로서.
0: 예. 네. 예전엔 또 어떤 공간들을 또 거치셨나요?
1: 예전에는 이제 뭐 펍 로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없어진 술타스토.
0: 네, 술타스토. 네,
1: 잠깐
0: 네.
1: 반짝 있었고요. 다음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0: 네, 뭐 또 뭐 재즈 엘리 같은 공간들도 있었고. 아, 것
1: 같고. 맞아. 재즈 엘리도 있었고.
0: 네, 네, 뭐 라디오 같은 그런 데도 있었죠.
1: 근데
0: 네.
1: 거기선 제가 잘 안
0: 잘 안 했었죠. 네. 네, 그렇게 좀 다양한 공간들이 우리 지역의 지역 재즈 씬들을 좀 지탱해 왔던 어떤 공간들일 수 있고 뭐 직접적으로 뭐 기여하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네. 상관없이 어떤 공간이 그래도 있었다는 네. 것 자체가 또 좀 그렇게 뭔가 소중했던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역에서 어떤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재즈 뮤지션으로서도 그러실 테고 저도 네. 관객으로서 가봐도 느끼는 게 공간 운영이 참 어렵잖아요.
1: 지금 네.
0: 네, 재즈 뮤지션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페이가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 않으시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제 네. 라디오 페이 정도 받아가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1: 네.
0: 네, 그렇게 하시면서도 운영을 해도 사실 공간이 되게 어려워서
1: 맞아요.
0: 공간이 사라지기도 하고
1: 네.
0: 또 다른 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1: 네.
0: 어떻게 바라보세요?
1: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마일스톤즈 공간도 지금 약간의
0: 위기인
1: 상태인데 요즘 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0: 네네네네.
1: 그 영향을 타격을 받으시는데
0: 요즘은 꼭 그 공간만이 아니라 다 어려운 때니까
1: 네 맞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막 뭘 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많이 얘기 듣고 놀러 가고
0: 그렇죠.
1: 그래서 페이가 페이도 올려주신 거예요. 저 그거보다 더 안 주는 데도 많고
0: 그렇죠.
1: 네.
0: 타 지역을 가는데 진짜 거의 교통비도 못 받고 가는 거 아니야? 이라고
1: 네.
0: 생각할 정도로 작은 금액일 때도
1: 네.
0: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지점만 봐도 국가에서 사실 예술가들의 공연들을 위해서 좀 뭐 요즘 뭐 기본소득 얘기도 활발해지고 있고 막 그러는데
1: 네.
0: 예술가들이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해 주는 게 저는 뮤지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전주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께서 더 많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늘 차트에만 있는 또 서울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음악들만 우리가 소비하게 되면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뮤지션 특히 연비님 같은 뮤지션들이 함께 머물 수 없잖아요. 가까운 지근거리에 연비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많이 좀 알아주시고
1: 네.
0: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공연도 좀 관람해 주시고 티켓 구매해서
1: 네.
0: 좀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방송 통해서 좀 해봅니다.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더 관객분들이 많아지면 페이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인프라도 더 확장될 텐데 공간도 뮤지션들도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빨리 또 좀 이렇게 정비가 좀 돼야 될 텐데 나라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요즘 이제 그 음악 얘기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재즈 뮤지션으로서 좀 좋아하는 뮤지션들도 있으실 것 같고
1: 네.
0: 본받고 싶은 뮤지션들도 있으실 것 같고
1: 네.
0: 그러실 텐데요.
1: 네. 너무 많죠. 요즘은 이제 더 딥하게 재즈 피아노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0: 네.
1: 가끔씩 올라가서 레슨도 받으려고 하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요즘은 레드갈랜드.
0: 레드갈랜드.
1: 네. 그다음에 허비앤콕.
0: 허비앤콕.
1: 기스자랩. 네. 누구지 또? 윈튼 켈리. 너무 많죠.
0: 네. 그러니까요. 재즈 뮤지션 분들을 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학구적인 장르.
1: 그래서 재밌어요.
0: 네. 끊임없이 배우는. 네. 그런 학문 같은.
1: 그러니까 네. 느는 게 뭐야 느껴져요. 솔직히 창작을 해봤지만 네. 창작은 약간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저의 아 이거는 좀 타고난 그 라인들이 있구나.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재즈 피아노 재즈 공부할 때는 공부하면서 더뎌도 늘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음악이겠다.
0: 죽을 네. 때까지 나를 도전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음악이다.
1: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저는 반대로 재즈 뮤지션들을 너무 동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창작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게 연주하지? 어떻게 저런 라인들을 상상하고 즉흥적으로 표현하지? 너무 사실 신기하고 경외롭거든요.
1: 네.
0: 어떠세요? 무대에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1: 매번 어렵고요. 매번 네. 가슴이 두근거려요.
0: 두근거리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설렌 표정이 나오시는 건가요? 맨 무대마다?
1: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결국 즉흥도 작곡이기 때문에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 그게 다 방법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즉흥이니까 생각하는 아닙니다. 연습이 진짜 할 게 많고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요. 이 라인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막 음을 더 붙이고 떼고 박자는 얼마큼 하지? 이걸 다 계산하면서 연주를 해요.
0: 아, 네. 다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네. 또 다른 악기들을 또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아, 근데 내가 네. 솔로, 그렇죠? 솔로 네. 할 때는 악기가
0: 잘 맞춰주는 거죠.
1: 네, 저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보컬이 노래를 할 때는 제가 맞춰줘야 되고.
0: 그렇죠. 그런 흐름을 봐가면서. 네. 그래서 확실히 그 솔로 연주자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네. 재즈 연주 보면.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 연주자에게 모이는 이유가 맞아요. 그런 흐름이었군요.
1: 네.
0: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재즈 공연도 너무 앞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한 곡 더 들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레드갈랜드의 추천곡 이거 틀어볼까요?
1: 네.
0: 네, 좋습니다. 레드갈랜드의 Almost Like Being in Love

0: 네, 레드글랜드의 Almost Like Being in Love 지금 깔리고 있는데요. 아, 최현빈님,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빈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선정한 곡이었습니다. 네, 이런 노래들 들으면 어떠세요? 재즈를 처음에 관객분들이 들었을 때는 생소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네, 재즈를 좀 맛있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1: 방법이요? 그냥 우선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우선 네. 들어봐야 된다? 네. 마음을 열고?
1: 저 사람이 지금 치는 음을 뭘 치나 이렇게 뭘 말하려고 하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듣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0: 아, 자연스럽게 네. 흐름대로? 네. 그러니까요. 꼭 가사가 사실은 있는 음악들은 그 가사로서 메시지가 전달이 명확하게 좀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러지 않는 음악이기 때문에 재즈가. 물론 노래를 하는 보컬들이 하는 재즈 음악들도 많이 있지만 네. 이렇게 연주로만 하는 재즈 음악들을 들었을 때
1: 네.
0: 많은 분들이 조금은 뭐랄까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하시는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서.
1: 네, 그러면 표정을 많이 보시면 돼요.
0: 표정, 그것도 팁이네요. 네,
1: 표정 보면은 딱 보여요. 약간 틀리면 슬쩍 웃는 사람들도 있고,
0: 있고.
1: 또 뭐 있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손가락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돼요. 피아노를 뭘 치려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딱 쳤을 때 아, 뭘 하려고 했구나. 기타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그래서 각자의 버릇, 습관 같은 것도 파악하면서 보면 재밌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갑자기 웃네. 서로 눈을 마주치네. 뭐지? 약간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0: 약간 네. 거의 그냥 연애 프로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1: 네, 거의.
0: 웃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확실히 그 저는 악기들마다 그 호흡이,
1: 네.
0: 즉흥 호흡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아...
0: 보면, 저기서 이제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란 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느낌
1: 아,
0: 그리고 잘했을 때 이 그 관객분들 오 좀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바라보면서
1: 맞아 그리고 지금 연주하실 때 가장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서로 보고 웃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한 아티스트가 약속된 박자를 안 차워서 틀렸다거나 두 번째는 뭐 전혀 그런 걸 맞추지 않으니까는 갑자기 내가 어떤 리듬을 쳤는데 드럼이 딱 파악하고 같이 쳐줬을 때
0: 그쵸.
1: 그때 약간 희열. 아 역시
0: 그치 음악을 하는 이유가 그런 희열 네. 때문도 있죠.
1: 맞아요.
0: 약간 마약 같잖아요. 이게.
1: 맞아요.
0: 물론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1: 네네네.
0: 아무튼 그런 걸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던데 네 그렇게 뭔가 중독성 있는 음악이 재즈인 것 같아서
1: 네.
0: 저도 사실은 재즈 뮤지션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는 어쩌면 늘 짜여져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1: 네.
0: 그래서 저는 늘 멘트를 그냥 안 짜고
1: 아, 멘트를.
0: 네, 멘트를 안 짜고, 곡 순서를 안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동료들을 좀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재즈는 그걸 마음껏,
1: 네.
0: 즉흥으로 표현하면 네. 되는 음악이라서 그 자유로움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연빈님과 이렇게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또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고, 공연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세요. 뭐, 마일스톤즈라거나 모의장에서 공연들도 하시는데,
1: 네.
0: 어떠세요? 언제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나요?
1: 정기적으로 날을 정한 건 아닌데 이제
0: 네.
1: 그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 이 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을 잡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하고 있어요.
0: 그러시군요.
1: 네, 다음 달, 6월 달, 7월, 8월까지 다 잡혀 있어요.
0: 다 잡혀 계시죠.
1: 네. 네.
0: 그러면은 그 달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들의 정보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루트는 어딘가요?
1: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0: 그러면 여기서 좀 최초로 인스타 홍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1: 진짜요?
0: 네.
1: 제 아이디도 제가 봐야 돼가지고.
0: 네.
1: 제 연비니까는 YEONBI.
0: 네.
1: 언더바 네. C입니다.
0: 언더바 C. 그러니까 연비 C 이렇게
1: 네.
0: 연비 언더바 C 이렇게 하면
1: 네.
0: 최연비 님의 그 계정을
1: 네.
0: 바로 찾아보실 수 있대요. 그 들어가시면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연비 님의 연주 스케줄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1: 네.
0: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비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거의 다 와가지고요. 마지막 뭐 태설주의보 띄우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거나,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연비님의 다짐이라고 포부라거나, 이런 것들도 참 자연스럽게 얘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이분은 너는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제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0: 네.
1: 혹시 제 이름을 본다면 들어와서,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니까요.
1: 네. 보러 오세요.
0: 네, 맞아요. 재즈 뮤지션한테 무슨 말보다 네. 뭐 연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보러 오는 것이 말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뮤지션으로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어떤 뮤지션이요? 그냥 이렇게 돌면 있네 이런 뮤지션. 여기 또 있네.
0: 오름직한 동산 같은 네. 또는 옆에 이제 늘 우리 곁에 지근거리에서 숨쉬고 있고 네. 함께 연주하고 우리의 일상을 연주해 주는 그런 연주자로 자리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1: 네.
0: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연비님 이렇게 화면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비님 보시면 되게 뭐랄까 편안함을 주는 그런 뮤지션이거든요. 함께 연주했을 때 저도 함께 연주했었던 날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하면서도 또 우리의 일상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음악으로 계속 표현해주고 있는 보석 같은 뮤지션이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로컬 씬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연비님의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띄워주실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1: 네, 오우밴드의 태설주의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제 오우밴드도 제가 음악 시작했을 때 굉장히 힘이 되어주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베키 쌤이랑 같이 둘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낸 앨범이에요. 작년 겨울 1월 달인가 그래서 그때쯤 냈는데 이제 이게 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시인이 시를 만들어주고 그 시로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네, 그렇게 다양한 장르가 융합한
1: 네.
0: 고품격의 노래인 것 같으니까요. 네. 이 오브 밴드 우리 연비 씨가
1: 애정하는
0: 노래입니다. 노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 또 함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는 늘 정해져 있어요. 전주에 오면 제가 외치면 네. 최연비입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보석 같은 네. 예술가분들을 자랑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0: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기서 태설주의보 띄워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최연비입니다.
0: 행복하세요.

0: 이번 선거일에 바쁘다며?
1: 그래서 투표 못할 것 같아.
0: 그럴 땐 사전투표하면 돼.
1: 사전투표? 언제 할 수 있어?
0: 선거일 전 5월 29일 30일에 미리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1: 어머 그래? 바빠도 참여가 가능하구나.
0: 그럼 미리 참여하면 바쁜 날에도 걱정 없어.
1: 그래. 투표 날 딸내 가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나도 투표해야겠다.
0: 미리 한 표 사전투표로 참여하세요.
2: 며칠 전 객사길에서 디자인을 정하지 않고 산책 겸 오랜만에 사용하는 단어네요. 아이쇼핑 겸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선 3만 원이 더 저렴했고요.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또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 2만 9천 원이었어요. 온라인에서 주문했다면 저 제품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손가락과 눈만 있으면 원하는 제품이 눈앞에 도착하는 삶, 벌써 20년 넘게 펼쳐졌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이었을 절약 소비, 온라인 쇼핑을 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에 던지며 오늘 사심 가득 담긴 B급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핸델 하프시코드 모음곡 파스칼리아 G단조, 핸델 작품 번호 432번 6번, 챔버 앙상블을 위해 편곡한 버전으로 요제프 랜드바이의 연주로 오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헨델의 파스칼리아였습니다. 단순한 저음 하나가 반복되는 동안 그 위에 선율이 하나씩 쌓여 어느 순간 마음을 아릿하게 움직이는데요.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을 갈등하던 저의 모습도 곡의 선율에서 어딘지 느껴집니다. 도심의 상점을 산책 겸 걸으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발견하려 각각의 매장 문을 들어설 때 온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만나는데요.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물건을 손으로 만지고 그 사이 저는 몇 켤레를 신어보는 동안 직원분은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시고요. 결국 저는 경기도 동탄에서 무료로 배송해주는 같은 모델보다 3만 원이 더 비싼 신발을 골랐는데 제 발을 꼭 잡아주는 몸도 발도 편한 물건을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생긴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말 부정할 수 없어요. 더 저렴하고 빠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걸어서 가게 문을 열었을까요? 온라인에선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보는 것만 살수 있지만 이미 사용했던 물건이라면 이만큼 편리한 시스템도 없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과 내게 맞는 것을 발견하는 것 사이에는 누군가의 시간과 경험과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도심 곳곳에 많은 공실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의 가능성도 비었습니다. 오늘 3만 원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리스트가 만년에 남긴 여섯 곡, 위안 중그 마지막 여섯 번째 곡, 서두르지도 리스트를 수식하는 단어처럼 화려하지도 않지만 조용히 위로를 건네는데요. 리스트 작품 번호 172번, 곡 번호 6번, 이장조. 반갑게 신보 소식이 들려온 피아니스트 선우의 권을 레코드로 듣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가 벌써 이별을 구하는 봄입니다. 실록이 무성하고 바람이 따뜻해지는 이 계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5월은 그 어느 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분주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지는 이달에 음악이라는 선물도 따뜻하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전주와 익산의 풍성한 공연 소식과 함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한 반가운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방금 들으신 리스트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선우애권의 무대입니다. 2017년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린 그가 이번에는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이름, 프란츠 리스트의 음악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전국 투어 리사이틀로 찾아옵니다. 공연과 함께 반가운 소식도 하나 더 있는데요. 20년 모차르트, 23년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에 이은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리스트가 5월 7일에 데카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위안, 사랑의 꿈, 메프스토왈츠, 헝가리안 랩소디 2번 등잘 알려진 곡부터 비교적 덜 알려진 고타 군주들의 묘지성과 리스트의 편곡 작품들이 다수 포함된 앨범입니다. 화려한 기교의 대명사인 리스트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선우애거는 리스트에 대한 제 관심은 테크닉 너머에 존재한다며 그를 소리의 시인이라 불렀습니다. 리사이틀 무대 역시 같은 결인데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20번으로 전반부를 열고 새 앨범 수록곡인 리골레터 페러프레이즈, 헝가리안 랩소디 제2번, 메피스토왈츠 제1번 등 리스트의 작품이 후반부를 채웁니다. 앨범을 먼저 들어보고 공연장에서 그 선율을 직접 마주하는 것도 이번 5월 만의 특별한 즐거움이 될것 같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만납니다. 익산에서의 늦은 봄 무대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두 젊은 거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듀오 무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리사이틀 소식입니다. 2010년 이네안의 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와 5개의 특별연상을 휩쓸며 투명한 음색과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세계 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클라라 주미강, 그리고 18세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제패한 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동시에 지휘자로도 영역을 확장해온 김선욱. 두 사람은 21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무대를 함께하며 오랜 호흡과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25년 베를린에서 열린 듀오 무대에서도 균형의 바이올린과 유려한 피아노로 무장한 그들은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레스피기, 바인베르크,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까지 고전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바이올린 소나타의 정수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별한 봄의 듀오 무대, 익산에서 함께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곡은 두 사람의 연주를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1악장, 21년 9월 11일 고향 아랍누리에서의 실황입니다.

방금 피아니스트로 들으셨던 김선욱, 지휘자 김선욱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곡은 라벨의 볼레로, 작품 번호 81번. 24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지휘 김선욱,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습니다. 경기 아트센터 공연 실황입니다.

다음은 전주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소식입니다. 국립 발레단의 백조효수가 6월 19일과 20일 모악당 무대에 오르는데요. 차이콥스키의 음악 위에서 백조가 싶었던 인간, 인간이 되고 싶었던 백조의 이야기,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몸의 언어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립이 붙는 공연은 시간 내어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놀티켓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래식계 화제 앨범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의 배우자. 다음은 클래식계 화제 이슈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의 배우자, 그리고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인 한지 씨를 먼저 알 텐데, 이번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신보를 발매한 플루티스트 한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신보를 발매한 플루티스트 한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스트리아 파리, 미국 일본 유학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정용진 회장과 결혼을 했고 육아를 했지만 플루트는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봄 세계 유수의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앨범을 발매합니다. 오늘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북이와 달팽이 이야기를 지인과 잠깐 나누었는데요. 한지 플루티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피아니스트 랑랑과 곧 들으실 온디인 소나타를 담았습니다. 한국 플루티스트 최초의 도이치 그라모프터내셔널 계약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또 하나의 유수의 한국인 연주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카라얀, 번스타인, 아르리치, 그 이름들과 같은 레이블에 한국 플루티스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파리에서 함께 녹음한 랑랑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지희와 저는 운디네의 관계를 여성의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했고, 수줍고 연약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보다 여성적인 방식으로 프레이징을 구성했다고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 같았다고 한지희 플루티스트는 말했습니다. 13살 때이 곡과 사랑에 빠진 소녀가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 세계 최고의 레이블에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함께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달팽이처럼요. 물의 정령 이야기, 사람을 사랑하게 된 존재의 음악,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2단조 작품 번호 167번, 온디인 1악장, 알레그로 플루트 한지, 피아노 랑랑, 올해 4월 3일 발표한 도이치 그라모폰 레코드입니다.

신발 한 켤레 이야기로 시작한 오늘 밤이었습니다. 물건도 살겸 오다 가다 이야기 나누며 자주 다니게 되면 서로의 안부도 묻는 오프라인 쇼핑에선 서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시간을 내어 기다려주는 여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과 가게 주인 입장에 떠나 친절한 태도가 만들어내는 사람 사이의 연결. 그것은 데이터로 배울 수 없고 알고리즘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이 나를 살피고 누군가의 손이 내발 앞에 신발을 내려놓고 어떠세요? 하고 묻는 그 목소리. 그 순간이 일어나려면 그 가게가 거기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한그 연결은 계속될 수 있겠죠?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20살의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연주하는 스칼루라티 소나타 디단조, 스칼루라티 작품 번호 213번.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안겨준 1라운드 연주 실황 들으며 오늘 인사드립니다.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밤 8시 본방송, 격주 같은 시간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저는 불과 3개월 전까지 장기 구직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몇 번이나 다시 쓰고 면접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던 그 막막한 시간들. 그때 저에게 당신은 역량 있는 사람이고 그동안의 경험도 분명 자산이 되고 앞으로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끊임없이 응원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주청년실록에 모신 두 분은 저에게 직업 선택에 대한 오랜 방황과 고민을 끝내고 다시 제대로 걸어볼 수 있는 힘과 용기, 기회를 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전주의 청년들, 그리고 모든 구직자들에게 가장 솔직하고 또 가장 쓸모있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지도팀의 임희연, 김다겸 선생님과 함께하는 전주청년실록 5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화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오늘은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지도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직접 돕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기관명이 엄청 길잖아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복지가 더해져서 그렇게 이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오늘은 이제 저희 전주 청년 실록이니까 특별히 청년 맞춤형으로 방송 내용을 좀 진행해 볼게요. 두 분이 지금 각자 맡고 계신 업무, 그리고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1: 네, 도시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직업 지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원 김다겸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1: 저는 진로 취업에 대해서요, 막막하고 어려워하시는 구직자분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구도패라고 줄여서 부르잖아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도약 보장. 네. 보장하네요. 뭔가를.
1: 네, 보장을 해드립니다.
0: 아, 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임희연 선생님.
3: 안녕하십니까.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지도팀에서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임희연입니다. 덕이님이 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서 겉바속촉으로 해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으로 상황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바삭함과 내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촉촉함으로 두 가지를 갖춘 상담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두 가지를 갖추고 싶으신 거예요?
3: 갖추고 싶습니다.
0: 갖추신 거예요? 갖추고 싶으신 거예요?
3: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갖추고 싶습니다.
0: 네.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네, 제가 저 취업한 지 3개월 됐거든요. 진짜 1월까지만 해도 제가 고용센터에서 이제 구도패라는 서비스를 또 받고 청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구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도움으로 제가 진짜 어렵게 구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두 분 눈에 당시에 구직자인 덕이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나요, 기억 속에? 편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안전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그때 좀 쭈그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우리 덕이님은요, 질문이 많은 구직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좀 제가 괴롭혔죠.
1: 약간. 네, 질문이 이제 많다 보면 당황한 일도 많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구직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질문이 많다는 것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강점이죠. 역시나, 예, 취업에 성공하셔서.
0: 제가 그때 뭐 물어봤는지 네? 기억하세요?
1: 많습니다. 저 진짜 하나 딱 생각한다면, 네. 처음에 상담실에 딱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의 부류에, 어떤 조건에, 예,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이런 상담을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0: 오, 네. 엄청난 반골이었네요, 제가. 네,
1: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0: 기억이 난다.
1: 네, 맞이를 하였습니다.
0: 구직자들한테 무조건 기업은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네가 거기에 맞춤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면 저는 사실 별로 의욕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전 직장이나 여러 회사 사회생활을 통해서 부조리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걸 개인이 깎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1: 나보고 감당하라. 이런 말 할 거면 아예 상담 안 받겠다. 네. 네. 이러셨죠.
0: 과거에 저를 깨우쳐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샘은 제 성취 프로그램 참여하셨잖아요.
3: 네네, 맞습니다.
0: 네.
3: 저기 덕이님은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1: 그렇죠.
3: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잖아요. 카리스마. 그리고 타협이 없이 이지적인 분. 저게 이지적인 분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지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2년이 됐잖아요. 네. 그 뒤에 또 덕이 님을 생각해 봤는데 눈웃음이 무척 예뻤었던 구직자로 생각이 됩니다.
0: 이미연 씨도 제가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있는데.
3: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0: 뭐 되게 곤란한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3: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나를 괴롭혔다는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0: 아름다운 기억만 남아있네요.
3: 다행입니다.
0: 너무 좋다.
3: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었다.
0: 그때 당시에 저희 팀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 4일간 프로그램 끝내고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막 술도 먹고 그랬어요. 선생님
3: 몰랐습니다.
0: 덕분에.
3: 네,
1: 술도,
0: 맞아요.
1: 술도?
0: 네, 진짜.
3: 아니, 덕분에 제가 더 보람을 느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두 분 덕분에 진짜 많이 도움을 얻었고 자신감 많이 얻어서 정말로 저는 진짜 정말 오로지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직업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너무 과찬이십니다.
3: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도 출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훈훈하네요. 네, 이거 이제 고용센터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최근에 취업시장 현장에서 가장 일선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구직자들도 많이 올 거고 일반 구직자도 많이 오실 텐데 이제 요즘 청년들은 예전처럼 그냥 뭐 연봉 많이 주면 돼. 이 정도에서 만족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실태조사를 가끔씩 보면. 현장에서 실제로 만나보는 청년들의 욕구는 좀 어때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1: 네, 실제 저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하시는 청년들의 욕구를 뭐 한 가지로 콕 찍어서 뭐 이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들이 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우리가 이제 같이 식당에 가기 위해서 이제 메뉴를 정할 때 네. 선생님 오늘 식당 갈 건데 뭐 먹고 싶어요?
3: 뭐 먹고 싶어요?
1: 뭐 드실래요?
0: 아무거나.
1: 정말 아무거나예요?
3: 아무거나.
1: 맛있는 거라고 해야지.
3: 맛있는 거.
1: 맛있는 게 뭐예요?
3: 그래서 긴장했나 봅니다.
0: 이거 먹자 아까, 그러면 그건 좀, 저거 먹자 그러면 그건 좀 이렇게 된다면 뭐 그런 얘기일까요?
1: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마음속에 먹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이 조금 서투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서 맛있는 게 뭐냐, 아무거나가 뭐냐 이거를 좀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런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봐왔던 청년들은 어떤 경제적 보상, 일과 삶의 균형, 직업 안정 이런 거는 기본 욕구예요.
0: 기본이죠.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거 안 되는 일자리도 너무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기본 욕구는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
0: 네네.
1: 재밌고 즐거운 직장 생활 그런 조직 문화를 원하세요.
0: 저도 그랬어요.
1: 맞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율성도 될 수 있고 본인이 느끼는 성취가 더 우선이신 분들도 있고
0: 네.
1: 사회적인 어떤 공헌이 우선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우선순위가 약간이 다를 뿐이지
0: 네.
1: 이런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맛있는 게 아무거나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그게 뭔지를 끄집어내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육각형 인간인가 오각형 인간인가 그 있잖아요. 개인에게 사실 요즘에 청소년들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든 재능을 갖추고 있는 균형 잡힌 육각형 인간을 원하잖아요. 사실은 회사도 그런 직원을 원하잖아요. 근데 과연 회사는 그런가? 육각형 회사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1: 글쎄요. 회사를 운영을 해볼까요?
0: 청년들도 육각형 회사를 원한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볼까요, 그러면?
1: 그럴까요?
0: 네. 혹시 그러면 기업 쪽은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기업 혹시 기업들을 만날 일이 좀 있으세요? 두 분은 주로 구직자들을 만나시죠?
1: 네, 그렇죠. 저희는 구직자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
0: 네네.
1: 우리 임현 선생님은 이제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업을 만나는 업무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듣거나 또 청년들이나 구직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기업들이 어떤 인재상을 좀 원하는지에 대한 현황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제 그쪽에 업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기업은 그 현장에 즉시 투여해서
0: 경력자
1: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입이라도 약간의 일을 해본 사람.
0: 중고 신입?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죠. 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네. 그러니까 즉시 일할 수 있는 자격이나 즉시 일할 수 있는 어떤 일 경험을 좀 갖추셨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조직에서 유연하게
0: 네.
1: 또 소통하면서 어떤 변화에 적응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인재상의 핵심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0: 저는 이건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해석하는 건 자유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초기에 그 신입이라던가 하는 직무교육의 에너지를 잘 쓸 여력이 없든 그게 뭐 의지가 없든지 간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여력이 없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제일 많이 그 예를 들면 뭐 모의 훈련이라든지 그런 기업에 대해서 막 상담을 받곤 할 때 소통 능력 모의 면접 준비할 때 그게 기본으로 났던 것 같아요. 소통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량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1: 그렇죠. 자기소개서나
0: 네. 맞아요.
1: 집단 상담 모의 면접.
0: 그렇죠. 네. 그 질문이 제일 핵심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청년들은 사실은 오히려 점점 약간 경쟁 사회에 있으면서 소통 능력을 기를 여유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그럼 회사들은 더 소통 역량이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되고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미스매칭이 될 수는 있겠네요.
1: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0: 그 혹시 본인 그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그 기업과 청년들의 미스매칭 원인으로 따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세요?
3: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방 제조업체를 봤을 때 생산직 모집을 하는데 이제 초봉이나 교대 근무, 근무 강도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단기 퇴사가 반복되고 이제 면접은 오는데 오래 안 다닌다. 사업장에서
0: 네네.
3: 하시는 말씀들이.
0: 네.
3: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업장에서도 아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젊은 층들이 중소기업을 가는 것 자체를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스펙이라든지 스펙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대학이라든지 자격증에 어학을 준비했지만 지역 채용은 영업이나 직종에 따라서 생산 관리라든지 서비스 직종이 비중이 높고 준비한 것과 다르게 뭐 내가 갈 만한 일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덩기님이 사업장에서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직무와 연관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좀
0: 맞아요.
3: 열악하니까
0: 맞아요.
3: 조금 역량을 좀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0: 고용센터가 최근에 하게 되는 역할들 중에 그런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죠.
3: 네.
0: 자격증 같은 거를 지원해준다든지.
3: 그런... 그게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실업자분들이 뭐 국민취업전대로 참여를 하신다. 그럼 네. 인류형에 해당이 되면 자비 없이 참여도 하실 수 있어요.
0: 그렇네요. 할 일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 미스매칭을 결국 다 센터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가져가실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요거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고용복지센터에서 올해 2026년도에 좀 어떤 방향과 내용의 변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이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네. 올해 우리 고용센터에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핵심 사업이 네. 자동차, 전기, 수소, 스마트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우리 센터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특화 고용센터로 지정이 되었어요.
0: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1: 네.
0: 현대자동차 혹시 그 새만금으로 오는 거 관련이 있나요?
1: 네, 그렇죠.
0: 아, 네네네. 네,
1: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좀 미리 준비시키고 바로 네. 연결해주는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 5월 중에는 우석대학교에서 전북엔 완주 취업반과 원광대학교에서 미래 모빌리티 취업반 등을 통해서 졸업생과 또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전주와 전북 지역 청년들 취업 지원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서 청년과 일자리를 잇는다는 의미로 청년 고용 네트워크 이음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해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는 우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각 부서와 또 전라북도, 또 전주시, 만주군, 또 각 대학과 훈련기관, 경제단체, 폴리텍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교육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와 네. 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네. 참여하면서 심층 상담도 하면서 어떤 진로와 애로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관련해서 아까 이 고용 네트워크와 네.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로 연계까지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0: 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광고 방송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제가 근데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규모가 큰 자동차 회사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네. 네.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부지에 또 국가 예산까지 엄청 들여서 새로운 신산업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럼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이 신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을 애초에 다 미리부터 육성을 교육을 시켜서 육성시켜서 매칭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좀 포부로 저는 들렸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맞나요?
1: 네.
0: 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1: 해야죠.
0: 욕구가 워낙 또 요즘은 다양해서 사실은 이제 아주 미리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청소년기 때부터 그런 정보들을 막 제공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기가 이미 되고 나서 내가 전공도 있고 관심 분야가 좀 어떤 형성돼 있는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그런 산업 분야를 달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주 그렇게 따지면은 더 뭔가 확장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1: 그렇죠.
0: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실제로 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그 업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 사실 이게 이제 본방송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이거 뭐지? 생각했어요. 뭘 보장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장한다는 거야? 네. 그 전에 있는 거랑 좀 호기심이 좀 생기긴 했거든요.
1: 네.
0: 그랬고 실제로 또 제가 받아본 그 구직과 관련된 사례 관리의 질과 양이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좀 되게 감동을 좀 받았는데 선생님 김다겸 선생님이 지금 구도패 줄여서 구도패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이게 어떤 예를 뭐 취성패라든지 일반 취업 상담과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1: 취성패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떤 변형된 걸로 볼 수 있는데
0: 네.
1: 그 취성패가 조금 변형돼서 들어온 게 법제화된 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예요.
0: 네네네.
1: 근데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달라요.
0: 오.
1: 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상담 플러스 수당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0: 네네.
1: 근데 이거는 소득 요건을 좀 보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소득이 높으면 참여 못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산이 많으면.
1: 네.
0: 아.
1: 네. 그러나 우리가 자산이 많다고 취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0: 그렇죠,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을 네. 마련을 해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 말고 또 선생님 우리 덕이님 말씀드린 네. 일반 상담하고는 또 뭐가 다르냐 이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일반 상담과 구도패 상담은요 차이가 상당히 꽤 분명합니다.
0: 네.
1: 일반 상담은 정보 제공 중심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맨날 문자 오고 어디 어디 뭐 이 자리 났어요라고 네. 뭐 얘기해주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단기 문제 해결형 그냥 상담이에요. 그러나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는 개인 맞춤형 경력 개발 설계를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를 지원할까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취업이 막혀 있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0: 네.
1: 아, 나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분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분들한테 개입을 할 건지 구조적으로 심층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밟아가는데 이 구도패 상담은 특히나 진로가 아직 불분명하신
0: 네.
1: 또는 여러 번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결과적으로는 좀 포기 단계까지 가신.
0: 제가 딱 그 대상자였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진짜 진짜. 도대체 경력이 있어요. 이력서에 뭐 많거든요. 근데 이 경로를 계속 가기도 애매하고 새로운 일을 하자니 제가 이제 어쨌든 나이가 이제 작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하자니 그것도 고민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진짜 막막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 회사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좋지 않은 경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딱 알고
1: 네 그러니까 우리 덕이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계셨어요.
0: 맞아요.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데 덕이님도 상담을 받아보셨죠 아시겠지만 없던 거에서 갑자기 뭐를 만들어서 취업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나의 문제가 뭔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런 상담을 해요.
0: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직업상 성격 검사?
1: 네.
0: 성격 검사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 네. 직업 심리 검사도 하고.
0: 아, 직업 심리 검사 맞아요.
1: 네. 그리고 우리가 잡케어를 통해서 어떤 노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분석해 보고 우리 덕이 님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0: 네.
1: 근데 저쪽은 내가 예전에 했던 거고.
0: 네.
1: 그리고 이쪽은 내가 최근에 했던 건데 별로 이렇게
0: 아직 내가 자신이 없고 예, 뭐 그런
1: 예. 그랬을 적에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길을 좀 정해서 가볼까를 하는데 제가 답을 정해드렸나요?
0: 답을 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도와주셨죠.
1: 그렇죠.
0: 아, 네.
1: 결국에 답은 본인이 찾아가셨잖아요. 예, 구도패는 그런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담하고는 네. 확연히
0: 사례관리 직업 네. 구직 계의 사례 관리로 전 느꼈거든요.
1: 네.
0: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신청자가 엄청 많죠?
1: 신청자가 엄청 많다라기보다도요.
0: 네.
1: 딱 저희가 예약이 살짝 밀려 있는 정도로 있습니다.
0: 만약에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너무 이제 좋다는 게 알려져서 신청자가 막 몰리면 어떡해요?
1: 그러면 상담사를 더 배치를 하겠죠. 네.
0: 신청을 많이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4: 도시하게 출연이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0: 저는 사실은 제가 청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 진짜 많이 주선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잘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년들의 어떤 한 군이 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미연 선생님 아까 성취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3: 네네.
0: 프로그램 무려 4일 동안 풀타임으로 진행되는 아주 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좀 과정이랑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3: 이제 성취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직무가 설정이 되면 조금 좋겠어요. 직무가 설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진행을 할 때 직무가 설정이 안 됐는데 내가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당장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퀘스천마크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무가 설정이 됐는데 네. 구직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
0: 하고 싶은 분야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3: 그렇지. 구직 기술이 필요하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거나 구직 효능감을 좀 높이고자 하시는 분이 참석을 하시면 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너무 좋다.
0: 과정이 좀 어떻게 돼요? 제가 알지만 선생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3: 우선은 이제 4일짜리이고요. 네. 하루에 6시간, 24시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 2차, 이제 1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제 이름이 좀 예뻐요. 여는 마당. 첫째 날이 여는 마당.
0: 오프닝.
3: 그렇죠. 둘째가 알리는 마당. 세 번째가 키우는 마당. 네 번째가 이제 다지는 마당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여는 마당은 이제 변화하는 세상을 좀 이해해보고 그 이해하면서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는 구직 중이다 보니까 생각이 비합리적인 생각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생각 가다듬기를 하는 날이 첫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알리는 마당으로 나의 강점 찾기. 솔직히 강점 찾기가 쉬운 듯 하면서 되게 어려워요. 나의 강점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으로 나의 강점을 찾아보는 거.
0: 아, 역지사지 해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3: 그거를 조금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0: 그래, 내가 회사 대표여도 너 안 뽑아 약간 이런.
3: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내 입장으로 썼다가
0: 그쵸, 그쵸.
3: 구직 그 기업 입장으로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아, 이런 부분들을 보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생각해봤다라고 하신 구직자분들도 계셨어요.
0: 저도 그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3: 다행입니다.
1: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3: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지 채용 담당 입장에서 생각을 그쵸, 안 하고 그쵸. 서류를 작성을 했을 때 맞아요. 그런 괴리가 또 있을 수 있었겠다.
0: 내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진실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썼는데. 이게 채용 담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불필요한 예를 들면 뭐 그게 그 뭐라 그러죠? 과다하게 많은 정보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수필을 쓰시는 경우도
0: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약간 조직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굳이 판단하게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례였는데
3: 지금 말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덕이님이 그러셨어요. 왜 면접에서 내가 안 되는 거야? 하셨던 거 맞죠?
1: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3: 아, 그랬어?
1: 왜 세모로 맞춰야 돼? 왜 네모로 맞춰야 돼?
0: 맞아. 왜 우리한테 오각형을 맞추라는 거야?
3: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고. 직업윤리. 직업윤리. 엄청.
1: 그날만큼은 네모로 맞추는 그거는 그 회사에 대한 매너다.
0: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자기관리 능력이다. 뭐 이런 그렇죠.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그 성취 프로그램 하면서 아 오각형 완성형 인간을 찾는 게 아니라 적어도 면접하는 장소 뭐 이런 정도만이라도 자기를 좀 관리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사회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는 것 같다라고 저희끼리 정신승리했어요.
3: 저는 그 회차 때 덕이님이 저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정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도 하고 그냥 구직 네트워크.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도 저기 찾아볼 수 있겠지만 네. 구직 네트워크,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활용을 네. 해서 취업 됐던 경우도 많았는데 그게 이제 2차, 2일차에 알리는 마당에 네네, 진행이 되고요. 네네. 3일차 키우는 마당은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면접을 이해하는 것까지 해서 3일차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1차, 2차는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 그다음에 3일차는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3일차 경험담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3일차는 좀 괜찮으셨나요?
0: 이게 제가 2일까지 좀 힘들었는데요. 이제 강점 찾기를 통해서 저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설계했다고 느꼈어요. 강점 찾기를 통해서 내가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씨앗을 막 찾아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열하고 하면 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되게 저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과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어요.
3: 그리고 이제 4일차가 이제 다지는 마당으로 이제 모의 면접. 이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
0: 정말 압박스러워.
3: 많이 부담스러워도 하지만 그게 네. 끝나면 홀가분하면서도 하기 잘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 청년들이 의외로 만족감이 좀 많았다.
0: 아 이거 저희는 저희 팀은 그때 20대부터 60대까지가 다 있었거든요.
3: 맞아.
0: 그때 8명이었나 10명이었나 그랬는데 이게 다른 팀들도 이렇게 주로 연령대가 다양하게 섞이나요? 아니면 청년들만 이렇게 하게 되나요?
3: 이제 성취는 나이 제한이 보통은 이제 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제한은 있긴 하지만 딱 몇 살까지라고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은 잡을 때는 50세까지.
0: 50세까지 그럼 좀 섞이겠네요.
3: 섞여. 근데 여기에 장단점이 좀 있어요. 뭐 캡이나 아니 캡 알파나 뭐 짐 같은 경우는 청년들만 참여를 하는데 성취는 청년도 되고 중장년도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어우러지는 뭐 시너지도 좋고
0: 저희는 그 연령 간 역동이 좀 있어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3: 그래서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지 더 애착도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접 실습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많았다.
0: 면접 실습.
3: 네, 면접 실습.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큰 부담이다.
0: 제일 큰 도움이 부담, 돼요, 근데.
3: 부담이면서 도움이 된다. 네.
1: 그리고 우리 덕이님도 그 면접 실습이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저희 상담실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3: 실질적인.
0: 네, 아니.
1: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게 안 들어가. 근데 같이 그 모의 면접 하셨던 상대분이 젊으신, 이제 우리 덕이님보다 어리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그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4: 구직자 상호 간에.
0: 네. 네. 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입장인, 그래서 어떤 집단 상담할 때도 자조 모임이 사실 제일 좀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어려움이 다른데 어떤 부분은 서로 또 그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채워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처음에 성취 프로그램 참여해보라고 권유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 뭔 프로그램 4일씩이나 해요. 그렇죠. 뭐 4일씩 풀타임 이렇게 길게 하냐고 막 그랬잖아요.
1: 그렇죠.
3: 그렇게 진짜, 하고 들어왔습니까?
0: 네. 이틀까지는 진짜 꾸역꾸역 나갔다고.
3: 근데 표정은 전혀 꾸역꾸역이 아니었습니다.
0: 사람들 있으니까.
1: 다녀오셔서 완전 바뀌셔가지고 오셨습니다.
3: 감사한 케이스입니다.
0: 너무 제 개인정보 털리는데. 이러려고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재밌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청년, 구직자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데, 좀 인상적인 저 말고 진짜 청년 구직자들로 해서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인상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다겸쌤부터.
1: 네. 그런 뭐 드라마틱까지는 아니어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이른바 이제 올드 루키라고 불리는
0: 중고 신입이네요.
1: 네. 맞아요. 중고 신입. 우리 덕이님도 중국인.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자격증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공도 이렇게 하셨고, 사회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면 취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공도 자격증도 첫 직장도 어떤 뚜렷한 계획 없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고용센터에서 우연히 우리 구도패 홍보 포스터를 보신 거죠. 근데 거기에 문구에 AI 매칭, 1:1 맞춤 상담. 이런 문구를 보시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0: 네.
1: 네, 그래서
0: 저 얘기 아니죠, 제 얘기
1: 아니죠.
0: 아니죠? 네.
1: 제 얘기 우리 덕인님도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상담에서 이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이분이 하던 게 아니라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분

0: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렸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채용 공고를 보는 방법, 그다음에
1: 네.
0: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면접까지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실행을 하게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 결과 이 청년이 점점점 이제 자신감을 회복했는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상담을 하고 이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1: 네.
0: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1: 첫 상담하고요.
0: 네, 이렇게 말씀을
1: 오,
0: 하신
1: 엄청
0: 거예요.
1: 만족스러웠나 보다.
0: 그럼 이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첫 상담 때 자신의 자신감을 찾은 거죠.
1: 세상에.
0: 그거 하나로써 이제 나머지는 금방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례가 뭐 드라마틱했다.
1: 드라마틱한데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첫 상담을 하고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겼다는 것만큼
0: 엄마한테 전화.
1: 극적인 게 어딘가요? 네.
0: 네, 이분이 이제 추후에 청년 인턴에 합격을 하셔서 3개월 근무를 하시고,
1: 네.
0: 이분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민간 업체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아닌가? 계약직인가? 아무튼 근무를 하고
1: 괜찮아요. 네,
0: 계십니다.
1: 저도 계약직이에요.
0: 그래서 이 청년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그러니까 이분은 자격증이 하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미줄 치듯이 착 쳐놓고 그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너무 많아도 못 써. 뭐 쓰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다 바닥나고 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죠.
2: 유일하게 가진 그 자신감이 자격증이었는데 이걸 써주지 않는다니. 예, 이랬겠네요. 예.
1: 저 얘기를 이제 일부러 이제 개인정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한것 같기도 하고.
0: 아니, 다른 분이에요.
1: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일들이 사실 진짜 무의미하지 않고 다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완전 중구난방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방향성을 갖고 제가 흥미 가는 일들 위주로 했거든요. 제가 제 얘기는 사실 저번 방송, 작년 방송에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뭐 방송국에서 이제 작가로 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쓰기랑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일이 저는 제가 해왔던 모든 그 직무 역량이 다 발휘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게 전혀 다른 쪽의 일도 여기서 그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표를 작성하는 거, 엑셀 만드는 이런 거
0: 그렇죠.
1: 다 활용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라고
0: 그렇습니다.
1: 저는 생각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도 쓸모없는 경험이 아니고
1: 네.
0: 다 그분의 자산이었던 거예요.
1: 그니까요.
0: 근데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죠. 네.
1: 다 쓸모 있다. 좋습니다. 네. 혹그 얘기가 더 많이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시간 남으면 좀더 얘기해 볼게요. 리언 쌤도 사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조금 간단하게 할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유산을 전공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약간 전공 관련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이긴 한데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초조했던 부분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진행을 하다 2일차에 합격 소식을 말을 해줬어요.
1: 2일차에.
3: 2일차에. 근데 아마 덕이님은 몰랐을 거예요.
1: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3: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분이 저희가 이제 멘티 역할도 할수 있고 멘토 역할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멘티에서 멘토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래서 합격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면접 노하우라든지 이 노하우가 누구한테 전달이 됐을까요?
1: 저한테요?
3: 맞아요. 너무 도움이 돼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1: 합격을 만약 그 친구가 못했었더라면?
3: 아마도 못했었다면
1: 둘다 불안하면서.
3: 근데 너무 너무 좋았던 케이스. 그분 덕분에 그 프로그램에 이후부터는 정말 활기차지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취업이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 시너지 효과가
1: 맞아요.
3: 좋아지는 것 같고
1: 맞아요.
3: 이거는 청년은 아닌데 50대 중반 되셨던 분도 프로그램 도중에 취업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역시 그 3일, 4일째? 4일째이긴 했지만 그분이 준 에너지는 정말 참여했던 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로 줬던 기억으로
1: 그럼 실제로 만약에 그분이 그냥 개인으로서 합격이 되는 거는 혼자 좋고 말 일이지만
3: 그렇죠.
1: 이 사람이 집단 프로그램에 있었기 때문에 그
3: 맞아요.
1: 에너지나 시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가 전파될 수 있는 게 있었던 거네요.
3: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 사람을 모여야 돼요.
0: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뭔 이런 긴 시간을 난

0: 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1: 제가 그랬잖아요. 네.
0: 하지만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봐서 잘 결과가 성공적으로 되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그렇게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나와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네.
1: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좌우명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장인데?
2: 맞아요.
1: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자.
2: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상담사 선생님이 해보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구직자는 너무 괜찮은 거죠.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필요 없다고 하고.
1: 근데 어쨌든 도움이 필요해서 오신 거잖아요.
2: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권유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더 많아요.
1: 그게 그 다음 질문에 바로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어쨌든 내가 구직을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든 어떻게든지 간에 뭐 사회성을 키우거나 어쨌든 속해져야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데 사실 이제 계속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분은 어쨌든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은 뭐 개방하지도 않고 되게 불신의 태도로 좀 계속 지속이 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라포를 형성하는지 노하우가 좀 궁금해요. 어떤 기술들을 좀 갖고 계시나요?
2: 기술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1: 예를 들면 임현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서로 낯서니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 다겸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난 안 될 거야 해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구직자 어떻게 예. 하시나요?
0: 이거를 이제 답변은 여기 따로 준비를 해놨지만 네. 앞에 거로 다시 돌아와서 사례를 통해서 네네, 노하우 네. 아닌 노하우 같은 좋아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까 자격증이 덕인님도 많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도 자격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자격증이 딸랑 하나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아까 또 말씀을 그 이어준 것 중에 뭐냐? 자기한테 기회를 줘라. 뭐든 그래도 나와서 참여를 해봐라. 이런 건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남성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대학에 전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멋진 어떤 남성분을 봐. 이분은 남성인데, 어떤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제가 직종은 소개를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던 일을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해요.
1: 그래서 롤모델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롤모델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분야에서 6년을 해요.
1: 네. 네.
0: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격을 따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공도 끝까지 못 살려 6년이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스스로.
1: 난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그런.
0: 난 아무것도 끝까지 해낸 게 없다. 네, 이렇게 네, 되고 네. 스스로 이제 은둔 생활 같은 거를 이제 네, 들어가시게 네. 되고 집 밖에 잘 안 나오시고 이러시다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되신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 소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이제 의뢰가 되셔서 상담 받으셔라 했는데. 네,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고용센터를 가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인데 이분한테 이제 여기서 아까 노하우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분이 초기 상담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보다는요. 네, 주로 하신 얘기가 저는 뭘 해도 안 된다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된 어떤 무기력.
1: 패배주의.
0: 그렇죠. 이런 거가 이제 더 많으셨던 분이죠.
1: 네.
0: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떤 방향을 뭐 크게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됐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유일하게 지게차가 하나 있었어요.
1: 네, 네.
0: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1: 네, 하라고 해서.
0: 노는 김에 딱. 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본인의 근로 조건이래지 저는 이러이런 조건이 좋아요.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사 지원이랑 면접까지 이제 좀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도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면접에서 불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실망을 하죠.
1: 네.
0: 그러면 여기서 또 노하우는 또 나오죠.
1: 좀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0: 너무 긴가요?
1: 그건 아니 결론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어.
0: 그럼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거의 운동생활 가까웠는데 네. 면접까지 갔다는 게 장점이에요.
1: 아, 그렇죠. 조금씩 그럼, 조금씩 올라가는.
0: 네. 그렇죠. 네. 면접까지 가서 거기까지 한 게 어디냐. 그런데 이분이 면접이 끝나고 나서요. 연락이 왔을 때 문자를 보냅니다. 아, 면접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 오셨는데 굉장히 실망하셨고, 그 이력서랑 그동안의 면접 그 자소서랑 이런 거 다 찢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망감이 크셨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면접까지 가신 것도 참 잘하신 거고, 문자를 그렇게 보내신 것도 잘하신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며칠 뒤에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1: 어머!
3: 추가 합격.
0: 네, 그래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세요.
1: 세상에.
0: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운동생활이나 이런 거 다 끊고 사회생활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1: 의미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내가 했던 시도라던가 보냈던 시간과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저도 그거 되게 많이 요즘 느끼거든요.
0: 네.
3: 해피엔딩에서 다행입니다.
1: 진짜 다행이다. 그렇구나. 그 미연쌤 사례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초과돼가지고
3: 네.
1: 괜찮을까요?
2: 괜찮습니다.
1: 그 청년센터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2: 청년센터.
1: 네, 청년센터를 8층에 지금 이제 청년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네. 따로 붙여서 청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뭐 네.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미연 쌤이 8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현재 전주 고용복지 그 플러스 센터의 8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1: 네.
2: 안타깝게도 이제 청년들만 오픈된 중장년이나 일반은 안
1: 들어가면 안 돼요.
2: 청년들만 취업하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뭐 특강이라든지 네. 취업 토크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취업 및 창업 등에 대한 준비하는 학습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1: 스터디룸 같은 게 있죠.
2: 그렇죠. 스터디룸도 있고 북카페나 정보 검색대가 또 있고
1: 네.
2: 그다음에 책들도 많이 있어요. 책이 한 천여 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8층은 아니지만 6층에 AI 가상 면접실도 있고요.
1: 네,
2: 청년들만
1: 네, 네.
2: 또 활용 가능합니다.
1: 아~
2: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청년이라고 딱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AI 면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1: 청년들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2: 근데 대부분은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1: 좀 청년 아닌 사람 좀 섭섭하긴 하겠다.
2: 섭섭할 수 있습니다. 8층은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세미나 룸이 있고 스터디 룸이 있고 북카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 저희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네, 질문들을 좀 많이 생략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
0: 그렇군요.
1: 음악을 생략을 할까요?
3: 그 진행자님 마음.
1: 음악을 죄송한데 음악을 좀 쉬고 저희 광고를 하고 그냥 마지막 질문 쪽으로 넘어갈게요.
2: 네네네.
1: 그래야겠죠. 네.
2: 네.
1: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임희연 선생님의 오늘 추천곡은 101의 뷰티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2: 네, 덕희님 제가
1: 네.
2: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거든요.
1: 네, 네, 네.
2: 이거 해도 될까요?
1: 했어요.
2: 지금 5월 달에 저희 행사로 청년 미니 취업 박람회가 있어요.
1: 며칠 날 해요?
2: 5월 27일이고요.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10개 기업이 참여를
1: 네.
2: 할 겁니다.
1: 10개 기업이 직접 와서 현장에서 면접도 보나요?
2: 그렇죠.
1: 오.
2: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5월 20날은 금융사무
1: 네.
2: 직무 특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융과 관련된 거 듣겠다라고 하시면
1: 신청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2: 저희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
1: 네.
2: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
1: 네.
2: 팝업창이 있어요. 거기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1: 제가 만나는 청년들에게도 꼭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특별히 그 이 직무 특강은요. 네. 이게 취업하신 선배님들이 오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업할 때 어떤 그 꿀팁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다 방출을 해 주십니다.
1: 혹시 이날 20일 날 오시는 분 혹시 어떤 회사 분인지 알 수 있나요?
2: 제가 알기로는 기업은행?
1: 은행 금융지? 네,
0: 네. 금융. 이번에는 금융 쪽이라서요.
3: 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신?
2: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0: 아, 근데 출신이 이셨던 분들도 오셨던 적이 있어요.
1: 그러면 이제 너무 좋죠. 너무 좋겠죠. 네. 아, 그렇구나. 네, 중요한 얘기였네요. 네, 이제, 실무자로서 사실 저희 방송은 사실 이 부분에 좀 중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질문이라서, 마지막에 대치를 하게 되긴 했지만, 요거는 좀 충분히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하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구직자들을 도우시면서, 제도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제도적인 한계가 아니더라도, 여기 찾아오는 구직자들이 이 시스템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오해를 하고 있거나,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직업 상담사로서 경험하게 되는 고충, 혹은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사례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좀 힘들어요?
2: 우선은 제가 고충을 한번 말할까요?
1: 네, 한 분씩 해주세요.
2: 저는 고뇌.
1: 아, 네, 네, 고뇌.
2: 상담사로서 고뇌는 네. 이제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라서 오프라인 집합교육 자체에 부담을 가지시다 보니까 성취 프로그램을 물론 많이 지원을 해요.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네. 근데 이제 시청 참여하기에 좀 저조한 부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AI 답변의 맹신의 증가로 내부 지침을 잘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1: AI를 찾아보고 와서 찾아보고, 거기선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2: 그렇죠.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부 지침을 안 믿고 AI 대답을 믿는 경우도 많고.
1: 안타깝다.
2: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저희가 설득을 할 때는 설득이 안 되니까 민원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 높은데 굳이 활동이 좀 낮은 경우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되게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기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이런 얘기 좀 듣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겠죠.
2: 네.
1: 다겸 쌤은 어떤 부분이 고충이 있어요?
0: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라고 하시니까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우리 전주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전담 상담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없는 센터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리고 한 분만 계신 곳도 있어요.
1: 근데 이게 지금 그 고용부에서 기본 국비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0: 국비로 하는 사업이죠. 그러나 이제 인구가 적거나 참여자들이 거의 요구가 없거나 이런 곳은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이제 먼 센터로 상담을 받으러 온다든지
1: 광역으로 간다든지
0: 이럴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사례를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네. 저하고 상담을 이제 해서 이렇게 시너지가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상담자하고 내담자도 잘 맞아야 돼요.
1: 그렇죠.
0: 케미가 그렇죠. 잘 맞아야 상담의 효과도 좋은데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사를 교체해서 이렇게 지속을 하다가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상담사가 좀 더 있어야겠죠.
1: 그렇네요. 네.
0: 근데 혼자 있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1: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상담사랑 뭐가 좀 안 맞으면 이거를 그냥 그만두는 게 중지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상담사로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요구를 해서 다 상담사가 상처되죠. 있으면 물론 저는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저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분이 용기를 내서 상담사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전화하기까지 얼마나 고뇌가 심했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바꿔드렸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거 실제 좀 어려운 내담자였어요. 굉장히 담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신 분이었는데 실제 상담사 바뀌고 네. 거기서도 상담이 이렇게 원활하진 않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지속 상담을 했고 취업까지 가셨던 어느 날 오셨는데 네. 저한테도 그렇고 이전 상담사도 그렇고 또 바뀐 선생님한테까지 다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1: 좋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좀 상처될 수 있지만 이 구직자가 도움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으려면 전담 상담사들이 많아야 많이 되고. 되는데 그러려면 참여자분들이
1: 신청자가 많아야 된다.
0: 그렇죠.
1: 처음에 얘기했던 그 네. 신청자가 많으면 더 많이 배치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많이 신청해달라.
0: 네.
3: 아까 이제 방송 네. 시작하면 준비하면서 네. 굉장히 긴장들 많이 하시고
1: 맞아.
3: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굉장히 많은
1: 말 잘하세요.
3: 그 생생한 이야기들도 그럼요. 나왔고 우리한테 꼭 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럼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제 인상 깊게 그 들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고용 문제를 상담을 해주면서 어떤 사회 일원이 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역지사지였던 것 같아요.
1: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네. 제 첫 상담 네. 3시간 해주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3: 키워드는
1: 이분은 내 남자가 별로 없나?
2: 아니 그게 구독회의 장점이에요.
1: 그러니까요.
2: 구독회의 장점.
1: 그래서 제가 아 약간 처음부터 좀 신뢰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을 이렇게까지 정말 진심으로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0: 이게 구독회만의 매력입니다. 네, 단순 상담 아니고 맞아요. 심층으로 심층상담. 맞춤 패키지로 진행을
1: 아 너무 좋습니다.
3: 혹시 뭐 이걸 오늘 이렇게로서 끝내지 말고
1: 또 나오셔야죠.
3: 기회가 된다면 그럼요. 뭐 어떤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게 나도 저런 것들을 좀 용기를 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이끌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좋아요. 네, 네. 저는 다음 방송에 뭐 팀장님 나오시 다른 분도 나오려고 하실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 환영입니다.
0: 아, 초대해 주시면 네. 또 버전 2로
2: 버전 2. 네.
1: 시간이 너무 없는데 네. 그래도 꼭 이제 마지막 한마디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순간에도 이제 취업 걱정으로 밤새는 분들, 청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좋은 직원을 찾아서 고민 중인 기업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 한마디,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0: 우리 선생님부터.
2: 네, 저는 기업인은 다겸쌤 해주시고, 청년은 제가 할까요?
1: 중요한 건 짧게.
2: 청년 여러분, 취업이 고민이 된다면 성취 프로그램을 노크해 주십시오.
1: 아,
2: 그게 가장
1: 강추입니다. 강추.
2: 핵심.
0: 네. 저는 덕이님의 좌우명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0: 우리 덕이님의 좌우명은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하는 것이다.
1: 무조건 하는 겁니다.
0: 네. 두렵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거 지금도 상담실에서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기쁨은 감사하다.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듯이 고민은 나누면 길이 됩니다.
1: 아.
0: 네. 우리 고용,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혼자 앓지 마시고 언제든 찾아와서 고민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동적이다. 아, 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끝곡 들으면서 마무리 멘트 할게요.

직업이란 뭘까요? 평생 내가 이 사회와 관계 맺고 기여하게 되는 중요한 생존 수단이면서 항상 내 이름표 위에 존재하는 나의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저는 직업을 정의해봤습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를 찾는다는 건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죠. 혼자서 진로를 고민하고 내게 맞는 직장을 찾는 게 힘들다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게 내 탓인 것만 같고 이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어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오늘 방송이 그 밤의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들으면서 저는 다음 달에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이야기 전주하나 제작의 길벗, 진행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